0: 8월 6일 목요일 첫 곡은요. 조코커의 You Are So Beautiful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살레시오 김영은 은빛소녀입니다. 우리가 이게 무슨 맛이야 할 때 이거 무맛이야 라고 말할 때 있죠. 또 과일 먹을 때 왠지 단맛이 없으면 이거 오이 맛이야 뭐 이런 말. 그런데 무는 무만의 그런 싱그러운 맛, 오이는 또 오이만의 맛이 있죠. 사람도 그렇죠. 서로가 다 다른 거죠. 세상에는 유명한 사람도 있지만요, 이름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서 오늘도 땀을 흘리고 있고요, 누군가는 묵묵히 또 가게 문을 열고 일하고 있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자기 몫의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삶에는 무명이라고, 내가 모르니까 무명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폭염 중에도 하루가 더 길게 느껴지고 몸이 건조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의미가 있고요, 또 그만큼 에너지도 주어지지 않나. 우리는 꼭 필요한 존재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 참전가자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 보내주세요. 100원의 문자 샵 1053, CPBC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빵톡가족 여러분 어서 들어오시고요. 또 문자로 듣기 모드로 오늘도 덥지만 좀 신선하게 그렇게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안녕하지 못했어요. 밤새 열대랑 인해 잠을 설치니 멍합니다. 라고 2037님 보내주셨고요. 아유, 많은 분들이 또 그럴 것 같아요. 멍한 상태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요즘은 특히 또 그런 것 같고요. 안성죽산 영산관으로 3박 4일 꾸르실로 교육 들어갑니다. 4340님.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교육이 좀 빡세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이 더위에 또 이렇게 교육 들으러 가시는 분들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시면 또 감사한다라는 예쁜 마음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예,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지금 시각 9시 7분이고요.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밥 만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창가. 폭염이 이어지는 요즘입니다. 조금만 걸어도 땀이 흐르고 현관문만 열어도 사우나에 들어선 것 같은 날들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또 돌아보면 감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무거운 수박과 생수를 집 문앞까지 배달해 주시는 택배기사님들. 요즘 따라 더더욱 감사하게 느껴지는데요. 예전엔 수박이 작아서 여자분들도 한 손에 번쩍 들 정도였는데 요즘 수박은 남성분들도 한 손으로 들기가 버겁죠. 보통 10kg? 쌀 한 봉지 무게와 맞먹습니다. 그 무거운 걸 문 앞까지 날라주는 그 손길이 정말 감사합니다. 여름에는 수박과 생수, 가을에는 농산물, 겨울에는 절인 배추와 김장김치. 계절이 바뀔 때마다 누군가는 더 무거운 짐을 들고 우리의 일상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이 폭염엔 그 감사함이 더 큰데요. 가만히 있어도 덥고 시원한 사무실 안에서도 덥다고 아우성인 이 여름.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더위가 불평이 아니라 생업이고 책임이며 하루를 버텨야 하는 현실입니다. 에어컨의 시원한 바람을 우리는 누리고 살지만요. 누군가는 그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 뜨거운 옥상과 고층 외벽에서 무거운 실외기를 설치하면서 땀을 흘립니다. 공사 현장, 도로 위, 택배 차량 안, 논과 밭에서도 누군가는 평범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지요. 그분들 덕분에 이 폭염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이 무사히 돌아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묵묵히 땀 흘리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 여름을 지나가시기를 함께 기도해 봅니다.

제임스 테일러 Your Smiling Face 라이브 버전으로 들려드렸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이 더위에 우리 가만히 있어도 덥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막 땀이 흘리면서 힘들다고 느껴지는데 이 더위에 무거운 택배 상자 어깨에 메고 언덕길 오르고 계단 오르내리는 그런 기사님들 보면요. 와우,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지 않나요? 이런 분들에게 고맙다는 그 아름다운 스마일 한 번만 보내줘도 왠지 이 여름을 잘 지나갈 것 같은 힘을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변 한번 돌아보시면요. 저도 가끔 길을 가다 보면 성북동에는 특히 계단도 많고 언덕길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그 때볕에 택배를 들고 그 수많은 계단을 오르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또 도로에서는 공사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작은 배려가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도 이 시기에 건강하게 무사히 이 뜨거운 여름 잘 지내시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또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 목요일에는 이 무거운 짐을 좀 덜어놓으면 시원하지 않을까요? 내 마음의 짐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요. 지금부터 다섯 글자 생각하시고 한번 이 키워드에 대한 다섯 글자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오늘의 키워드는 미니멀리즘. 미니멀리즘. 이 더위에 조금 더 단순하고 심플하게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담은 다섯 글자. 이 여름철의 정서와도 닮아있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다섯 글자 지금부터 마구마구 보내주시면요. 사연 주신 분 가운데 시원한 커피 드실 수 있는 쿠폰 배송해드립니다. 100원의 문자 샵 1054 빵떡으로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김갑중님 어서 오세요. 날씨가 정말 더운데 어떻게 다니시는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는데 근처에 살려줄 수녀원이 있어. 그런지 가끔 수녀님들이 오시기도 합니다. 정말요. 어제도 수녀님 한 분이 오셨는데 이 더위에 어떻게 오셨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울러 동티몰에 계신 서골론바 수녀님도 건강하게 바란다고. 혹시 동티몰 서골론바 수녀님 아시는 분은 김갑중님께서 안부 전한다고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수녀님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김갑중님, 저희보다 더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이 더위 우리 함께 이겨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서로에게 비타민이 되는 그런 응원을 해주고 배려를 해주고 에너지를 넣어주는 그런 여름 시기를 잘 보내면 좋겠죠? 프로미스 나인 비타민 미. I think you need a dose of

프로미스 나인 바이라민 민 들려드렸습니다. 우리 요즘 따라 서로에게 이런 비타민이 되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서로가 활력이 되어주는 그런 시기. 그러면 이 더위도 훅 지나갈 겁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스님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샵 1053 들어오셔서 성함과 주소까지 남겨주시면요. 당첨자분에게 매달 5분씩 당첨자 이분들에게 1년 동안 구독할 수 있도록 배송해 드리니까요. 성함, 주소까지 보내주세요. 2주의 특별한 선물이죠. 2주의 특별한 선물.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이름 없이 싸우고 헌신했던 여성들의 용기와 희생을 그린 감동의 서사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 크리스틴 헤나의 소설 더 우먼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샵 1053으로 들어오셔서 성함, 주소 남겨주시고 글머리 소설 해주세요. 당첨자분에게 책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또 선물 있죠. 우리 사연자분 가운데 황제 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도 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함, 주소, 글머리 비누 하시고 써서 보내주시면 당첨자분에게 배송해 드립니다. 오늘 목요일, 오늘 여러분의 기가 막힌 기발한 아이디어가 담긴 다섯 글자 만나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이 더위에 불필요한 것들을 좀 제거하고 없애고 본질만 남겨서 그 단순함을 살고 싶은 여러분의 어떤 삶의 가치, 아니면 또 여러분의 어떤 뭔가 슬로건, 다섯 글자로 이 미니멀리즘에 대한 여러분의 다섯 글자 지금부터 마구 보내주시면 함께 나눌게요. 언제 들어도 좋은 추억의 노래 두 곡 들으면서 보내주세요. 7131님이 듣고 싶어하는 둘다섯 밤배, 3922님이 신청하신 조용필 바람이 전하는 말 두 곡 듣고 오늘 목요 오자 토크 다섯 손가락 만나볼게요.

한 가지 키워드에 대한 여러분의 센스 만점 다섯 글자 만나는 시간 목요 오자 토크 다섯 손가락. 오늘의 키워드는요 바로 미니멀리즘, 미니멀리즘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이죠. 비우면 가벼워지고 덜어내면 오히려 행복해진다는 삶.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에게는 미니멀리즘은 다섯 글자로 무엇일까요? 떠오르는 나만의 다섯 글자 지금 보내주세요. 100원 유료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한 가지 키워드를 다섯 글자로 풀어보는 목요 오자 토크 다섯 손가락. 오늘의 키워드는요. 바로 미니멀리즘입니다. 단순히 물건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걱정도 덜고 욕심도 덜고 복잡한 마음도 비워보는 삶 아닐까요? 우리 삶 전반에 걸쳐 생각해볼 수 있는 미니멀리즘. 쓸데없는 고민, 생각, 분심 가득 찬 마음 비워내는 것. 이것도 어쩌면 진짜.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8311님께서는 아, 미니멀리즘 하면 다섯 글자 다 내려 놓자. 와우. 다 내려 놓자. 식탐도 다 내려 놓자. 그중에서 식탐이 가장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다 내려놓자. 1189님은요. 다 덜어내기. 다 덜어내기. 필요없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과감하게 내 삶에서 덜어내면 미니멀한 삶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 없앨 수는 없지만 덜어낼 수는 있겠죠. 완전히 없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꼭 필요한 것만, 나머지는 덜어내자.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9285님, 무조건 뛰어, 무조건 뛰어. 러닝으로, 러닝으로 몸의 무게도 내려놓고 싶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어, 맞아요. 미니멀리즘은 꼭 물건만이 아니라 이런 나의 몸무게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미니멀리즘 하면 다섯 글자 노래 들으시면서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9285님이 무조건 뛰어 하니까 또 이 뛰고 싶은 마음에 이 노래 띄워드릴게요. 채베코 뛰어.

끼어 채배코 어디쯤 가고 있을까 김건모 목소리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목요오자 듣고 다섯 손가락 오늘의 키워드는요 바로 미니멀리즘. 요즘은 많이 가지는 것보다 잘 비우는 사람이 더 멋져 보이는 세상입니다. 옷장도 냉장고도 휴대폰 사진도 그리고 마음도 정리가 필요하죠.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무엇을 비우고 싶으신가요? 또 무엇만은 끝까지 남기고 싶으신가요? 미니멀리즘 하면 떠올려지는 여러분만의 다섯 글자, 센스 있는 다섯 글자, 아이디어 넘치는 다섯 글자, 100원 의료 문자 샵 103 빵뚜그로도 보내주시면 함께 나눌게요. 0843님은요, 미니멀리즘 하면 이 다섯 글자, 불편함 없이 부담이 없는. 요즘 기도 중에 생각한 게 있다면 불편함 없이 혹은 부담이 없는 인간관계가 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 또한 미니멀리즘 아닐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왠지 내가 인간관계에서 뭘 채우려고 하니까 내가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니까 그게 더 불편하고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우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러면 불편함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0204님은 미니멀리즘 하면 아 싸우지 말자라는 다섯 글자가 떠오른다고요? 남편과도 아이와도 전쟁을 치르는 자기 주장 내세우지 않기 내가 졌다고 인정하기로 또 마음 먹어봅니다. 그러니까 미니멀리즘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어떤 물건 소유물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우는 쪽으로 많이 가시네요.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역시 영성적으로 사시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비우는 쪽으로 다섯 글자를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4739님은 기쁨과 나눔, 미니멀리즘 하면 기쁨과 나눔입니다. 마음이 기쁘면 나누게 됩니다. 또 나누게 되면 또 마음이 기쁘고요. 미니멀리즘 하면 또 이런 나누는 삶에 대한 다섯 글자 보내주셨네요. 목요 오저 톡고 다섯 손가락 오늘은요. 미니멀리즘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이 이런저런 것 안녕 이별을 하고 싶은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들 보내주세요. 이어지는 노래는요. 박학기 아름다운 세상.

박학기 아름다운 세상, 서영은 해피투게더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목요오자 토크 다섯 손가락, 오늘의 키워드는 미니멀리즘입니다. 비워야 산다, 욕심도 정리, 뭐 이런 다섯 글자. 우리 참전가 여러분 보내주신 사연자분 중에서는요, 당첨자분에게 커피 쿠폰 배송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다섯 글자 만나볼게요. 하선혜님은 미니멀리즘 하면 욕심 비우기. 지금 상황이 운동도 못하고 일도 못하는 상황이라 욕심을 비우고 싶어요. 유유,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으로 인해서 욕심을 비우고 있는 상황을 수용하겠다라는 그러한 욕심 비우기에 그런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네요. 오늘의 미니멀리즘 다섯 글자 7698님은 냉장고 정리. 이거 굉장히 현실적이죠. 냉장고를 정리하면 정말 보입니다. 아우, 내가 다음부터는 이런 거 사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가끔 냉장고 정리 정말 필요해요. 특히 냉동고. 냉동고에 있으면 한없이 있는 줄 아는데 아니거든요. 정리 필요합니다. 저부터 해야 되겠네요. 아, 1289님도 욕심 버리기로 보내주셨네요. 욕심을 버리면 나눔도 가능하고 물건 정리, 인간관계 모두 정리 가능해지니 삶이 미니멀해집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이긴 해요. 욕심을 버린다라는 건.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순간순간 이 마음을 버려야 이 물건도 관계도 정리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욕심 버리기. 윤은지님은 미니멀리즘 하니까 늘어난 뱃살 버리고 싶어요. 그런데요, 이게 또 다른 분들이 주신 다섯 글자처럼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어요. 늘어난 뱃살 때문에 고민하시면 더 힘들어지니까 이런 것도 또 마음을 내려놓는 것도 또 미니멀리즘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신화승님, 미니멀리즘 하면 다섯 글자 나답게 살기.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다섯 글자 보내주셨네요. 이 실버 시기가 되니까요, 여기저기 유혹이 많아요. 이제 누리며 살자,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어울리면서 살자. 그러나 마음 가는 것, 평안한 것, 화려하지 않은 것, 영성적인 머무름에 젖고 싶습니다. 마음 불평 없는 삶이 최고주라고 하셨어요. 와, 신하순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나이가 들으면 저부터도 이제 편하게 살아, 이제 마음껏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어,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편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덜어내면서 본질을 사는 거죠. 나답게 사는 거. 굉장히 철학적인 화두 다섯 글자 보내주셨어요. 김정배님은 미니멀리즘 하니까 휴가 잘 가기. 잘 비워야 적당히 짐을 싸서 휴가도 가겠죠 라고 하셨어요. 와우, 휴가 가실 때 우리는 가능한 짐을 적게, 미니멀하게 짐을 싸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9420님은요 돈이 모인다. 와, 돈이 모인다.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하고 사치스럽게 살지 않으면요 차곡차곡 돈이 모이겠죠? 부자가 별것인가요? 와, 9420님 너무 좋습니다. 돈이 모인다. 우리 참조가족 여러분들 귀가 쫑긋 세워지지 않나요? 아, 이 미니멀한 삶. 아마 우리는 우리 참조가족 여러분이 보낸 그런 다섯 글자를 정리해보면 덜어내면서 우리는 본질을 찾는 거고, 소유보다는 나의 존재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그리고 누가 뭐 한다 저거 좋더라 이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면서 자유를 회복한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굉장히 영성적인 글을 보내주셨어요. 아, 이 다섯 글자 만나면서 왠지 오늘따라 많은 걸 배우게 되네요. 오늘 하루도 우리 참전가자 여러분 걱정, 욕심, 그리고 서두르는 것까지 내려놓는 그런 미니멀한 일상을 살아가시면 아마 이 폭염도 겉은 이겨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고마웠고요. 저는 참 좋은 오늘 김용은 은빛순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또 여러분 변함없이 기다립니다. 끝곡은요, WV 셀러5 옥상달빛 요조 선우장아가 부르는
잘 먹고 잘 사는 법. 바로 미니멀리즘이겠죠. 잘 먹고 잘 사는 법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CPBC-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6: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보답스럽습니다. 너무 어렸어요.
5: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4: CPBC-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3번, 가난한 자입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을 잘못 보거나 왠지 이 길이 맞을 것 같아 들어섰지만 목적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잘못 들어선 걸 깨닫는 순간에는 마음이 조급해지는데요. 그래도 조금 더 가다 보면 유턴할 곳이 나타나고 돌아가더라도 목적지로 향하는 새로운 길을 찾게 되죠. 길을 잘못 들었다고 해서 모든 여정이 틀어진 건 아닙니다. 조금 늦게 도착할 뿐 방향을 다시 잡으면 되니까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길 역시 더 괜찮은 곳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요한 슈트라우스 1세 이 아버지 요한 슈트라우스의 살롱 폴카 작품 161 The Gaudio Ensemble의 연주로 감상합니다.

0: 요한 슈트라우스 1세의 살롱 폴카 작품 161 The Gaudio Ensemble의 연주로 즐겨봤습니다. 8월 6일 목요일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1부 시작했고요. 윤은구 씨, 유클버님들 안녕하세요. 오프닝곡 산뜻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황순자 씨도 안녕하세요. 유클 오늘도 수고하심에 시원한 유클 함께합니다.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양희 씨도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시죠? 유클 들으면 시원하실 겁니다. 네, 아주 좋은 의견이세요. 강동수 씨도 오셨고요. 또 여기 엄계선 씨, 제주 여행에서 내비게이션만 믿다가 같은 곳을 세 번이나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위성이 더 발달해서 그런 일은 없겠죠? 인생의 여행길에도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운 밖으로 나갈 결심하며 인사드립니다. 시원함 주세요. 이렇게 올리셨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또 내비게이션에서 약간 또 일탈했을 때 그 또 약간의 소소한 재미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길은 또 언제 가보겠습니까? 그죠? 네. 이렇게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1부 국제구조위원회 제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스테핀 메릿의 Il libro dell'amore, 사랑에 관한 책,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 아셔 피쉬가 지휘한 오케스트라 델 테아트로 마시모 디 팔레르모, 시칠리아에 지금 계신 분 계신가요? 시칠리아의 그 팔레르모 그 주도의 바로 이 유명한 극장, 오페라 극장이 테아트로 마시모죠. 바로 이 테아트로 마시모가 대부 4편에 나왔던 카발레리 루스티카나 공연하던 그 앞에 소피아 코폴라가 왜 총 맞았던 그 씬에서 나왔던 그 계단입니다. 자, 테아트로 마시모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1번님 유클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무척 덥습니다. 유클 들으면 더위를 잊어볼까요? 박정현 씨 좋은 생각이십니다. 강금석 씨도 오셨고요. 1번님 유쾌한 클래식 가족님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올려주셨고 전서현 씨도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잘 오셨어요. 최진숙 씨 유쾌한 클래식 덥지만 건강 조심하시고 시원한 마음으로 잘 듣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클래식 입문 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재진 씨 WYD 클래식 버전도 유클에서 꼭 들려주세요. 네, 유경랑 씨 아침에 에어컨 컸다고 딸한테 날벼락 맞았네요. 집 나서기 전에 끄지 말라고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반가운 요나스의 목소리였어요. 유능구 씨 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요하네스 브람스의 교향곡 1번 C단조 작품 68 1악장 운포코 소스테노토 샬르 민슈가 지휘한 오케스트라 드 파리 파리 오케스트라 파리 관악단 요거 바꾸겠습니다.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한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실게요.

산초 작품 68 1악장 Un poco sostenuto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한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근데 이 1악장에 처음에 따다다 하면서 등장하는 이 부분이 이 팀파니와 함께 등장한 이 부분이 요즘 그 SNS에서 도입부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뜨거운 공기가 다가온 듯 느껴진다고 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렇습니까? 저는 좀 시원하게 느껴졌는데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여기 윤웅구 씨는 미로 속을 걸어 들어가는 느낌이다. 이렇게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이주은 씨 출근 전에 출첵합니다. 오랜만에 인사합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캣 러브홀릭 이주은 씨. 너무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그래도 에어컨 있는 곳에서 일하는 것에 감사드리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렇죠. 뭐 유럽을 비롯하여 또 뭐 많은 곳에 에어컨 없는 곳이 너무나 많잖아요. 아, 근데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겠고요. 자, 박정현 씨, WYD 세계 청년대회 행사가 내년 이맘때인데 걱정이 되네요. 내년에 서울 날씨는 어느 정도일지 미리 걱정이 됩니다. 매주 주보에 표시되는 D-Day 숫자가 360대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또 눈이 번쩍 뜨이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준 씨,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음악은 없을까요? 뭘 들으면 좀 시원하려나? 비발디 사계준 겨울 신청해봅니다. 이렇게 빌 더글러스의 힘도 좋고요. 이렇게 올려주셔서 이것도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안경근 씨 출근하면서 땀 흘리며 청소 후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에 인사드립니다. 어제는 정신없이 허둥대다 인사를 못 드렸네요. 어느새 내일이 가을의 문턱 입추가 다가옵니다. 기대해봅니다. 명동백장님 유클림들 폭염의 올 여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자, 이번 주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에서 드리는 선물 안내해드립니다. 부천아트센터 오르간 벤자민 리게티 오르간 리사이틀이 8월 23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리고요. 이 곡목은 비발디의 곡을 바흐가 편곡한 오르간 협주곡 A단조 리게티의 4개 그리고 비발디의 곡을 리게티가 편곡한 오르간을 위한 글로리아 프랑스 레퍼토리 중 대표적인 길망의 오르간 소나타 1번 그리고 비제의 까르멘을 리게티가 오르간을 위한 까르멘 모음곡으로 만들었는데 이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주 회심의 레퍼토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모두 다섯 분께 주장시켜서 10장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샵 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립심포니 공연 초대문자 잘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침부터 유클의 음악으로 호사하고 있답니다. 요나스 카우프만도 잘 들었고요. 유클 파이팅! 9925 쓰시는 분 올려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조아키노 로시니의 일바르비에르 디 시빌리아 세비야 이발사 가운데서 라르고 알팍토 툼 델라 치타 나는 이 거리에, 이 도시에 제일 가는 만능 일꾼 팔방미인이다 이러면서 부르는 이 피가로의 아리아가 되겠죠. 마리톤, 제가 참 좋아하는 스웨덴의 페테르 마테이 그리고 로렌스 레네스가 지휘한 로얄 스톡홀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바리톤 페테르 마테이, 스웨덴의 아주 키 큰 바리톤이고요. 또 돈조반니 역할도 참 잘하죠. 로렌스 레네스가 지휘한 레스터 컬럼 필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조아키노 로시니의 일 바르비에레 디 시빌리아 세비야 이발사 가운데서 라르고 알팍토 뜸 델라 치타, 나는 이 도시에 제일 가는 팔방민, 나는 최고의 만능일꾼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나만 찾는다 이러면서 부르는 곡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윤은구 씨가 페터 마테이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윤은구 씨, 저는 북독일 방송교향악단의 브람스 1번을 가장 좋아합니다. 귄터반트 버전 좋아하시나요? 네, 그리고 강금석 씨, WYD 성공적이고 안전한 개최를 위해 시간 될 때마다 기도할게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경근 씨도 또 오셨고, 여기, 네. 어제 소나기 내렸어요. 음악 참 좋은데요. 오르간으로 듣는 힘 좋던데요. 또 이렇게 이재진 씨 올려주셨고요. 이 시간이 뭘 해도 움직이는 시간이라 자주 소식은 못 들어도 늘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늘 변함없이 좋은 방송 감사드려요.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자주 못 오시더라도 오고 계신 걸로 알고 저희가 잘 최영은 씨를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코너 안내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을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문자 샵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다섯 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오일 비바체 또는 로고의 물방울이 그려진 빨간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이제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예술가의 한국 주인공은 화가 파울라 모더전 베커입니다.

파울라 모도전 베커는 남편과 어린 딸을 모르프스 베드에 남겨두고 홀로 파리에서 작업에 몰두합니다. 파리에서 머문 6개월 동안 80점이 넘는 작품을 완성했고 누드 수업을 받으며 인체를 더욱 적극적으로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파울라의 누드화는 당시 남성 화가들이 그린 여성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름답게 꾸미거나 이상화하거나 누군가의 시선에 맞춘 존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여성을 담담하고 솔직하게 그려냈습니다. 군살이 있는 몸과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자세까지도 숨기지 않았죠. 그 가운데 가장 기념비적인 작품이 여섯 번째 결혼 기념일의 자화상인데요. 이 작품은 미술사에서 처음으로 그려진 여성 화가의 누드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림 속 모습과 달리 당시 파울라는 임신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인데요. 두 손으로 배를 감싼 모습은 새로운 생명을 품은 여성을 상상하며 그린 것이었습니다. 파울라는 이 그림을 통해 여성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존재인 동시에 예술을 창조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보여주었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존 필드, 이 녹턴의 창시자의 곡입니다. 녹턴 3번 A 플랫 장조 피아니스트 알리스 사라 오떼 연주로 감상합니다.

파울라 모더전 베커가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와 처음 만난 것은 1900년 릴케가 머르프스베데를 찾으면서였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고 파울라의 절친한 친구였던 조각가 클라라 베스트호프는 훗날 릴케와 결혼을 하죠. 이후 파울라는 파리에서 클라라와 릴케 부부를 자주 만나며 예술적 교류를 이어갔는데요. 파울라와 릴케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술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는 점입니다. 파울라는 작품 활동을 위해 남편과 떨어져 파리를 오갔고 릴케 역시 결혼 생활보다는 창작에 더 많은 시간을 바쳤는데요. 그래서 릴케는 화가로 살아가려는 파울라의 선택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죠. 그는 누구보다 파울라의 재능을 일찍이 알아봤고 그녀의 작품을 처음으로 구입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부부는 아니었지만 서로의 예술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응원했던 소중한 동반자였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내일 이 시간 예술가의 항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펠릭스 멘델스존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더블 협주곡이죠. Strings in D 단조, 멘델스존 작품 번호 04, 3악장 알레그로 몰도입니다. 바이올린의 슐로모 민츠, 그리고 피아노의 로베르토 프로세다의 연주입니다. 그리고 잔 라탐 쾨니히가 지휘한 플랜더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시죠.

오늘 예술가의 항구의 주인공인 파울라 모더전 베커의 이야기, 라이너 마리아 릴케와 또 만난 이야기도 들려드렸습니다. 펠릭스 멘데스존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이 D단조 그중에서 3악장 알레그로 몰도, 뭐 물론 그 바이올린 협주곡에 비해서는 덜 연주되지만 또 이 곡도 아주 흥미진진한 곡이죠. 교향악축제에서 가끔 들을 수 있는 또 곡이기도 해요. 바이올린의 슐로모 민츠, 그리고 피아노의 로베르토 프로세다, 얀 라탐, 퀘니 이가 지휘한 플랑드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신 곡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 이번에는 또 함께 1부의 끝곡을 함께 들어봐야 할 텐데요.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페트루슈카 발레, 요걸 이제 피아노 4핸즈로 연탄으로 준비했습니다. 파트 4의 Danse de Nounou. 자, 보모들의 춤인데요. 피아노의 가이스터 듀오의 연주, 2023년 라 로크 당테공 실황으로 들으시면서 저는 2부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4: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3: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4: 뭐라고요?
3: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뱅의 세 가지 사우다즈, 보컬과 기타의 주앙 질베르투의 이 재즈 삼바 보사노바 연주를 감상하셨습니다. 8월 6일 목요일 장일밤 유쾌한 클래식 2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206 쓰시는 분, 휴가를 못 가서 살짝 아쉬웠는데 라디오를 켜니 여행 온 기분입니다.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벌써 지금 브라질에 다녀오셨습니다. 1부 끝에는 러시아에 다녀오셨고요. 자, 마침 비행기 대신 음악을 타고 떠나는 유럽 여행,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여름 특집 음표 위의 유럽, 유럽의 6개 나라의 도시와 풍경 그리고 명곡이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도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여름 특집 음표위의 유럽합니다. 자, 그리고 5284 쓰시는 분, 볼 일이 있어 나가야 되는데 너무 더워서 걱정입니다. 아, 그래도 저도 나왔습니다. 시원한 음악 주세요. 용기를 내게 해주세요. 그 현관부터 엄청나게 그 열풍이 막 불어오죠. 아까 그 브람스 우리 1번 들었을 때 그 느낌, 이런 것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또 나가면 또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저는 요새 그 우산 가지고 이렇게 다니는데 우산으로 이렇게 양산처럼 쓰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주 뭐 그냥 세수할 수 있으면 세수하고 또 이렇게 차갑게 좀 몸을 만들어주는 게, 이 몸의 열기를 좀 낮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중간중간 계속 쉬면서 먼 길도 천천히 가시는 게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엄계선 씨, 연하늘색 하늘에 솜을 올려놓은 듯 구름이 하얗기만 하네요. 밀도가 적당한가 봅니다. 검은 구름은 색이 검은색이 아니라 수증기 밀도가 높아져서 그렇다네요. 아, 그렇습니까? 좋은 거 배웠습니다. 가뿐한 구름 타고 멀리 멀리 떠나고 싶은 날입니다. 현실은 일하러 가는 중이지만 일할 수 있음에도 감사한 날, 아름다우면서도 흰 구름처럼 가뿐한

음악이 큰 도움이 되네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8월 6일 목요일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2부 룬 톤스고르 소렌센 이 노르웨이 작곡가 페리콘딘 함께 듣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노르웨이의 그 민속 음악인데요. 페어 아이지그 함께 듣겠습니다. 데니시 스트링 쿼텟 덴마크 현악 사중 주단의 연주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노르웨이를 다녀왔네요. 루네 톤스코르 소렌센, 페리콘딘, 그 노르웨이 음악 중에 트래디셔널 페어 아일지그 함께 들었습니다. 데니시 스트링 콜텟 덴마크 낙사중주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듬듬 루 듬듬 루 하든 야 저는 그 월드컵에서 이 노르웨이 엄청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 응원 하나가 얼마나 많은 전 세계인들을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줬는지 노르웨이는 확실하게 이번에 개성을 10분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국가 브랜드를 알린 것 같아요. 그래서 루 이거 하나로 전 세계가 다 따라한 그런 재미있는 이벤트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또 월드컵 보고 싶습니다. 유럽에서는 FIFA의 모든 경기를 우리가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막 좀 FIFA가 일부분을 뭐 상업적으로 판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하여튼 잘 그 마무리가 되어서 다음에 또 월드컵 잘 좀 페어하게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루트비 판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 장조 작품 73 엠퍼러 황제 3학

악장 론도 알레그로, 피아노의 마틴 헬헨, 그리고 앤드류 멘치. 앤드류 멘치는 이제 그 원래 바이올리스트인데요. 또 고음악 앙상블도 이끌고 상당히 그 헨델처럼 의상을 입고 또 수상음악 이런 것도 이제 템즈강에서 이렇게 뭐 첼시에서부터 왕궁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연주를 직접 했던 그런 연주자이기도 합니다. 앤드류 멘치가 지휘한 도이체 심포니 오케스트라 베를린, 베를린 도이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황제 3악장 론도 알레그로 감상하시죠.

루트비히 판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 장조 작품 73 엠퍼러 황제의 사막장 론도 알레그로 피아노의 마틴 헬헨 그리고 앤드류 맨츠가 지휘한 도이체 심포니 오케스트라 베를린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 곡 듣고 있는데 이렇게 시원한 음악을 함께 했는데도 박정현 씨가 베란다에 나가 빨래를 널고 왔는데요. 순식간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네요. 그렇죠. 실내로 들어오니 클레멘스님 말씀처럼 그 오래전에 어느 분이신지 에어컨 개발자에게 축복을 보냅니다. 그러네요. 정말 감사한 분이네요. 그분 누구신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음악여행 즐겁게 듣고 있어요. 저희 성가대는 휴가가 없습니다. 이제 진짜. 그렇죠. 네, 그렇고요. 자, 좋습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클래식 음악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쏙쏙 풀어드리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영어부터 발음, 형식, 음반 추천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점들 문자나 앱을 통해 남겨주세요. 북구의 전설 깔레발라와 그와 관련된 음악들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청취자 빵과 와인님이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핀란드는 오랫동안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지배를 받았고 19세기에 들어서는 또 러시아의 통치를 받은 나라죠. 하지만 핀란드 사람들에게 두 시대는 전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스웨덴의 지배 아래에서는 언어와 생활 방식이 크게 흔들리지 않아 스스로를 피지배 민족이라고 강하게 의식하지 않았지만 러시아는 핀란드의 언어와 문화 자치권까지 억압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핀란드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를 지켜야 한다는 민족의식을 갖게 되죠. 그 중심에 핀란드의 민족대서사시 깔레발라가 있었는데요. 원래 깔레발라는 신화와 전설, 민요와 시처럼 오랫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1828년 시골 의사였던 엘리아스 렌 로트가 17년 동안 핀란드 전역을 돌아다니며 이 이야기들을 채집하고 정리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깔레발라는 모두 50장 22,795행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민족 서사시입니다. 천지 창조를 시작으로 선과 악의 대결, 영웅들의 모험은 물론 농부와 어부, 사냥꾼, 음유시인, 대장장이처럼 대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핀란드 사람들의 삶까지 생생하게 담아냈는데요. 이 깔레발라는 단순한 신화집을 넘어 핀란드 사람들에게는 민족의 역사이자 정신이었고 문학과 음악, 미술, 영화에 이르기까지 핀란드 예술의 가장 큰 영감의 원천이 됩니다. 대표적인 음악가가 바로 쥬안 시벨리우스인데요. 젊은 시절 깔레발라를 읽은 시벨리우스는 핀란드의 신화와 자연 그리고 민족의 정신에서 평생 창작의 영감을 얻죠. 그 결과 꿀레르보, 투오넬라의 백조, 라민 카이넨의 귀향, 따피올라 같은 대표작들이 모두 깔레발라를 바탕으로 탄생합니다. 먼저 꿀레르보 교향곡은 깔레발라의 비극적인 영웅 꿀레르보 이야기를 바탕으로 쓴 시벨리우스의 첫 대작인데요. 1892년 초연 당시부터 핀란드 사람들에게 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우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핀란드를 대표하는 작곡가로 그를 알린 출세작이 되죠. 이어지는 라민 카이넨의 귀향은 깔레발라의 영웅 라민 카이넨이 수많은 모험과 시련을 마치고 고향으로 힘차게 돌아오는 모습을 그린 작품인데요. 빠른 전개와 힘찬 리듬 그리고 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라민 카이넨 화려한 관현악이 어우러지며 승리와 생명력을 생생하게 들려주는 쥬안 시벨리우스의 대표적인 교향시죠. 자, 오늘은 쥬안 시벨리우스의 꿀레르보 작품 7 1곡 인트로덕션 한누 린투가 지휘한 핀란드 방송교향악단 피니쉬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으시고요. 역시 쥬안 시벨리우스의 레민 카이넨 스위트 이 모음곡 작품 22 가운데서 네 번째 곡 레민 카이넨스 홈워드 저니 레민 카이넨의 귀향 함께 듣겠습니다. 사카리 오라모가 지휘한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이어드립니다.

김정동 씨가 북구의 전설 깔레발라와 그에 관련된 음악들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핀란드의 또 전승 이 이야기들 민담 이렇게 함께 음악으로 만든 작품들 들었습니다. 특히 뭐 잔 시벨리우스의 공로가 대단하죠. 러시아의 그 압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잔 시벨리우스의 레민카이넨 모음곡 작품 22 핀란드의 영웅 레민카이넨 이 모음곡 중에서 네 번째 곡 레민카이넨 홈워드 저니 레민카이넨의 귀향 마지막 곡이었고요. 사카리 오라머가 지휘한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그에 앞서서 잔 시벨리우스의 꿀레르보 작품 7 1곡 인트로덕션 한눌린 투가 지휘한 피니쉬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핀란드 방송교향단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한눌린 투가 서울시향 이렇게 지휘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리고 홍영진 씨가 모기가 유클 청취하러 에어컨 근처로 헌혈 중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핀란드 그 숲속 있잖아요. 거기 호수가 많아가지고 모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숲속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그 망사 같은 거다 쓰고 들어가요. 그 재밌는 그런 또 여름의 풍경이기도 합니다. 자, 요번에 함께 들으실 곡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E플랫장조 켈본 563 4악장 알레그로 트리오 짐머만의 연주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프랑크 페터 짐머만이 이끄는 트리오라서 트리오 짐머만입니다.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희유곡 역시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곡임을 우리가 딱 느껴도 알 수 있죠. E 플랫 장조 K번호 563 4악장 알레그로 트리오 짐머만 바이올린의 프랑크 페터 짐머만 비올라의 앙투안 다메스티 또 첼로의 크리스티안 볼테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콜 포러의 분더바 아 너무 좋아요. 원더풀이죠. 분더바. 자, 키스 미 케이트 이 뮤지컬 중에서 분더바 분더바 듣겠습니다. 베이스 체자레 시에피 또 롤란 쇼 오케스트라와 코러스가 함께 해주는 곡 오늘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끝곡으로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 오늘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또 더위 잘 이겨내세요. 살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4번,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입니다. 오늘도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치솟는 등 전국에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에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과 경기 일부 지점에서 밤사이 기온이 30도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입추를 하루 앞둔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치솟는 등 전국에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일부 전남에는 최고 기온 39도,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올라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된다고 예보했습니다. 이어 필수 업무 이외에 야외 활동과 실외 작업을 중단 연기하고 그늘과 무더위 쉼터 등으로 이동해 수분을 섭취하며 휴식을 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9도까지 치솟겠고 인천과 수원, 전주, 춘천 38도, 광주와 대전도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대구 36도, 부산 34도, 제주와 울산 33도 등 전국이 30도에서 39도를 오르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전국에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하루 200명에 가까운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온열질환자의 수는 사망자 1명을 포함해 1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달 들어 온열질환자 수는 하루 100명을 넘겨 지난 1일 117명을 시작으로 2일 114명, 3일에는 202명을 기록했습니다. 현재까지 온열질환으로 추정된 누적 사망자는 전북 5명, 경남 3명 등 모두 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온열질환자의 수는 모두 2,44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엔 사망자 20명을 포함해 모두 3,23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누적 온열질환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가 410명으로 18.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가 377명, 15.4%를 기록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온열질환자 가운데 825명, 33.8%가 65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전국 516개의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함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국의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과 경기 일부 지점에서 밤사이 기온이 30도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방재 기상 플랫폼의 자동 기상 관측 장비 자료 분석 결과 오늘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지점은 오전 5시 55분 30.6도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광명시 철산동 지점도 오전 4시 57분 30.4도를 기록했고 경기 양주 백서읍 30.1도, 화성 진안동도 30.1도를 기록했습니다. 열대야는 당일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의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것을 뜻합니다. 현재 제주가 30일로 열대야 지속 일수가 가장 길고 전남 여수 26일, 부산 18일, 전남 목포 17일, 서울과 인천도 15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평년보다 기온이 높겠다며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비나 소나기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동안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폭염에 취약한 고령층 보호를 위해 주말과 공휴일 야간까지 운영하는 거점 경로당을 운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16개 시도와 협력해 읍면동별 거점 경로당 6,363곳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된 거점 경로당은 9월 30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거점 경로당 운영 시간과 이용 방법을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홈페이지, 이용 시간 안내문 부착,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냉방기 가동과 운영 상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해 연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6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해 두 달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6월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경상수지는 497억 3천만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직전 최대치인 5월 경상수지 386억 1천만 달러를 넘어서는 것으로 두 달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상품 수지는 478억 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0: 수출은 반도체와 컴퓨터 등의 호조로 1123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수입은 원자재와 자본재, 소비재 모두 증가하며 644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12억 9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여행객이 늘어 여행 수지는 4억 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회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정부의 지원 방향과 향후 과제를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보고입니다. 최휘영 장관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언급합니다.
2: 내년 여름에 세계청년대회가 열립니다. 해외에서 40만 명의 카톨릭 청년들이 방한할 예정인 만큼 잘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체부 보고안에는 2027 서울 WID와 관련해 안전관리, 출입국 등 공공영역 범정부 지원이란 문구가 담겼습니다. 사실상 정부 차원의 지원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7 서울 WID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 문제 등을 대비하기 위한 조직을 출범할 예정입니다. 숙박부터 교통, 안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문체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합동 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7 서울 WID는 가톨릭교회가 주관하지만 종교 행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청년의 희망과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세계 청년들의 고민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아울러 서울의 모든 시민은 곳곳에서 열리는 WID 프로그램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매일신문 제공 대구경북뉴스입니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어제 아동돌봄시설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호봉 상한제 전면 폐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구 지역 아동돌봄시설의 종사자들은 10호봉까지만 인정되는 호봉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어서 장기 근속에도 임금이 오르지 않아 처우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대구의 지역 아동센터는 207곳, 다 함께 돌봄센터는 31곳으로 종사자는 모두 714명에 달합니다. 추 시장은 호봉 상한제 폐지와 함께 노후 아동 돌봄 시설의 환경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오늘 오후 경산농협 본점에서 IBK 에코프로 경북 지역 혁신 벤처 펀드를 결성하고 지역 벤처 기업 육성에 나섭니다. 이번 펀드는 408억 원 규모로 올해부터 2034년까지 8년 동안 운영하는데 이 중 143억 원 이상을 경북 기업과 경북으로 유입되는 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경산, 경주, 구미, 포항 등 권역별로 균형 있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특히 철강과 2차전지, 모빌리티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포항, 경산, 구미를 잇는 G스타밸리 구축에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또 이번 펀드를 마중물로 삼아 2034년까지 경북 G스타 펀드를 1조 원 이상 조성해 비수도권 최대 스타트업 생태계를 육성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가 오늘 오후 대구 경북 7개 시군과 말산업 특구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에 나섭니다. 특히 다음 달 전국 최대 규모의 레트론파크 영천이 개장함에 따라 경상북도는 말산업을 스포츠와 관광, 조련 교육, 투자가 결합된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레츠런파크 영천은 약 145만 제곱미터 규모로 경마를 포함해 테마공원 등 복합 레저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산림청과 함께 대구권 산불 합동대응센터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오는 11월 범안로 고모영업소로 이정해 산불특수진화대 16명과 진화장비를 상시 배치할 예정입니다. 센터가 구축되면 대구는 물론 경산과 청도 등 인접 지역까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어 산불 초기 대응력이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대구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영어학습 서비스 대구 스마트 리스닝이 내일부터 새롭게 선보입니다. 대구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 듣기 중심에서 단어와 문법, AI 회화까지 학습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으로 확대하고 개인별 맞춤 학습 기능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스마트 리스닝은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회원 가입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 남구 시니어 클럽의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사업이 노인 일자리 우수 모델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고독사 예방과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연계한 노인 일자리 모델로 참여 어르신 52명이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 가구를 주기적으로 찾아 건강음료를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남구청과 복지관, 시니어클럽이 업무 협약을 통해 민관이 협력해 통합 돌봄을 하고 노인 일자리를 지역사회 돌봄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로 발전시킨 점이 특징입니다. 대구 방자유기박물관이 이달 한 달 동안 전통공예와 국가무형유산의 가치를 날리는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8일과 29일에는 용학도서관과 함께 도서관 옆 박물관 체험을 운영합니다. 또 광복절 연휴에는 태극기와 무궁화 등을 주제로 한 체험 행사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경북 동해안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30도에서 38도로 예상됩니다. 대구의 지금 기온은 35도, 습도 44%입니다. 김현정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4: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장성성당 김창욱 프란치스코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 오세요. 영업 203일째 강요민의 빵집입니다. 2026년 8월 6일 목요일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라디오 빵집 주인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바로 동네 서점으로 피서를 떠나는 발길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동네 서점은 저마다 아주 특별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가볼 곳이 많아요. 만화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서점도 있고요. 캘리그라피를 배울 수 있는 서점도 있고, 깊은 산속, 숲속 문학 전문 서점도 있고요. 심리학을 전공한 책방지기가 우리의 마음까지 큐레이션해주는 그런 서점도 있대요. 이 무더운 여름 우리 일상에 아유 지친다 지쳐 라고 느낄 때 동네 서점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우리 신신우신 라디오 책방도 문을 활짝 열어놓을게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강요민의 빵집 지금 오픈합니다.

0: 신신우 신 라디오 빵집 목요일 문을 연 첫 곡으로 지코의 만화 영화 함께 듣고 왔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강룡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우리 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또 동네 서점 덕후거든요. 제가 가본 동네 서점들 참 많이 있는데요. 가장 좋아하는 동네 책방 고르라고 하면 저는 시집 전문 서점, 이 해화동에 있는 이 시집 전문 서점 아주 좋아합니다. 이 거기 가면 아 정말 종류별로 너무나도 많은 시집들이 있고요. 또 이 책방지기가 이렇게 아 이런 시집 좀 추천해 주세요라고 하면 쏙쏙 또 골라주는 그 맛에 아주 제가 단골처럼 이렇게 주로 다니는 그런 서점이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책을 팔긴 하는데 술을 함께 파는 책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밤 시간에 가면 술을 한 잔 딱 시켜놓고 술 한 잔 홀짝홀짝 마시면서 이렇게 책 읽는 그런 맛이 있는 책방도 있고요. 또 작가와의 만남을 이렇게 매달 한 번씩 또 이루어주는 그런 동네 책방들도 있습니다. 그런 동네 책방의 또 매력에 흠뻑 빠지는 분들 요새 참 많은 것 같은데요. 동네 서점 혹시 내 주변에 어디 있나 궁금하신 분들은 또 인터넷에 동네 서점 이렇게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홈페이지 통해서 또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가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내가 가본 그런 동네 책방, 동네 서점 아니면 어머 신부님 저 이런 서점도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라고 여러분들의 또 의견 보내주시면 저도 한번 이렇게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동네 서점 아 아직까지 본 적은 없는데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서점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만약에 제가 동네 서점을 차린다 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서점의 주인장이 신부인 상태인 거죠. 그러면서 책은 전혀 신앙서적이 아닌 책들만 가져다 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여기 동네 책방인가 보다 하고 찾아왔는데 사장님이 신부님인 거죠. 어머 저도 사실 천주교 신자인데 라고 하면 이제 또 신앙생활 다시 하는 방법, 주변에 있는 이쁜 성당 찾아가는 방법, 이렇게 또 성당과 연관시켜주는 그런 동네 책방을 또 만들어보는 게 제 꿈이긴 한데요. 아 과연 그런 꿈이 이루어질지 잘 모르겠네요. 꼭 한번 만들어보고 싶긴 합니다. 하나 둘씩 이렇게 또 단골이 늘어나는 동네 책방들 가운데에서도 또 여기만큼 손님들이 많이 늘어나는 곳이 없다라고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바로 목요일 주제가 있는 북클럽 라디오 책방입니다. 아 요즘 핫플이죠. 핫플. 을지로 핫플. 이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우리 또 라디오 책방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도 이 목요일 주제가 있는 북클럽 열리니까요. 많이 놀러 오시고요. 저랑 같이 라빵 책방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440님 오셨는데요. 동네 책방이 활성화되길 바라고 또 신신우 신 오래오래 진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전주에서 꿈꾸는 실비아 하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이 라디오 책방 너무 좋아요. 오늘도 잘 들을게요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꿈꾸는 실비아님 어서 오세요. 아 저도 동네 책방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 안에서 좀 다양한 큐레이션 그리고 우리가 꼭 엄청 유명한 책들 말고도 와 이런 보물 같은 책들이 있었구나 라는 걸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책방들도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오가니님께서 바오로타의 서점이 집 근처에 있어요. 우리 수녀님들이 주시는 커피도 마실 수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맞아요. 이 또 바오로타 이 수도회 자체가 이 문화 선교를 함께하는 그런 책방을 운영을 하시죠. 수녀님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또 책방 크, 아주 색다른 느낌이긴 합니다. 해화동에 가면 이제 해화나무라고 하는 우리 또 바오로딸 서원이 있는데요. 거기 또 이제 커피도 맛있고 책들도 다양하게 되어 있고 또 수녀님들이 직접 만든 그런 굿즈들도 함께 있으니까요. 해화동 혹시 지나가시는 분들 있으면 한번 들려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책방에 대한 이야기 아 또 이런 책방들 많이 있어요. 저 이런 것도 가봤어요 라는 이야기 많이 보내주시면서요.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들 모두 모두 무료 입장하세요.
1: 어서

있고요. 실비아님께서 신부님 폭염 속을 헤치면서 신신우신역에 잘 내렸어요. 신부님도 오시는 게 너무 힘드셨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오늘 정말 출근길이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날씨는 덥지, 버스는 안 오지. 그 안에서 아 정말 나가기 싫다라는 마음까지 있었지만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그 더위를 뚫고 이렇게 스튜디오에 잘 왔네요. 1967님께서 신신우신 오랜만에 출석합니다. 시원하고 청량한 목요일 보내보십시다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우리 1967님 어서 오시고요. 언제나 또 들려도 반갑고 언제나 들어도 맛있는 우리 신신우신과 오늘 하루 기쁘게 함께 해주세요. 9734님께서요. 날씨가 너무너무 덥네요. 오늘도 얼음물 마시면서 이 뜨거운 가스불 앞에서 조리를 하는 울 직원들, 귀염둥이 미순씨, 든든한 청일점 최대리, 우리 이쁜 안나씨, 룰루랄라 음악 들으면서 더위와 씨름하며 모두모두 가마솥나씨 화이팅합니다. 오늘도 감사해 듣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셨네요. 아, 우리 9734님 함께 또 이 뜨거운 여름 가스불 앞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에게 오늘 또 이 감사함과 이 마음을 함께 전해주셨는데요.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이 더위 안에서도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이 신신우신과 함께 조금은 시원한 마음 가득 채워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신우신 목요일 주제가 있는 북클럽 라디오 책방이 2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8월의 주제, 와 진짜 너무 더워서 그늘이 필요한 요즘이에요. 그래서 준비한 태양 아래 그늘이라는 주제, 우리 뜨거운 여름날 시원함을 불러오는 책들을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책방지기, 일상을 반주하는 시인이죠. 박은지 소화드레사 시인이 또 골라온 책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 목요일에 방송된 신신우신 라디오 책방 북콘서트 함께 잘 들으셨나요? 놓치신 분들 이제 CPBC TV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8월 8일 토요일 밤 11시에 또 이렇게 중계가 되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의 듣고 싶은 음악과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방 무료 방송 토크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데이브레이크의 들었다 놨다.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오늘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이 더운 날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일상 또 지금 계신 그 모습들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오늘 이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그런 노래도 함께 전해드릴게요. 이혜경님께서요. 신부님 저도 잘 듣고 있어요. 신신우신 방송 너무 재밌나요? 일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출첵합니다 라고 보내셨네요. 아, 우리 이혜경 잼마님 어서 오시고요. 제가 이 더 재밌게 더 기쁘게 오늘 이 시간 채워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이바라기님께서 신신우신 서점 한번 방문해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어떻게 북콘서트 한번 더 해야 되나요? 지난번에 또 반응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심지어 우리 함께 진행한 책방지기들 안에서도 아, 신부님이 한번 더 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의견이 막 나오더라고요. 이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조금 서늘해진 날씨가 찾아왔을 때 한번 더 이렇게 북콘서트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우리 피디님 잘 기록해 두시고요. 네. 2440님께서 혹시 전주에 오신다면 책방 토닥토닥, 책보 책방, 잘 익은 언어들 이렇게 추천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전주에 또 있는 맛있는 이 동네 책방들인 것 같아요. 이 동네 책방 이렇게 가보면서 여러 가지 또 즐거움 얻을 수 있는데요. 이 동네 책방의 매력이 또 뭐 있냐면 책과 딱 어울리는 음료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책과 어울리는 음료 뭐가 있을까? 물론 시원한 커피도 있지만요, 아 오늘 커피 이미 먹었는데 할 때는 이 음료수가 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음료 한 잔 배송해 드릴게요.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0: Wait, hold up, stop.
1: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 이 노래 들으니까 약간 청량한 정말 아이스 이 레모네이드 한 잔 꾹꾹 마시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류채첼리아님께서 신부님 덕분에 이 식후에 상큼한 레모네이드 마시니 또 시원하네요 라고 보내셨네요. 실비아님께서 신부님께 또 점심에 콩물국수 위에 오이채 또 설탕 얼음 동동 띄워서 보내드리고 싶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콩국수 먹고 싶네요 갑자기. 저 또 콩국수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 콩물에 얼음 동동 띄워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 또 한 그릇 먹으면 더위가 싹 가시지 않을까요? 네. 플라워님께서 안녕하세요 신부님 신신우신 우리 가족분들 무더위에 우리 모두 화이팅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정말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더운 여름 한번 이겨내보고 화이팅 해보자고요. 1449님께서 오늘부터 모레까지 저희 본당 주일학교 아이들이 충남 아산으로 여름캠프 가는데 조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와 이 여름 행사 여름캠프 너무나도 신나고 즐거운 시간이죠. 그 시간 우리 또 본당 아이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름 캠프엔 바로 이 노래 함께 전해드릴게요. 엄정화의 페스티벌.

0: 주문하신 퀴즈가 나왔습니다.
1: 알아도 좋지만 몰라도 그만. 그래서 만만한 오늘의 만만한 퀴즈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진짜로 동네 책방을 하나 차린다면 어떤 책방이 좋을까요? 이 책방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면 좋을까요? 용디가 주인인 서점, 어떤 서점이면 좋을지 이 서점 이름을 여러분들께서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번뜩이는 아이디어, 또 빛나는 끼를 함께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용디가 지은 이 서점의 이름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동네 책방을 차린다면 어떤 서점이 좋을지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방 방송 토크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해 신신운신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0: 신신우신 강용인의 빵집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도자기 통통 십자가, 경북 영양농협 제공 유기농 안심청정 고춧가루, 당신의 매일을 축하합니다. 꽃보라에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손뜨개 인형을, 농업회사 머시드림에서 기름에 튀기지 않은 바삭하고 구수한 울긋 동충하초 동공칩을, 면역 전문 브랜드 슬림바이 365에서 와우 다이어트 100억 유산균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 튜찡포교 베네딕토 수녀회에서 허브로 만든 힐데갈드 화장품 세트를, 디자인이 아름다운 글라라 미사보에서 미사보를, 아이무드에서 심상무 작가가 원목으로 만든 호산나 성지꼬지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된 생명의 빵을 전하는 미사 중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특별히 선정된 한 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오늘의 만만한 퀴즈 놓치신 분들을 위해 짧게 한 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용디가 동네 책방을 하나 차린다라고 했을 때 어떤 책방 이름을 가지면 좋을까? 여러분들께서 책방 이름을 하나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신부의 서재? 아니면 용용인의 책방? 막 이런 걸로 많이 지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끼와 아이디어 잘 모은 다음에 제가 나중에 진짜 책방을 열게 되면 그 이름으로 꼭 책방 이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방 방송 토크로 용디가 만들 책방의 이름 정해주신다면 우리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여러분의 이 책방 이름 계속해서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비룡의 신난다 듣고 오실게요.

비룡의 신난다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만만한 퀴즈, 오늘은 이 퀴즈 대신에 제가 만약에 책방을 차린다면 어떤 책방이 좋을지 책방의 이름을 함께 또 지어보자 라고 여러분들께 아이디어를 모았는데요. 우리 2440님께서 푸코와 함께하는 책 나눔터 어떨까요? 이 북토크

책방 독서 모임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지우 작가님 북토크하시면 가고 싶어요라고 보내셨는데요. 아, 저도 좀 가고 싶네요. 정지우 작가님 북토크. 8365님께서 안녕하세요. 책방 이름 용스북스. 더운데 수고하세요라고 보내셨고요. 김지혜님께서 서점 이름으로 이건 어떨까요? 책 읽는 프란치스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실비아님께서는 시 쓰는 신부님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시 쓰신 약간 책방 시 쓰신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류아느님께서 프란치스코의 서재 시를 좋아하는 서점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저는 여러분들이 보내신 이 책방 이름 다 마음에 드는데 마음에 드는 거 찾았습니다. 네. 제가 마음에 드는 책방 이름 용스북스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3865님께서 또 마음에 드는 또 책방 이렇게 정해주셔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또 딱 마음에 맞춤 책방 정해주셨는데요. 용스북스 꼭 열릴 날 기대하면서 우리 8365님께 선물 드릴게요. 네. 우리 8365님 나중에 우리 신신우신 홈페이지 오늘자 선곡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신우신 목요일 2부 라디오 책방 열리는 날인데요. 오늘 책방지기 박은지 시인과 함께 하니까요. 모두 2부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1부 끝곡으로 허각과 지아가 함께 부른 I Need You 들으시면서 모두 2부로 건너오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6: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8: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빵집 진장인 제가 직접 보는 빵집 BGM 김종국의 사랑스러워 함께 들었는데요. 이 같은 가사인데 다른 노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라는 가사가 나왔을 때 사랑스러워가 나오면 30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음에 핫티슈가 나오면 20대,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르나민이 나오면 10대라고 합니다. 네, 어떤 곡이 가장 먼저 떠오르셨나요? 아, 저는 바로 이 사랑스러워가 떠올라가지고 오늘 이렇게 골라봤는데요. 이 분명 같은 가사인데 다른 노래가 각자 또 세대마다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또 각자 다름을 또 지니고 있죠. 하지만 이 다름 역시도 노래라고 하는 이 공통분모로 다시 또 묶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라디오, 그리고 어떤 신앙, 문학 이런 것들로 각자가 세대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지만 또 하나로 이렇게 묶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김종국의 사랑스러워라는 노래 함께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우리 별님께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쫑님께서 무더운 여름 더위를 쫓아줄 은지 시인님 보러 왔어요. 우리 반주하는 시인 응원합니다. 야호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신신우 시인 2부 라디오 책방 책방지기 박은지 시인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 시인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빵 무료 방송 토크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2부 주제가 있는 라디오 책방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0: 아날로그 감성 발효타임 시나브로 북며드는 라디오 책방 사람은 빵만으로는 셀 수 없죠. 우리 주제가 있는 북클럽 라디오 책방 오늘의 책방지기 정말 여름이 제철인 시인이기도 하죠. 삶과 신앙을 반주하는 책방지기 박은지 소화대례사 시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박은지 소화대례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우리 참열매님께서 시인님 나오셔서 신부님 기분 좋아가지고 생글생글 하신다고 정답입니다. 네, 아 들켰어요. 네, 아니 어떻게 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시나요?
1: 아 너무 더워가지고 약간 네. 깜짝깜짝 매일 놀래고 있어요.
0: 아니 제가 오늘 이제 방송국 오려고 이제 버스를 타러 딱 나왔는데 와 골목이 익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1: 아, 또 시적 표현을 아, 이렇게
0: 네 골목이 익어버렸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오늘 오시는 길 괜찮으셨나요?
1: 아 저는 괜찮은데 네. 사람들은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 저희 성당도 지금 막 캠프 준비하고 이러고 네네네. 있거든요. 지금 학생들이 캠프를 가도 되나? 약간 이런 걱정이 막 들 정도로 너무 더운 네. 것 같아요. 어.
0: 저는 이제 지난주를 기점으로 모든 여름 행사가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아쉬운 네. 그런 시간 보내고 있고요. 제가 우리 아까 박은지 씨 만나면서 저희가 또 중고등부 캠프를 이제 제주도 우도를 갔다 왔기 때문에 감귤 모양의 책갈피를 하나 이렇게 또 선물을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책방지기들한테 하나씩 드리려고 이렇게 사왔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1: 너무 마음에 들고 네. 사계절 다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0: 아, 그렇죠.
1: 책갈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0: 우리 또 이렇게 오늘 바다가 스튜디오로 이렇게 좀 변한 것 같다. 스튜디오에 바다가 찾아온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약간 복장도 약간 바다바다한 네.
1: 좀 시원한 느낌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네. 이제 막 파란색 옷을 찾아서 입고 왔습니다.
0: 너무나도 좋은데요. 우리 또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면 그 바다 지금 만나실 수 있는데 우리 박은지 시인 오늘 입고 오신 옷이 완전 블루 네, 파란색 또 옷을 이렇게 입고 오셨고요. 춘희바라기님께서 바다 놀러 가시는 컨셉으로 오신 우리 박은지 소화대례사 시인님 입장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셨고요. 류하느님께서 박은지 시인님 이 파란색 셔츠 보니까 시원합니다. 휴가 다녀오셨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휴가 갔다 오셨어요?
1: 네, 지난주에 좀 빡세게 휴가를 다녀와가지고 제가 강릉을 갔다가 네. 또 그 하루는 이제 반주를 하고 포항에 1박 2일 갔다가 다시 부산에 2박 3일을 다녀왔습니다. 약간 새까맣게 타가지고 네,
0: 바다를 좀 찾아다니신 느낌이네요.
1: 네. 제가 네. 바다를 굉장히 좋아해서 여름이면 무조건 바다에 가려고 하는데 네. 이번에 좀 너무 이제 자주 바다를 보다 보니까 네. 약간 물렸다? 잠깐 이제 산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좀 했습니다.
0: 네, 우리 김지혜님께서 우리 신신우신 박은지 작가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에 라디오 들으면서 우리 북콘서트에 가서 우리 박은지 언니와 만나서 이야기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북콘서트 아 저희가 이제 너무나도 기쁜 시간 함께 보냈는데 어떠셨나요?
1: 생각보다 제가 긴장을 많이 했는데 네. 또 이렇게 청취자분들 만나고 하니까 또 긴장이 싹 풀려가지고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네. 되게 밝은 표정으로 자리에 다 계셔주셔가지고 감사했습니다.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0: 저희가 이제 북콘서트 했던 게 라디오로는 나왔고요. 이제 CPBC 우리 또 TV로 나올 예정인데 약간 긴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나왔을까.
1: 저도 난생 처음 그런 메이크업을 받아봐가지고 TV 이게 어떻게 나올까 막 이런 생각을 좀 하고 네. 있어요.
0: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8월 8일 밤 11시에 또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 또 이 뭔가 뜨거움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번 달 주제가 태양 아래 그늘이에요. 우리는 좀 그늘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뜨거운 여름날 좀 시원함을 불러오는 책을 골라달라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더울 때 좀 어디서 시원함을 얻으시나요?
1: 성당이요. 성당 너무 시원하지 않나요?
0: 네, 맞아요.
1: 네, 성당 그래서 여름에 성당 가는 거 좀 좋아하고요. 그리고 책방을 실제로 좋아해요. 제가 월요일에도 교보문고 아니다 화요일에 교보문고 갔다 왔는데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시원하기도 하고 책 구경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너무 더울 때는 대형 책방에 그래도 가보시거나 아니면 도서관 찾아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냉방이 잘 되는 곳을 찾아다니자. 네.
1: 앉을 곳도 있고. 네.
0: 더울 때 나는 더위를 피해서 어디로 떠나는 편인지 아니면 더우니까 안 나가 약간 하는 편인지도 궁금해요.
1: 저는 떠나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랑 저랑 온도가 안 맞아가지고 네.
0: 아~
1: 어머니 온도에 맞추면 제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네네네네. 더 떠나는 편이고 일부러 더 더운 데를 막 찾아가곤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그럴 필요 없이 네. 동네만 돌아다녀도 굉장히 무더운 여름을 느낄 수 있다.
0: 우리 집이 가장 더운 곳이다 약간 이런 네. 느낌으로 네. 우리 이렇게 함께 박은지 시인과 과연 이 시집은 또 어떤 책은 우리에게 어떤 시원함을 줄까도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책방지기 박은지 시인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묻고 싶은 것들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또 CPBC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오늘 박은지 시인이 가져온 정말 시원함을 불러오는 책 함께 만나볼게요. 루시의 조깅 듣고 오실게요.

0: 루시의 조깅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 또 이 노래 듣고 있으니까 달리기를 좋아하는 우리 박은지 씨님과 또 딱 맞는 그런 노래인 것 같네요. 여름에 뛰시는 분들 진짜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역 주변 이렇게 또 홍대 쪽으로 가는 그런 산책길이 있어서 가는데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뛰지?
1: 뛰면 뛴다. 와. 뛰면 뛰어져요.
0: 그래요?
1: 근데 페이스가 많이 좀 느려지고 중간에 이제 물도 좀 많이 마셔야 되고.
0: 네. 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름에 뛰시는 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저는. 네.
1: 여름에 잘 뛰면 네. 가을에 속도가 확 올라간대요. 그래서 일부러 좀 뛰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8117님께서 박은지 시인님 북콘서트에서 뵙고 오늘 라디오 들으니 내적 친밀감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선물해 주신 책도 잘 읽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북콘서트 끝나고 나서 각자 이렇게 책을 또 선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우리 박은지 시인께 책을 선물 받아가신 분인 것 같습니다. 네. 꿈꾸는 실비아님께서 북콘서트 이제 유튜브로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우리 시인님 파란색이 어울리네요. 혹시 전주에 오셔서 북토크 해주시면 가고 싶어요. 응원합니다. 라디오 책방 오래오래 출연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우리 티아님이 또 하나 보내주셨는데
1: 네.
0: 네, 우리 박은지 시인님 한번 읽어주세요.
1: 네. 태양 아래 그늘 좋으네요. 저도 화요일에 도서관에서 5권 빌려서 집에서 읽고 있어요. 집이 시원하고 좋으네요. 아, 너무 멋진 휴가를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여름 휴가 겸해가지고 방에 에어컨 틀어놓고 책 한 3권 정도 샀거든요. 네. 그대로 쌓아놓고 있습니다.
1: 저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책을 시원하게 읽다가 네. 스르르 잠드는 거. 이거 너무 맞아요. 좋은 네. 피서법인 것 같습니다.
0: 제가 또 이번에 산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워터프루프 시집을 한 권 샀는데 이제 그 워터프루프 북이 물에 젖어도 이렇게 괜찮은 책이거든요. 근데 시집이 또 그런 시집이 있길래 사서 고이 책상 위에 올려놓은 지금 상황인데요. 어떻게 욕조에라도 들어가야 되나?
1: 네. 또 추천드리고 아니면 그 대야에 네네. 물 담아가지고 발 담그고라도 읽어주시면
0: 아 너무나 좋네요. 이 또 휴가 기간 책과 함께 또 보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또 이제 뜨거운 여름날 시원함을 불러오는 책 주제로 한 권을 골라달라라고 부탁드렸는데 어떤 책 골라주셨나요?
1: 고성경 시인의 샤워젤과 소다수를 들고 왔습니다.
0: 네. 어떤 책이죠?
1: 그 굉장히 사랑받는 고성경 시인의 첫 시집이긴 한데요. 신부님도 되게 저번에 언급을 한번 해주셔가지고 소개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름에 정말 잘 어울리는 표지도 시원하고
0: 맞아요.
1: 샤워젤과 소다수 제목만 들어도 정말 시원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땀을 막 씻어내는 그 샤워젤과 다 샤워하고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탄산 탁 때리는 그 음료 같은 거 물을 네. 마셨을 때 그 느낌이 제목부터 살아있어가지고 같이 읽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0: 네, 저도 이제 이 샤워젤과 소다수라는 시집 참 재밌게 읽은 시집이었는데 이 시집을 읽으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와 어떻게 이렇게 이미지를 잘 가져와가지고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낼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던 시집이라서 저도 참 좋아하는 시집입니다. 자 요새 또 고선경 시인 약간 텍스트입의 선두주자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많은 시인이기도 하죠.
1: 네, 2022년 이제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을 해서 이 시집이 2023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두 번째 시집 나오고 이번에 최근에 러브 온더락이라고 세 번째 시집까지 네. 나온 시인인데 굉장히 그 특히 20, 30대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어서 아, 나 요즘 시인들 누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고성경 시인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과연 우리의 이 뜨거운 마음 얼마만큼 또 시원하게 시를 써줬을지 박은지 시인의 목소리로 시 한 편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시 골라주셨나요?
1: 표제작인 샤워젤과 소다수 골랐습니다.
0: 네, 함께 듣고 오실게요.
1: 샤워젤과 소다수 너에게서는 멸종된 과일 향기가 난다. 투룸 신축 빌라 보증금 2천에 월세 90. 어떻게 해야 너를 웃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 2시간 동안의 폭우. 일주일 동안의 아침. 유리병 속 무한히 터지는 기포. 현관에 놓인 신발의 구겨진 뒤축이 웃는 표정을 닮았어. 너는 침대에 누워있고 바람이 많이 부는 청보리 밭에 가고 싶다. 멸종된 기억을 가지고 싶다. 너의 머리카락이 가볍게 흩날릴 때 나는 사라진 언어를 이해하게 된다. 아침의 어둠이 이젠 익숙해. 그래도 같이 씻을까? 산책을 갈까? 세상에서 가장 느린 산책로. 쓰러진 풍경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재능이지. 내 손의 아이스크림과 내 손의 소다수는 맛이 다르다. 너의 마음은 무성하고 청보리 밭의 청보리가 바람의 방향을 읽어내는 것처럼 쉬워. 무한히 터지는 기포. 나는 너의 숨을 만져보고 싶다. 너는 머나먼 생각처럼 슬프거나 황홀한 곳까지 나를 데려갈 수 있다. 이렇게 차가운 빛의 입자는 처음이야. 아이스크림 속에도 휴양지가 있는 것 같아. 매일 집에서 너를 보는데도. 놀랍지? 세상에 없는 농담 같아. 마른 손 위에서 거품을 일으키며 녹는 이상한 열매가 사랑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느린 목욕 시간. 투명해지는 몸들이 자국을 가르치지. 사라지지 않는 생각이 나를 쓰다듬고 있어. 생활이라는 건 감각일까 노력일까. 너와는 어디에서도 쉴 수 없어. 미리 장소를 지워두었지. 날씨를 오려두었지. 향기만 남겨두었지. 욕실용 슬리퍼가 바닥을 끄는 소리. 어둠 속에 잠겨가고 우리는 우리의 미끄러운 윤곽을 읽는데 몰두한다. 시간이 잼처럼 졸고 나는 불붙은 기억이 되려 한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숨. 뼈와 살이 좁혀진다.

0: 박은지 시인이 품고 온 오늘의 책 고선경 시인의 시집 샤워젤과 수다수에서 이 표제작인 샤워젤과 수다수 함께 듣고 왔는데요. 참 재밌는 시예요. 약간 사랑시 같기도 하고 그 안에서 뭔가 그런 추억을 나누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너와 나의 어떤 그런 장면들이 점차 이렇게 감각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어떤 시인가요?
1: 아, 좀 너무 길어가지고 읽을까 말까 고민하긴 했는데 그래도 읽다 보니까 신부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사랑의 감각이 순간순간 잘 살아있는 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샤워젤과 소다수 제목 이야기할 때 그냥 되게 시원한 느낌을 준다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샤워젤도 그렇고 소다수도 그렇고 되게 순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씻어낼 때 샤워젤로 거품을 막 냈지만 또 물로 금방 씻겨져 가고 소다수의 그 탄산도 입속에서 쑥 사라지는데 그런 잠깐 잠깐의 순간들이 우리의 어떤 고통스러운 삶, 지난한 삶을 이어가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을 보여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0: 네, 이 멸종된 과일이라는 그 단어로 이 시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멸종된 과일 향기 어떤 향기일까요?
1: 어떤 향기라고 생각하세요?
0: 저는 약간 분명 익숙하긴 한데 지금은 없는 듯한 이제는 없는데 뭔가 이렇게 낯이 이거 뭐 저로 생각하면 약간 어린 시절에 맡았던 섬유유연제 같은 향기?
1: 너무 좋은데요? 네. 너무 좋은데? 그 저도 약간 비슷하게 생각하긴 했는데 네. 있었지만 이제는 멸종돼서 없는 네. 그 향기를 이 상대방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멸종된 과일 향기를 각자 모두가 자신의 향기로 해석을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면. 그런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은 시여가지고. 네.
0: 우리 청취자분들이라면 멸종된 과일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 사실 멸종됐으니까 분명 맡아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분명히 없는데 그 향기가 다시 나한테 찾아온다고? 어떤 향기일지 여러분들이 한번 또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귀동 세례자 요한님께서 이 시집 낭독으로 들으니 기분이 또 좋아집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참열매님께서 시인님이 시를 읽어주면 글이 생명을 입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또
1: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참열매님께서도 네. 집에서 한번 낭독을 해보시면 또 참열매님의 시가 이렇게 딱 살아날 것 같아요.
0: 네, 우리 꿈꾸는 실비아님께서 어렵지 않고 뭔가 감성을 일깨워주는 시네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1: 되게 말씀을 잘해주신 게 이게 진짜 이 시집이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지 않고 막 밈도 있어요. 되게 네. 재밌는 뭐랄까 스트림 문학 파이터.
0: 그래요?
1: 이런 시도 있고 네. 막 우리가 평소 쓰는 말들 막 진짜로 끝나버렸어 여름 막 이런 게 실제 시에 막 나와가지고 게임 용어들도 나오고 네. 그래서 되게 가볍게 그렇지만 또 읽다 보면은 감각적인 부분도 있고 깊이 생각해 볼 부분도 있어서 좀 쉽게 접근하고 싶은 청취자분들이 계시면 꼭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너무나도 좋네요. 이 여름에 또 약간 어울리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또 청보리밭 이렇게 떠올리게 돼요. 시인이 약간 그 청보리밭에 바람 부는 풍경을 좋아하나 봐요.
1: 네, 저도 되게 좋아하고 시에서도 썼었거든요. 네. 근데 이 청보리밭 얘기를 조금 더 드리자면 제가 시에 써놓고 청보리밭을 실제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화면으로만 보고 네. 이미지로만 봐가지고 이렇게 나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다 해서 실제 청보리밭을 보러 왔었어요. 네네. 근데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아름답더라고요. 그 바람을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그래서 청보리밭을 굳이 근데 실제로 볼 필요는 없지만 그 이미지를 상상하시면서 읽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 청보리밭을 딱 한 번 가봤었거든요.
1: 네.
0: 근데 이렇게 약간 그 언덕 느낌으로 쫙 펼쳐져 있는 그런 청보리밭이었는데 와 저기 눕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 안에서 분명 너는 침대에 누워있는데 바람이 많이 부는 청보리밭에 가고 싶다. 멸종된 기억을 가지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약간 이렇게 또 오버랩 시키는 약간 그런 느낌이기도 한 것 같고요. 네. 이 시가 우리에게 좀 재밌게 다가오는 매력 포인트 또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1: 저는 이연 내용인데 투룸 신축 빌라 보증금 2천에 월세 90. 어떤 청년들의 이런 뭐랄까 힘든 삶, 어쩔 수 없는 삶, 이런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을 되게 그냥 직접적으로 드러내줘서 좋았다. 근데 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시인 것 같아서 이런 네. 부분이 좀 재밌었고 현관에 놓인 신발에 구겨진 뒤축이 웃는 표정을 닮았어.
0: 아 맞아요.
1: 그 인터넷 네. 사진 돌아다니는 네. 거 아시죠? 그것도 이렇게 시에 녹여낼 수 있다. 이런 요소들을 찾아 읽으시면 되게 네. 재미있을 것 같아요.
0: 저는 이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속에도 휴양지가 있는 것 같아. 이것도 뭔가 우리가 휴양지로 떠나지는 못했어. 그냥 우리 둘이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물고 가는데 그냥 이 순간이 휴양지에 온 것 같은 느낌이야. 또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1: 네. 맞아요. 그런 순간들이 있어서 투룸 신축 빌라 보증금 2천에 월세 90도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시인 것 같아요.
0: 네. 이게 정말 무더위를 식히는 소다수처럼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사는 모습은 녹아내린 아이스크림 같다.
1: 맞아요. 맞아요. 네.
0: 그런 모습이지
1: 그리고
0: 않을까?
1: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삶을 살다 보면은 아 이렇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긴 뭐 하긴 하지만 또 청년들이 계속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이런 고통스럽고 약간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 사랑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0: 네.
1: 사랑을 할 생각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뭐 연애를 포기한다, 결혼을 포기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멸종돼버린 사랑을 이 상대방을 통해서 다시 살려내는 그런 장면들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0: 네. 오늘 우리 샤워제가 소다수 이 표제작 함께 듣고 왔는데요. 또 이제 뒤에 이어서 재밌는 시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시를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아이유의 어프 함께 듣고 오실게요.

0: 아이유의 어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박은지 시인이 품고 온 오늘의 책 고성경 시인의 시집 샤워젤과 소다수 중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우리 참열매님께서 신부님 이제 프로 DJ 같으세요. 너무 매끄러운 진행에 참 편하게 듣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또 저도 약간 이 시간을 즐기다 보니까 제가 제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재밌다 하고 저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 재밌게 들어주신다니 너무나도 감사하네요. 우리 한보경님께서 함께 시를 읽는 시간 너무 좋아요. 시인님과 신부님이 센스 있게 마음에 남는 구절을 집어주실 때 기쁨이 배가 되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시집을 눈앞에 두고 이제 이렇게 구절들을 함께 나누지만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이제 귀로 듣고 나서 구절들을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함께 또 이렇게 나누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YS님께서 아까 저희가 읽었던 시 구절에 있는데요. 생활이라는 건 감각일까 노력일까? 이 삶의 지시선을 감각 따라 선택할지 아니면 노력으로 밀고 나가야 할지 늘 고민하다가 세월이 다 가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와 이렇게 들으시면서 그걸 또 이렇게 캐치를 해주셨어요.
1: 정말 정말 열심히 들으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좋으네요.
0: 네. 생활이라는 건 감각일까 노력일까 아마 또 이제 그 읽는 독자들에 따라서 또 다르게 또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감각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감각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도 하는데 그 YS님처럼 늘 고민하다 세월이 다 가네요라고 하셨는데 그 고민의 순간이 시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시의 순간을 살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0: 네. 뒤에 이어서 더 보내주셨는데 마른 손위에서 거품을 일으키며 녹는 사랑. 실체는 안 잡히는데 남은 흔적은 거품. 사랑이 맞네요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아 또 그렇게 보니까 이 또 샤워젤이 약간 그런 사랑의 모습을 담고 있구나라고 저도 이제 느끼게 되네요.
1: 시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이스님
0: 혹시 이미 시인이실 수도. 네. 우리 류하느님께서 저도 이제 그 구절이 기억이 나요. 생활이라는

0: 건 감각일까 노력일까? 청년들의 또 삶과 고단함이 느껴집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또 약간 시 콘서트 느낌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이 시에 이런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시 저한테 이런 느낌으로 다가와요라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니까 너무나도 좋은데요. 저희가 시를 한편더 읽고 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골라주신 시 어떤 시인가요?
1: 여름 오후의 슬러시.
0: 이거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거든요. 우리 박은지 시인의 목소리로 여름 오후의 슬러시 함께 듣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0: 여름 오후의 슬러시. 투명한 봉지 속에서 금붕어가 헤엄친다. 너와 보도블록을 따라 걸을 때 슬리퍼가 너무 작다. 슬러시에 꽂힌 빨대 하나로 너와 감기를 나눠 마시는 생각. 왜 이렇게 기우뚱하게 걸어? 금붕어도 멀미를 느낄까? 나는 계단도 침착하게 굴러 달고 끈적이는 슬러시를 엎지르면서 가끔 얼음 알갱이가 씹힌다. 아, 시원해. 교실 문을 열자마자 마루에 눕고 싶고 우리의 체육복은 지저분하다. 땀과 흙이 점점 번지면서 체육대회를 지속하려 한다. 열기를 견디는 것까지가 경기이듯이 여기를 견디는 것까지가 규칙이다. 슬러시에서는 열대 과일 맛이 났다. 맛이라기보다는 향에 가까운. 우리는 기후를 베끼려 했다. 몸에 판박이를 덕지덕지 붙였고 잘 안 지워졌다. 슬리퍼 한 짝이 음수대 위를 떠다녔다. 봉지만 벗어나면 익사하는 금붕어. 금붕어는 죽다 말다 하면서 슬리퍼를 통과했다. 증상인지 사랑인지 구분되지 않는 나의 멀미. 오후와 주황빛은 잘 어울리고 아주 잘 어울리면 거의 투명해 보인다. 너는 연장전에 지친 선수처럼 퇴장한다. 종이컵을 우그러뜨리고 나이스 슛. 쓰레기통이 기우뚱하더니 내용물을 쏟는다. 퉁퉁 부른 한쪽 슬리퍼와 녹담한 슬러시. 체육대회가 끝난 다음 날의 기분. 계단에서는 언제나 짜고 시큼한 냄새가 난다.
1: 고선경 시인의 샤워젤과 소다수 중에서 여름 오후의 슬러시라는 이 시를 우리 박은지 시인의 목소리로 함께 듣고 왔는데요. 저는 이 샤워젤과 소다수 시집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로 저는 이 시를 약간 꼽고 싶어요.
2: 어떤 부분이 좋으셨나요?
1: 저는 일단 뭐라고 할까요? 그냥 그림이 너무 그려지는 시가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그 시절, 약간 그 학창 시절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은 그 느낌. 그러면서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 지금 안에 들어있는 등장인물들의 그런 행동들이. 예를 들어 뭐 너와 보도블럭을 따라 걸을 때 슬리퍼가 너무 작다. 그냥 막 꾸겨 신고 간 약간 그런 슬리퍼의 맞아. 느낌도 나고 정말 그 슬러시, 종이컵에 슬러시 정말 옛날에 문방구 앞에서 파는 슬러시 따라가지고 빨대 두 개 꽂아서 너 하나 나 하나 이렇게 또 나눠 먹는 그런 생각도 나고 왜 이렇게 기우뚱하게 걸어? 라고 하는 것도 걸어갈 때 둘이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고
2: 맞아, 맞아.
1: 장난치면서 맞아, 이제 맞아. 막 이렇게 뒤뚱뒤뚱하고 막
2: 마음이 턱에, 그쪽에 가 있어가지고
1: 턱에도 올라갔다가 막 너한테 좀 기울어졌다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한 것 같아서 이 시에 너무 재밌더라고요.
2: 너무 잘 읽어주셨는데 네. 그래서 슬러시라는 소재를 택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완전히 얼음도 아니고 완전히 물도 아닌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 어떤 여기 시의 배경에 따르면 청소년기
1: 네.
2: 그 뭐랄까 불안과 설렘과 요 사이에 있는 청년기를 너무 잘 보여줄 수 있는 소재를 들고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이 부분도 너무 저는 재밌었는데 슬러시에서는 열대과일 맛이 났다. 맛이라기보다는 향에 가까운. 우리는 기후를 베끼려 했다. 저는 이게 어떻게 읽혔냐면 슬러시 먹으면 그게 진짜 과일이 아니잖아요.
2: 맞아 맞아.
1: 정말 약간 그 향이 들어간 그런 음료수인데 딱 먹고 아 그냥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먹는 그런 맛이야 라고 하는데 이 열대 과일 맛이 기후로 넘어오면서 아 정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열대 기후가 돼버린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 확장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2: 또 너무 네. 잘 읽어주셔서 제가 네. 할 말이 없는데
1: 너무 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 샤워젤과 소다수에서 약간 이제 소다수가 톡톡 터지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제 슬러시 여름 오후의 슬러시는 우리 어떤 추억을 이제 되새겨주는
2: 맞아요.
1: 정말 이 갈증이 나서 쭉 빨아 먹으면 얼음만 밑에 남아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2: 그리고 뭔가 샤워젤과 소다수는 톡톡 터지는 느낌이라면 슬러시는 시원한데 남는 어떤 끈적임
1: 아,
2: 그 땀이 아직 남아 있는 느낌. 여기 막 체육대회도 네. 나오고 그래가지고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오후 여름 오후랑도 잘 어울리고.
1: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시의 배경인 약간 청소년 시기가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우리가 약간 어른이 됐을 때는 내가 뭔가 끈적한 게 생기면 막 빨리 씻어내고 막 깔끔해지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어린 시절에는 그냥 막 뛰어놀고 뭐 밤 될 때까지 그냥 막 돌아다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도 이 여름 오후 슬러시에는 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2: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신부님. 네.
1: 너무 제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2: 아니. 그래서 막 지금 얘기해 주신 부분과 연결하면 네. 증상인지 사랑인지 구분되지 않는 나의 멀미. 그래서 이때 뭐랄까 사랑이라고 하기에도 뭐하고 좋아한다는 말보다는 조금 더 나간 것 같은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도 잘 보여주는 시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1: 네. 네. 저는 이 시를 이제 읽으면서 오늘 이 시를 또 골라 오셨길래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여름 오후의 슬러시가 투명한 봉지에서 금붕어가 헤엄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 손에 슬러시, 한 손에 금붕어를 들고 가는 모습일지 아니면 그 뭔가 오렌지 슬러시가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금붕어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표현을 한 건지 그게 궁금했어요.
2: 너무 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1: 아, 그래요?
2: 저 진짜 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1: 네.
2: 아, 어장 속에 들어갔나?
1: 그래서 저는 이 금붕어가 이렇게 등장을 했길래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만약에 이 금붕어가 헤엄치는 모습이 그 약간 그 컵 안에 있는 오렌지 슬러시의 모습이라면 아 이게 나중에 그 물 위에서 이렇게 슬리퍼를 그 뭔가 세수하는 곳 이제 수도꼭지 있는 곳에 틀어놨는데 슬러시를 버려가지고 이제 그 슬러시가 슬리퍼 사이로 흘러가는 게 금붕어가 흘러간다라고 표현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2: 저 너무 감탄에 네. 감탄을 너무 잘 읽어주셔가지고 네. 맞고 틀리고가 없죠. 네.
1: 아,
2: 너무
1: 그렇죠.
2: 저 지금 네. 신부님이 이렇게 연결해 주신 이미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시를 다시 집에 가서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1: 이게 뭔가 주황색을 자꾸 이렇게 시인이
2: 맞아요, 맞아요.
1: 쓰고 있어가지고 금붕어, 슬러시, 오후와 주황빛
2: 맞아요, 맞아요.
1: 약간 이런 느낌들이 네. 다 약간 연결해 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은 또 어떻게 읽으셨을지 궁금하네요. 한보경님께서 시를 들으니 하늘색 소다마 슬러시가 생각이 나요. 이 혀가 파랗게 되도록 먹던 그때예요. 라고 했는데 오, 그런 느낌도 있네요. 슬러시를 떠올렸을 때 나는 무슨 색을 떠올릴 것인가도 좀 다른 것 같아요.
2: 저는 그 한보경님처럼 파란색을 떠올렸어요.
1: 어, 그래요?
2: 네, 그래가지고
1: 저는 오렌지 슬러시였어요.
2: 그래가지고 금붕어랑 싹 어울리는구나.
1: 네, 네. 그렇구나. 이 김지혜님께서 금붕어도 멀미를 느끼지 않을까요? 이 바다에서 헤엄치고 다니던 이 금붕어가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사람들이 또 적응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금붕어 이렇게 뭔가 아이들 손에 이렇게 들려서 움직이는 금붕어도 멀미가 날 것 같다. 멀미 날 것 같아요 저도.
2: 저는 약간 투명한 봉지 속에 금붕어 헤엄친다라고 했을 때 그냥 교실을 상상했어요. 교실 속을 이렇게 다니는 학생들을 이렇게 쓴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 네.
2: 신문이 너무 잘 읽어주셔가지고
1: 네.
2: 시가 확 넓어지는 느낌이에요.
1: 아니 이렇게 이 또 재밌는 장면 하나 더 있는데 하나뿐인 빨대를 함께 쓰다가 감기까지 나눠 마시는 생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통 너와 내가 이게 사실 슬러시를 나눠 먹을 정도면 친한 친구겠죠? 네. 친하니까 나눠 먹을 텐데 감기까지 나눠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2: 그래서 되게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네. 감기까지 나눠 먹고 싶다 이런 게 훨씬 더 그 감정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이게 꽃 빨대 하나 때문에 이렇게 감정 요구감을 느낄 수 있는 건 이 시기 아니고서는 또 힘들 수도 있을 것
1: 그쵸,
2: 같아서
1: 그쵸.
2: 네, 또 약간 몽글몽글해지는 장면인 것 같아요.
1: 네. 저는 이 시의 또 매력 중에 하나는 약간 쭉 설명을 하다가 나이스 슛! 약간 이런 부분들. 이게 이 시뿐만 아니라 고선경 시인의 시 중간중간에 좀 등장하는 것 같아요.
2: 되게 재밌어요. 저희가 네.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할 것 같긴 한데 제목이 돈이 많았으면 좋겠지.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네. 시의 효능 관련된 막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서 네. 찾아보시면 진짜 재미있으실 거예요.
1: 약간 그 현실적인 말투가 좀 이렇게 맞아요. 불쑥불쑥 등장하는 네, 그런 시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우리 오늘 추천 시 샤월젤과 소다수 이 시집 함께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은지 시인 오늘 이렇게 좀 이 시들 많이 소개를 해줬는데 이 여름에 우리가 좀 지치고 덥고 이럴 때 우리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감각들 어떤 감각들이 좀 있을까요?
2: 저는 물의 감각? 그래가지고 약간 여름 되면 헤엄치고 싶고 그렇게 막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어떤 이렇게 헤엄치는 장면들이 여름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아요.
1: 우리가 이제 그런 물체들을 딱 떠올리기만 해도 우리의 어떤 감각이 자연스럽게 시원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이겠죠. 예를 들어 레몬을 떠올리면 갑자기 입에 막 침이 맞아요, 보이는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아이스크림 하면 시원해지고 뭔가 슬러시 하면 싹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또 단어들을 많이 여름에 사용을 하겠네요. 네.
2: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시원함을 설명하라고 하기보다는 이 몸이 느낄 수 있게끔 그래서 냄새를 사실 시원함을 주기 힘든데 그래도 아까 막 향 멸종된 과일 향기처럼 이 시인이 향기를 굉장히 많이 다뤄요. 그래서 최근 세 번째 시집에도 그런 향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연결해서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3880님께서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가 잘 써지지 않을 때 주로 어떤 걸 하시는지 시를 잘 쓰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2: 시를 잘 쓰는 특별한 방법은 사실 없고 꾸준히 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저는 잘 써지지 않을 때는 나가서 산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뇌가 돌아가지 않을 때는 네. 몸을 움직이자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뇌도 몸의 일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몸을 움직이면 뇌가 좀 돌아가면서 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관찰도 더 많이 하게 되고.
1: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이제 강론이 안 써지거나 글이 잘 안 써지면 나가서 많이 걷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주제들이 막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의 평범했던 그런 순간들이 새롭게 막 주제가 되어서 들어오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 우리 3880님께서도 시가 잘 안 써질 때 이렇게 한번 나가서 새로운 경험들을 더해보시면 되겠어요. YS님께서 신부님 해석에 쏟아지는 우리 박은지 시인의 칭찬과 수용력이 시를 함께하는 기쁨을 폭발시키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셨고요.
2: 근데 정말 시를 네. 잘 읽어주셔가지고 네. 제가 더 부담없이 네.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1: 쓰기도 열심히 써야 되는데.
2: 그래서 네. 참열매님이 신부님 시집을 기대합니다. 언젠가는 발표하시겠죠. 네.
1: 열심히 또 하반기
2: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노력해서 네. 네.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선경 시인의 샤워젤과 소다수 이렇게 두 편 함께 나눠봤는데요. 너무 재밌는 시집이니까 여러분들 꼭 이렇게 함께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가 여름 특집으로 이제 태양 아래 그늘이라는 주제로 이 시집 나눠봤습니다.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본 글 중에 하나가 날이 너무 덥다라고 표현하지 말고 나는 그날 그늘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훨씬 더 그 더위를 잘 표현한다라고 이렇게 누가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 아래 그늘 이 그늘 아래서 좀 더 시원함을 잘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오늘 보내게 되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또 소감도 부탁드릴게요.
2: 고선경 시인의 시집을 같이 읽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청년층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시인이에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감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박은지 시인과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었고요. 1095님께서 성실함만이 길을 보여줌을 몸소 보여주시는 은지님이라고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이 또

마음 또 성실한 마음으로 다음 달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책방 여기까지고요. 다음 달은 이 책을 선물합니다라는 주제로 우리 박은지 시인과 또 만나볼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주말을 앞둔 금요일 빵집 옆 성지순례, 우리 성지순례하는 남자 이민호 베드로 작가와 함께 D-1년 2027 서울 WID 맞아서 함께 순례하면 좋을 성지를 찾아 떠나가니까요. 내일도 놀러오세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끝곡으로 페퍼톤스 신재평의 여름날 함께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까사미야 키팅, 에몬스 가구 키팅, 수면 건강 연구소와 함께하는 매트리스 침대 키팅, 이탈리아 명품 가구부터 코웨이 렌탈 전시장까지 키팅, 집을 완성할 땐 키팅, 한 번에 비교하고 키팅하세요. 대구 경대병원역 키팅.
2: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4: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5: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 아니요. 너무 오래 살아요.
4: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8번, 주의 영광.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거나 심경의 변화가 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 바로 머리를 짧게 자르는 일이겠죠?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주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형제님들은 머리를 좀 더 짧게 자르거나 아예 삭발을 하기도 하고, 또 자매님들도 긴 머리를 짧게 자르면서 분위기 변화를 시도하죠. 물론 요즘처럼 역대급 무더위엔 짧은 머리가 정답이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주는 데는 심리적 배경도 한몫을 한다고 합니다. 원하는 게 잘 안 되거나 실망했을 때, 혹은 절망했을 때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바꿔보려는 심리가 생기는데, 그중 가장 쉽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바로 외적인 변화, 스타일을 바꾸는 거라고 하죠. 하지만 내적인 변화를 외적 변화로 해결할 수 없다면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변화를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8월 6일 목요일,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입니다.

오늘의 첫 곡, 구카스텐의 변신이었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아네스의 행복찻집. 다시 인사드리는 제디, 제현철 베드로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부터 빵톡에서 율리아나 자매님께서 더워서 머리를 짧게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도 너무 더워서 얼마 전에 머리 커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외적인 또 변화를 우리가 또 하기도 하는데, 우리 행복 가족들은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물론 기분전환 삼아서 저처럼 또 머리카락을 자를 수도 있고 혹은 염색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사람 자체가 달라지진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내는 주님의 거룩한 변모축일 역시 예수님께서 눈부시게 겉모습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이미 있었던 하느님의 영광이 잠시 드러난 순간이었는데요. 어쩌면 우리의 변화도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심보다 사랑이 조금 더 커지고, 본능적인 짜증보다 인내의 기다림이 조금 더 깊어지고, 어떤 막연한 두려움보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을 향한 믿음으로 조금 더 성장하는 그런 변화 말이죠. 그렇게 주님을 닮은 사랑과 인내의 기다림과 또 믿음을 통해 매일매일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심어두신 당신을 닮은 모습이 조금 더 환하게 빛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의 센스가 또 환하게 빛날 시간이죠.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오늘 매일 미사 복음에선 제자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는 예수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은 비처럼 하얘진데다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 제자들이 막 정신을 못 차릴만 하죠. 그렇게 예수님의 변모를 본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땡땡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베드로가 지어드리겠다고 약속한 이것 땡땡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초막, 2번 기와집, 3번 아파트. 네, 대본에 음표를 이렇게 붙여놓으셨는데 혹시 아파트 아파트 이런 반응을 원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3번 아파트.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빵톡과 유튜브 채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실시간 댓글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재치 가득한 오답과 여러분의 목요일 일상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기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1번 초막, 2번 기와집, 3번 아파트.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기도의 마음을 담아 엮은 작은 축복 티나비지에서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매일매일이 축하받는 하루이길 바라는 꽃보라에서 작은 기쁨을 담아 보냅니다. 나만의 세례명 머그컵, 사진작가 소피아 선생님이 나도 스마트폰 사진작가 비법책,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앱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1세트, 교감형 생태홍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2장, 그리고 플립수녀 김연희 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그리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손빈아, 추혁진, 이수호, 남궁진이 부릅니다. 님과 함께.

네, 손빈아, 추혁진, 이수호, 남궁진이 부른 님과 함께였습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 1번 초막이죠. 초막. 네, 이스라엘 민족에게 초막은 이집트에서의 긴 노예 생활을 끝내고 탈출한 선조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되새겼던 그런 사건을 의미하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 온 가족이 이 초막에서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잔다고 합니다. 초막을 만드는 과정도 정말 가족 친화적이어서 어린이들까지 모두 동참하는데요. 감람나무, 화석류나무, 종려나무 등을 초막의 재료로 이용하지만 초막을 만드는 데도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밤하늘의 별이 조금 보일 정도로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의 분위기를 살짝 맛보라는 의미인 거죠. 일상에서 벗어나 탈출과 구원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나만의 초막, 마음속에 그런 나만의 초막 하나쯤 지어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답자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 우선 빵톡으로 보면 엘리사벳 자매님과 함경열 대군안들의 형제님께서 초막이라고 이렇게 답을 적어주셨습니다. 네, 어우, 재밌는 답도 많이 주셨는데요. 3045 번호 1번 아내 추천으로 이사간 기다려 함께 듣고 있어요. 네, 1번 맞춰주셨고요. 또 바깥은 더워도 왠지 제 마음은 고요히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듯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정답자들 예, 우리 또 방송국에서 또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답, 아, 저는 이게 정답자들보다 어떤 오답 센스가 더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2761번님, 정답, 초밥집. 네, 초밥집이 아니고 초밥집. 예수님 초밥집 하나 차려드릴게요. 저랑 동업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일식, 뭐,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인가요? 네. 그리고 또 9399번님, 158평 펜트하우스 정도는 돼야지 예수님이 머무시죠. 우리 마음은 넓어서 참 좋겠지만 예수님께서 과연 들어가려고 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또 그런, 있고, 또 원두막에서 아이스박스에서 시원한 수박 꺼내서 먹고 싶어지는 폭염이네요 라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엘리사 자매님께서. 네, 재밌는 오답자 번호. 저는 정답 초밥집. 예. 이분을 또 예수님과 함께 뭔가를 또 차려놓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선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마구마구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나만의 집을 짓는다면 어떤 집을 짓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돌집, 아니면 50평 펜트하우스, 혹은 동화책에 나오는 나무 속집.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면서 다음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나음의 주님의 집 듣고 올게요.

네, 행복 찻집에서 차담 나누고 가세요. 네,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나만의 집을 짓는다면 어떤 집을 짓고 싶은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 어떤 분이 158평 펜트하우스 정도는 돼야지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저는 사제로 살아보니까 너무 큰 집은 별로인 것 같아요. 청소하기 너무 힘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최대한 작은, 예, 혼자서 적당하게 잠만 잘 수 있는 그런 곳이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 또 7750님, 어릴 때부터 언니랑 살고 싶은 집 그리면서 놀았었는데 큰 마당에 수영장도 있고 분수도 있고 동물원도 있었어요. 와, 동물원까지 있었으면 정말 큰 곳인 것 같은데, 지금은 마당 없어도 우리 집이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집이 되면 어떤 집이라도 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 이거는 전혀 다른 그 문자인데요. 아파트 왜 노래 안 해주세요 신부님이라고 하셨는데, 네, 저희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끝까지 노래 안 부를 거예요. 네. 아이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많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차담 선물로 아까 전에 언니랑 같이 그리던 집, 예, 그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네, 제 신부의 행복 찾집 보이는 라디오도 이제 켜져 있습니다. 너튜브에서도 함께해요.

0: 향기로운 이야기로 우리들의 마음을 채우는 시간, 목요 차담회. 아네스의 행복 찻집, 오늘은 향기로운 삶의 이야기로 우리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줄 분을 모시는 시간, 목요 차담회가 있는 날입니다. 저도 사제로 살고 있지만 이런 분들을 뵈면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이 먼저 올라옵니다. 하느님을 향해서 나그네의 길을 주저하지 않으시는 그런 선교사제들인데요. 11년간의 대만 선교사제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새롭게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해서 잠깐 이분을 모셨습니다. 성골롬반 외방선교의 석진욱 안토니오 신부님입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 네, 신부님. 저는 오늘 처음 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예전에 평화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 사전 공부를 좀 하려다가 인터넷에 쳐보니까 신부님께서 이렇게 딱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가비가 간다라는 네. 코너에서 뵀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1: 맞아요.
0: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1: 네. 아, 반갑습니다. 아, 제 신부님 소개시켜준 대로 저는 예전에 여기 한번 출연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제 신부님하고 저하고 서품 동기시더라고요.
0: 오, 네.
1: 네, 2017년 1월에 받으셨고 서품을 전 2월에 받았는데
0: 맞습니다.
1: 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기 출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꽤 지났는데 다시 이렇게 나오니까 또 기분이 새롭네요. 예전에는 새 신부로 이제 나왔다가 지금 이제 한 10년 정도 된 조금 한 10살 정도 된 신부로 또 다시 나오니까 네, 기분이 새롭습니다.
0: 아, 우리 같이 10년 응원합시다.
1: 네. 파이팅. 네.
0: 그때는 이제 대만에서 5년째 선교 생활 하시다가 이렇게 휴가 맞아서 들어오셨잖아요.
1: 네네.
0: 그런데 이번에도 그러면 이제 여름 휴가로 들어오신 건가요? 어떻게 들어오셨죠?
1: 네. 제가 서품 받고, 바로 대만으로 발령을 받아서, 네. 이제 지금까지 서품 받고 나서 이제 9년 정도 대만에 있었고요.
0: 네.
1: 그리고 예전에 신학생 때 2년을 대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1년간 대만에서 사목을 하다가, 이번에 새로운 소임을 받아서 대만 생활을 정리를 하고, 이제 한국으로 이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다시, 로마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0: 네.
1: 그래서 한 8개월 정도 공부를 한 다음에 내년에 이제 필리핀으로 가게 됐습니다. 필리핀에 저희 골롬반 외방선교회 신학원에 가서 양성하는 그런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0: 신학교에 가서 양성 소임.
1: 네.
0: 그래도 10년 넘게 대만에서 이렇게 지내셨는데 이제 현지 선교, 대만에서의 현지 선교는 이제 끝이 난 거잖아요.
1: 네.
0: 예. 느낌이 어떠세요?
1: 제가 5월 31일 날 제가 대만에 있던 본당에서 새로운 신부님하고 인수인계를 마치고
0: 네.
1: 6월 16일 날 대만에 네네. 대만에 떠나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거든요. 제가 9년간 대만에서 사제로서 선교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자들과 대만에 있던 모든 분들과 인사를 하고 나온다고 생각을 실감이 안 났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5월 한 달 동안 바쁘게 짐 정리하고 성별회 하고 또 이건저건 정리한다고 이렇게 바빴다가 마지막 미사 끝나고 이제 혼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드디어 이제 여기를 떠나는구나. 그래서 대만에서 받았던 그런 사랑들 그리고 대만에서 겪었던 힘든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다 함께 생각이 나면서 정말로 망감이 교차하는 정말로 떠나면서 섭섭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소임에 대한 그런 설레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이번 휴가 나와서 이제 그런 복잡한 감정들을 지금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정말 그동안 네. 대만에서 고생하셨습니다. 네.
1: 아닙니다.
0: 사실 뭐 선교 사제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라는 표현이 맞는가 싶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한 나그네라고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저 같은 교구 사제와는 달리 이제 선교 사제들은 현지에서 선교 활동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공부하고 또 선교하고 다시 공부하고 선교하고 또 로마에 가서 공부를 한다고 하시니까
1: 네.
0: 이 두 가지 중에 만약에 하나만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1: 네.
0: 공부
1: 네.
0: 네. 선교만 근데 성교 안에 공부라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맞죠?
1: 네, 네 그렇죠. 사실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면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0: 맞아요.
1: 하루하루가 정말 치열하게 공부하고 다시 깨지고 그리고 다시 공부하고 다시 깨지고 그런 과정들의 반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과정들은 평생 해야 되지만 근데 이번에 선교 소임을 마치고 이제 온전히 공부만 하러 갈 수 있게 돼가지고 거기도 제가 감사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선교지에서 받았던 그런 사랑들 그리고 제가 했던 경험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이용해서 지금 새로 다시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다음 선교지를 위해서 다음 소임을 위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참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0: 네, 아, 마음가짐이 너무 처음부터 너무 다릅니다. 네,
1: 아닙니다.
0: 네, 너무 좋고요. 우리 또 신부님과의 또 선교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듣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네. 우리가 또 그 다음 이야기를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바라기에 전하리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하늘바라기의 전아리라 들으셨고요. 아네스의 행복찻집, 목요일에 만날 수 있는 목요차담회. 오늘은 11년 동안의 대만 선교를 마치고 잠시 국내로 들어오신 성골로만 외방선교의 석진욱 안토니오 신부님 모시고 그리스도를 위한 나그네의 길을 걷고 있는 선교사제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금 너튜브에 보니까 신부님 금방 우리가 대화를 나눈 거 보고 푸른꽃 형제님께서 자매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평생 공부하고 깨지고 다시 공부하고 깨져야 한다는 말씀이 참 진심어리게 와닿네요. 아, 공부하고 깨지고 공부하고 깨지고. 예, 우리가 언제까지 깨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또 우리의 또 인생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다 보면 또 나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참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난번 우리 가비가 간다에 출연하셨을 때,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만한 사제가 되고 싶다. 기억나십니까?
1: 네.
0: 네. 지난 11년 동안 대만에서 만만한 사제로 어떻게 또 살아오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1: 네.
0: 신부님. 네.
1: 저도 방금 신부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
0: 네네.
1: 맞아. 내가 예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 한번 되돌아봤어요. 제가 9년 동안 사제로서 대만에서 선교를 하면서, 그리고 11년 동안 대만에서 살면서, 정말 내가 말한 대로 만만한 사제로 살았던가, 만만한 선교사로 살았던가라고 돌아봤을 때, 그러지 못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모든 사람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만만하게 볼수 있는 그런 사제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잘 못하는 외국 신부에 대해서 따뜻하게 받아주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 그런 신부를 보고 쉽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대부분의 순간들은 참고 넘기지만, 어떨 때는 저도 사람인지라 좀 화가 날 때도 있고, 좀 아팠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떨 땐, 아니, 정말 이 사람이 나를 만만하게 보나? 라고 하는, 그래서 참지 못하고 조금 섭섭한 소리를 할 때도 있었고, 다시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계속 이렇게 깨어지고 다시 반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만만한 사제가 되자고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나라는 그런 반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만한 사제가 됐다기보다는 앞으로 계속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것 같아요. 더 만만한 사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0: 아,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1: 감사합니다.
0: 부분에서 정말 많은 묵상을 해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누구나 쉽게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그런 의미에서 만만한 사제, 아, 정말 저에게도 인상적인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네, 11년 동안에 대만에서 세본당을 거치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예. 그러면서 뭐 다양한 사목을 하셨던 것 같은데, 청년 사목, 장애인 사목, 그리고 원주민 사목까지 이렇게 거치셨다고 들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이렇게 추억으로 남으세요?
1: 사실 장애인 사목, 청년 사목은 항상 제가 하고 있던 사목이었어요. 장애인 센터 가서 제가 원목 사제로서 같이 하고, 그리고 청년 사목도 제가 청년들을 또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청년 사목이 메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움이 필요하면 항상 가서, 행사가 있으면 도와주고, 같이 준비하는 것도 도와주고, 그래서 그런 사목도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하지만 제일 인상 깊었던 사목은 원주민 사목이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 대만에 원주민이 있어?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0: 네.
1: 우리가 아는 대만 사람들은 그냥 이제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랑 똑같이 생긴 사람들인데, 원주민이 어딨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말 그대로 원주민,

0: 중국에서 사람들이 내려오기 전부터 몇천 년 전부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원 주민들이.
1: 네.
0: 그분들은 이제 필리핀이나 이제 인도네시아 계열 이제 원주민들이에요.
1: 네.
0: 그래서 생김새도 조금 다르고 말도 달라요. 그래서 대만에서는 16개 원주민 부족이
1: 네.
0: 있거든요. 대만 인구가 한 2,300만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2%밖에 안 돼요. 인구 비율로는
1: 네.
0: 정말 작지만 그 안에서도 16개 부족이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요. 서로 예전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소통을 못했어요. 다 멀리 살고 문화도 다르고 생김새도 달라요. 너무 신기한 그런 문화였어요, 저한테는. 제가 갔던 본당이 마침 원주민들이 도시에 와서 모여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모여 사는 곳에 본당을 제가 맡게 됐던 거예요.
1: 오.
0: 그래서
1: 네.
0: 거기서 제가 4년 동안 있었던 본당인데 근데 그 4년 동안 있었던 본당이 제가 신학생 때 실습을 했던 본당이었어요.
1: 와, 어떻게 또 이렇게
0: 네.
1: 이어지네요. 네.
0: 그래서 신학생 때 있던 본당을 다시 10년 만에 신부가 돼서 다시 이제 가게 된 거죠.
1: 네.
0: 그래서 그 본당에서 옛날 신학생 때 만났던 신자들, 청년들, 그때는 이제 애기였던 청년들이 지금은 다 커서 제가 혼인미사 주례를 하고
1: 와.
0: 그런 적도 있었고.
1: 네네.
0: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저한테는 큰 추억이 많이 남는 그런 본당이고 사목이었습니다.
1: 이게 저는 요즘에 한국에서만 이렇게 사목을 해왔기 때문에 청년 사목이나 장애인 사목은 어느 정도 상상이 되는데
0: 그렇죠.
1: 원주민 사목은 전혀 상상이 안 돼서
0: 네.
1: 신부님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뭐 조금 예, 약간 맛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저번에 가비가 간다에서도 원주민 사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주민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방송을 못 들으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원주민들한테 그런 축제, 1년에 한번 7월 달과 8월 달에 풍년제라고 하는 축제를 해요.
1: 풍년제.
0: 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농사 짓던 거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축제인데 보통 3박 4일, 4박 5일 동안 같이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원을 그리면서 춤을 추고 원주민 전통 의상을 입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같이 술을 마시고 음식을 나누는 그런 축제입니다.
1: 축제, 원주민 축제. 와.
0: 네.
1: 오케이. 그 풍년제 관련된 사진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의상도 참
0: 네.
1: 신기하죠. 이게
0: 네.
1: 배꼽 티라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0: 네네네.
1: 네.
0: 그렇죠. 네.
1: 이렇게 남녀 의상이 다 똑같은 건가요? 아,
0: 다릅니다.
1: 다릅니까?
0: 네. 여자분들 의상이 훨씬 더 화려하고, 예쁘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들도 화려하기도 하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배 나온 아저씨 있죠?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약간 배가 보이게 이렇게 입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렇게 작은 옷을 주지? 이랬는데, 원래 이렇게 입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최대한 이렇게 내려서 좀 이렇게 배를 이제 가렸는데, 옆에 계신 분은 이제 워낙 또 작은 옷을 입으시고, 이제 배도 커셔가지고, 네.
1: 네, 좋습니다. 뭐 있는
0: 네.
1: 그대로의 또 모습을 또 보여주는
0: 네네네.
1: 거니까.
0: 그렇죠.
1: 이렇게 근데 춤을 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0: 네.
1: 저는 춤에 정말 약한 사람이거든요. 춤을 추는 공연이나 이런 곳이 있으면 저는 에너지가 막 다운되고 막 그런 성향의 사람인데
0: 네.
1: 신부님은 그런 거 아무리 아무런 이렇게 힘든 게 없었어요?
0: 저도 사실 춤추는 건 좋아하는데 잘 추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주민들 축제 갈때 이제 춤춰야 된다고 그래서 걱정을 좀 했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이제 춤이 우리나라 예전에 강강수월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손을 잡고 이제 옆으로 찬찬히 도는 이제 그런 춤이더라고요. 선창자가 노래 선창을 하면 노래마다 조금씩 다른 율동들이 있어요. 이제 스텝이. 그래서 이제 노래마다 각각 다른 스텝을 밟아가면서 오른쪽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계속 이동을 하면서 이제 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곡을 연속으로 부르고 난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노래를 바꿔서 네, 이런 식으로.
1: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0: 네네네네. 그런
1: 지금.
0: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돌면서 이제 춤을 추는 거라서 조금만
1: 와.
0: 배우면 금방 신부님도 나중에 한번 대만에 같이 가셔가지고 추면은 좋을 것 같아요.
1: 저는 멀리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네.
1: 한 10분 이상 못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0: 그래도 뭔가 이렇게 강강술래처럼 둥글게 이렇게 만드는데 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뭐 이렇게 춤을 추는데.
1: 원주민 축제에 원을 그리면서 추는데, 원이 여기 보시면 사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바깥에 원에 있는 분은 앉아 있고, 지금 안에 원에 있는 분들이 춤을 추잖아요. 원래는 안에 있는 분들이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서 춤을 추는 분들이 지금 이제 원 안으로 들어간 건데, 원 바깥에는 젊은 사람들이 옷을 다 저렇게 입고 열심히 추고, 원 안에 작은 원에는 조금 연장자들이 간단한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아, 이게 우리 인생과 같구나라고 많이 느꼈어요. 이 춤을 통해서 바깥의 원에 있는 젊은이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자기 역할에, 나이에 맞는 역할을 하고 옷을 입고 일을 하고 나이가 들면서 원 안으로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요. 그래서 바깥의 원에 맨 끝에 왔을 때 졸업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졸업을 하면 입었던 거추장스러운 원주민 옷들을 벗고 원 안으로 들어가서 간단한 옷을 입고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조금 더 존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원 안에 들어가서 조금 느긋하게 즐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나이가 이제 원 바깥에서 졸업을 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나이가 올해였어요. 그래서 제가 6월 16일 날 한국으로 들어왔지만 7월 15일 날 원주민 축제를 위해서 다시 대만으로 돌아갔어요. 3박 4일 축제를 위해서 졸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졸업을 하고 원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원 안에서 갓 추는 춤을 추고 3박 4일 동안 잘 즐겁게 있다가 돌아왔죠.
0: 아, 그때는 이제 원 안으로 들어가셔서
1: 네.
0: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좀 춤도 조금
1: 네.
0: 덜 추고.
1: 네. 제가 느낀 거는 원 안에 이제 우리 인생이랑 같다고 느낀 게 우리도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은퇴를 하고 예전에 젊었을 때 짊어지었던 무거운 책임감과 일들을 내려놓고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죽음을 준비하듯이 원주민들도 원 안에 들어가서는 조금 여유롭게 예전에 했던 힘든 일들을 내려놓고 조금씩 여유 있게 하지만 그 연장자들이 원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물을 떠다주고 그리고 술을 떠다주고 이제 그렇게 봉사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은 느낌, 묵상할 거리를 많이 느꼈어요.
0: 신부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하나의 교회 공동체라는 게 생각이 나요. 이제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죠. 이제 나이가 이제 지긋한 어르신들이 안에 들어가서 조금 쉬지만 또그 안에서 봉사의 역할이 있고, 뭔가 바깥에서 또 열심히 또 흥을 돋구면서 그렇게 원을 그리면서 또 춤을 추는 또 젊은 사람들의 모습과 이게 다 하나로 어우러지는 하나의 춤이 되게 굉장히 인상적이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맞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의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인간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원 바깥에서 가장 어린 이제 5살, 6살 되는 아기들도 같이 손을 잡고 추지만 그 아기들은 아직까지 옷을 다못 입어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옷을 조금씩 조금씩 입다가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 말 그대로 이제 풀 착장을 하는 거죠. 모든 옷을 다 입고 거기에 나이에 맞는 역할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원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원 안에서 가장 연장자는 이제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린아이들이 원 밖으로 와서 그 자리를 채워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 원주민 문화, 이춤 안에 우리의 교회 모습과 우리 인생의 모습들이 다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0: 근데 진짜 신부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째 너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강하게 드는데 혹시 뭐 정해진 날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나요?
1: 네, 있습니다. 원주민 부족마다 풍년제 하는 날짜들이 조금씩 달라요.
0: 조금씩 다르고.
1: 그래서 제가 있던 마을은 7월 15일 매년 정해놨고,
0: 7월 15.
1: 그리고 이제 다른 부족들은 뭐 7월 말, 그리고 8월 달까지 보통 7월, 8월 이렇게 두달 동안 하거든요. 그래서 대만의 동해안으로 가시면 원주민들이 이제 그쪽에 많이 모여 있는데, 7월, 8월 맞춰서 가시면 이제 참가를 할 수가 있죠.
0: 아, 혹시 초대받지 않아도 이렇게 볼 수?
1: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아, 정말 현지인들과 함께 먹고 놀고 또 춤추고 그렇게 삶을 나누면서 벌써 11년을 이렇게 보내시고 이제 다시 재충전을 위해서 공부하러 떠나신다고 또 하셨는데, 그리스도를 위한 나그네의 삶, 어떤 새로운 어떤 각오와 다짐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청해 볼 수 있을까요?
1: 네. 네. 소품 받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1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더라고요.
0: 네, 네.
1: 제가 처음에는 정말 열정에 넘쳐서 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들 모두 다 해야지, 이것도 해 봐야지, 저렇게 해 봐야지라고 했다가 이제 조금씩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아, 이건 조금 힘들구나, 저건 조금 힘들구나, 이제 조금 쉬면서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이제 대만 선교를 마치고 이제 새로운 소임을 준비하면서 제가 서품식 때 했던 그 다짐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모든 사명들, 어떤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제 몸과 마음과 영혼을 바쳐서 열심히 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0: 아, 네. 신부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제 7750 분이 신부님을 응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소임도 하느님 뜻 안에서 잘 해내시리라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응원해 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네, 저도 신부님 말씀 들으면서 이런 구절이 생각나요.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신부님의 작은 어떤 그런 선한 마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신부님이 만나는 공동체가 신부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또 앞으로 축복의 길을 계속 걸어나가시라고 저는 마지막으로 또 신부님께 응원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네, 신부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휴가 기간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롭게 떠나는 길 위에 주님의 축복과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신부님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반갑다니.
1: 네,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0: 네,
1: 네, 청취자분들 그리고 유튜브 보시는 모든 분들 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기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노래 하나 듣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미나의 나그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8월 6일 목요일에 함께한 아네스의 행복 찻집 문 닫을 시간입니다. 네, 남은 오후에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희망으로 네, 어떤 일에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담대한 신앙 또 살아가시길 또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의 이지의 채실리아, 저는 재현철 베드로 신부였고요. 끝곡으로 미도와 파라솔 언젠가 눈부시게 빛날 테니 띄워드릴게요.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세요.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장성성당 김창욱 프란치스코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3: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2: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3: 뭐라고요?
2: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0: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3: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시의 뮤직 김빈나입니다. 몬스타엑스 기현의 So Good 이 곡으로 2부 시작했어요. 9941님 최근에 택배 온 거는 정수기 필터. 어? 저도 정수기 필터 며칠 전에 왔는데 같은 거 쓰시나? 받을 예정인 건 청춘 누룽지. 다정한 마음의 택배. BT의 목소리.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이거 빵빠레 한번 주셔야 돼요, 피디님. 네. 다정한 마음의 택배라니. 이런 극찬을 해주시다니, 세상에. 네. I love you. 6710님. 현미 유부김밥 너무 맛있어요. BT는 어떤 김밥 가장 좋아하세요? 하셨는데. 마치 우리를 보고 있는. 제가 오늘 그 밥을 못 먹고 와가지고 현미김밥 여기 을지로 여기 팔거든요. 그거 사가지고 와서 중간중간에 예, 1부하고 2부 사이에 먹었는데 보고 계세요 우리? 어디선가 보고 계신 거예요? 안경근님이 중부시장과 퇴계로 다녀오면서 너무 더워서 지하상가로 천천히 다녀왔습니다. 빗띠 안녕하세요. 2부 함께합니다. 현재 을지로 4가 38도입니다. 아휴, 그나마 다행히 지하상가로 다니실 수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네요. 네. 천천히 이럴 때는 물 많이 드시고 웬만하면 지하로 네, 다니시길 바래요. 현재 기온이 38도면 세상에 체감 기온은 몇 도란 얘기예요? 우리 지금. 와. 6392님. 날씨는 영원한 화제 대상이에요. 더위가 추위보다 나은 것 같아요. 더위는 그늘 바람이라도 있지만 추위는 난방 없인 해결이 안 되잖아요. 에어컨 냉방하면서 온도 변화가 1도, 2도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새삼 느껴요. 내일이 폭염의 분수령이라니 지나가겠죠, 빗띠?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아, 내일이 가장 폭염의 그 분수령이래요. 내일 지나가면 좀 괜찮아진대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음악 나갈 때 밖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어떤 선풍기가 가장 좋을 것인가. 손에 들고 다니는 여러분이 지금 많이 보내주신 사진 중에 선풍기 받으셨다는 분들도 많고 또 이제 저는 목에 거는 거 요거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거는 냉방은 안 돼요. 근데 양쪽에서 이제 바람을 해주니까 저는 손에 뭐 드는 거 싫어해가지고 예. 그것도 저는 추천하는데 아무튼 요런 것들 지금 많이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에 왜 그 꽝꽝 얼려가지고 목에 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얼음 목수건 같은 거. 예. 그런 것도 많이 하고 다니세요 요즘에 길거리 보면은.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도 예. 카페 이런 데에서 왜 그 지하철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 있죠. 거기도 이제 냉방이 잘 안 되니까 한쪽 면을 다 열어놔야 되니까 그런 분들은 아이스로 된 그 목도리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최대한 아 그리고 요즘에는 그 조끼도 예, 택배하시는 분들 보니까 조끼도 안에서 이제 확 팬 돌아가가지고 좀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예, 그런 것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진짜 1, 2도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너무 지금 폭염 경보에 폭염 주의보에 뭐 지금 다 그러니까 부디부디 조심하시기를. 자, 두시의 뮤직 김빈나입니다. 2부는 팝콘으로 함께 할게요. 국제구조위원회 제공이고요. 스위스로의 괜찮아 떠나 그리고 권진아의 Rain on Me 두 곡 듣고 팝콘서트 시작합니다.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고소한 올드팝부터 톡 쏘는 최신 팝까지 팝의 즐거움이 톡톡 터지는 시간 팝콘서트 팝콘. 자, 지금부터 팝송 들려드릴 텐데요. 노래를 듣다가 나 이거 듣고 싶은데 떠오르는 팝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청춘 누룽지 보내드립니다. 듣고 싶은 팝송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샵 1053 100원의 문자로 CPBC 빵 빵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먼저 두 곡 들려드려요.

빌리 오션의 Tear Down These Walls 그리고 캐롤라인 크루거의 You Call It Love 아주 신나는 곡 그리고 사랑스러운 곡 들려드렸습니다. 두시의 뮤직 김빈나입니다. 목요일 팝콘서트 팝콘 함께하고 계세요. 노래만 듣긴 아까운 시간 그래서 팝콘 퀴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 선물도 드릴 거예요. 그룹 이름이 또 귀여운 두 밴드의 노래를 들려드릴 텐데요. 바로 포코와 로보입니다. 포코의 Sea of Heartbreak 그리고 로보의 I'd Love You to Want Me 이 두 곡 들려드릴 텐데요. 문제 드릴게요. 포코와 로보는 모두 같은 나라의 밴드입니다. 과연 어느 나라일까요? 1번 미국, 2번 나이지리아 샵 1053 100원의 문자로 CPBC 빵 빵톡으로 보내주시면은 선물은 비누 드릴게요. 팝송 신청곡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포코의 Sea of Heartbreak, 로보의 I'd Love You to Want Me 두 곡 듣는 동안에 여러분 정답, 재미있는 오답 보내주세요.

두시뮤직 김빛나입니다. 팝콘서트 팝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포코의 Sea of Heartbreak 그리고 이어서 로보의 I'd Love You to Want Me까지 두 곡의 노래 듣고 왔고요. 자, 정답은 정답 말하기 전에 5583님이 비띠 보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한국 아니에요? 코코 옛날 이혜영 코코 가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기억나죠? 요즘 우리는 조금만 더 나나나나나 그러니까 그 코코도 있었네 그러고 보니까 네, 근데 여기는 코코 아니고 포코였어요 포코 네. 7703님 미국 아니에요? 비누 갖고 잡아요? 네, 다들 지금 뭐 이렇게 더워가지고 이쪽으로 충청도로 이렇게 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말도 천천히 하고 걷기도 천천히 하고 뭐 그래요 8365님 안녕하세요 노래 정말 좋아요 흥얼대기도 하고 미국 그룹인 것 같아요 노래만 따라 부를 줄 알지 감사합니다 근데 또 맞추셨어요 세상에 0515님 정답 미국 한국인이 사랑하는 팝송이죠 하셨고 7823님이 2번 나이지리아 라고 또 보내주셨네요 9955님이 정답 1번 미국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정답은 바로 1번 미국이었습니다 네, 포코와 로보는 둘 다 미국 밴드다 말씀드리면서 9006님이 비띠 김밥 세 줄째 드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현미김밥 한 줄 먹었어요 한 줄 그것도 노나 먹었어요 세 줄까지는 못 먹는다 말씀드리면서 자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오늘 9955님께 비누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빰 빠라밤 지금 바로 샵 1053번으로 주소 성함 보내주시면은 비누 보내드릴게요 자 이 노래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신청곡 보내주셨거든요 5315님은 폴 맥카트니의 Yesterday 이 노래 신청하셨고 9941님 시차 적응으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출근길마다 힘들어할 우리 미어 PD님을 위한 헌정곡 노라 존스의 Come Away With Me 신청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즘 계속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예, 새벽밥 먹고 그리고 출근 이 시간 가장 몽롱할 시간일 거예요 네, 자 신청곡 두 곡 들려드립니다. 폴 맥카트니의 Yesterday, 노라 존스의 Come Away With Me. 이 곡 들려드리는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누룽지 선물 준비하고 있어요. 샵 1053 한 통에 100원의 문자로 CPBC 빵, 빵톡 열어놨습니다.

투쉐 뮤직 김빈나입니다. 목요일에 만나는 팝 콘서트 팝콘 함께 하고 있어요. 분위기 싹 좋아졌는데 이화원님이 세상은 평화로운 듯 보이지만 환우분들 방문하고 나온 차 안 온도는 40도입니다. 아휴 고생하셨어요. 진짜 차 안 온도 이제 좀 낮아졌나 모르겠네. 예, 이럴 때는 문 다 열어놓고 에어컨 세게 틀고 좀 지나고 나야 차 안 온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이 화원님이 또 환우분들 방문을 해주셔서 그분들은 또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감사해요. 3590님이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저스틴 비버가 부른 Everything Hallelujah 들려주세요. 할렐루야 하느님을 함께 찬양하며 듣고 싶어요 하셨고요. 5583님은 BT 타이타닉 OST 중 셀린 디온이 부른 My Heart Will Go On 들려주세요. 제가 아는 몇 개 안 되는 팝송 중 하나여유 하셔가지고 두 곡 들려드리려고요. 신청곡 계속 받고 있습니다. 샵 1053 한 통에 100원의 문자 CPBC 빵빵톡 보내주시면 청춘 누룽지 선물 준비하고 있어요. 저스틴 비버 Everything Alleluia 그리고 셀린 디온 My Heart Will Go On

잘 들으셨나요? 오랜만에 셀린 디온의 My Heart Will Go On 듣고 왔네요. 자, 오늘 이 노래 신청해 주신 5583님께 누룽지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이 더위가 좀 식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빵빠를 들려드렸고 지금 바로 샵 1053번으로 주소, 성함 보내주세요. 9575님의 신청곡으로 오늘 마무리해야겠어요. 어릴 적 어린이날 제 손을 꼭 잡고 놀러가던 귀엽던 저희 아이가 어느덧 자라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합니다. 영화 유리의 성에 나오는 And I Love You So 부탁해요. 자식은 부모에게 영원한 묵상 숙제 같습니다 하셨어요. 그렇군요. 네, 오늘도 묵상 숙제 잘 하시길 바라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9575님이 신청하신 돈 맥클린의 And I Love You So 들으면서 오늘 마칠게요.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한아름 종합선물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에 설레는 라디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5번. 주 그리스도 우리 왕.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요설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버리지 마시고 사지 마세요. 어느 관광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당부라고 합니다. 예, 해마다 휴가철이 되면요. 가족처럼 키우던 반려동물을 관광지에 유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이렇게 비정할 수 있을까 싶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람만 보면 반갑게 꼬리를 흔들며 기쁨과 위안을 주던 반려견을 낯선 곳에 홀로 남겨두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기가 정말 어려운 행동이죠. 혹시 지금 반려견을 가족으로 맞이할까 고민하고 계신다면 새로운 생명을 돈을 주고 분양받기보다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유기견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반려견과 함께하는 오솔길 산책을 해볼까요?

네, 첫 곡으로 김상균이 부른 그분 닮아 듣고 왔습니다. 예, 요즘 공원이나 뭐 산책길에 걷다 보면 반려견과 함께 나온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요. 주인과 반려견이 참 묘하게도 닮은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 왜 이렇게 웃음이 날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또 유모차에 아기가 탔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어머나 강아지가 있어서 깜짝 놀란 적도 정말 많았는데요. 25년, 그러니까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 가구 중에 한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반려견은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동물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을 넘어서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 뭐 그래서 병이 들어가는 그런 동물 아니면 아파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한다는 건 기쁨만 함께하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힘든 순간까지도 잘 돌보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 오석길 가족분들 가족 중에서도 반려동물 함께 지내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어떤 반려동물과 함께 계신가요? 요즘에는 뭐 강아지만 아니라 뭐 요로 거북이 뭐 고양이 뭐 아니면 뭐 조그만한 무슨 아기 악어 비슷한 거 뭡니까? 그거 뭐 별걸 다 길러요. 네. 그래서 함께 소중한 추억이나 잊지 못할 이야기 그리고 반려동물 통해서 느낀 행복까지 오솔길 가족들과 함께 나눠볼까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가도리평화방송 라디오 앱 C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나눠주세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사연이 네, 올라왔긴 했는데요. 너무 더워서 다들 피서지에 가 있지 않을까? 지금 피서가 예, 휴가철 아주 피크인 때인데요. 지금 너무 더워서 어딜 가도 정말 엄청 더워서 숨이 턱턱 막히는데 예, 2037님 이렇게 더운 날 그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서울, 경기, 인천이 폭염 중대경보가 일어난 날이네요. 37도가 훌쩍 넘은 기온으로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과 쪽방촌에서 사시는 분들 모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래요.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수녀님의 기도에 함께하고 봐서 무더위를 뚫고 들어왔어요. 아유, 너무 아름답습니다. 마음이. 예. 37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우리 몸에, 적정 그 온도를 훌쩍 넘은 거죠. 그러니까 엄청 위험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하신 분, 또 어디 편찮으신 분, 연로하신 분들, 예, 가만히 집에 계시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드시라고 합니다. 예, 별님 오셨네요. 네. 일과 운동 당분간 쉬어야 해서 듣고 있어요. 하하하. 예, 건강이 중요해서요. 저희 친정집에도 복돌이가 있어요. 제가 있을 땐 산책도 일주일에 한 번씩 시키고 그랬는데 제가 멀리 시집 오고 나서 복돌이가 찬밥 신세가 됐어요. 유유. 부모님이 추잡하시고 일을 많이 하셔서 산책시켜주기가 힘드신가 봐요. 불쌍해 죽겠어요. 좀 짖어서 여기 데려오긴 힘들어요 하셨네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요. 보면 이렇게 반려견을 꼭 아침이나 뭐 아니면 저녁에 꼭 산책 시켜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벌써 산책 나가 하는 산책자만 나오면 막 그 문을, 대문을 막 벅벅 긁으면서 너무 꽁충꽁충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같이 있다가 또 멀리 결혼하는 바람에 산책도 못 시키고 마음으로 또 괜히 좀 꿀꿀한가요? 불쌍하다고 하셨는데 예, 뭐 그래도 부모님이 또 다른 날 운동시켜 주시겠죠. 예,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거북이 프로젝트 노래입니다. 함께 걷는 길.

네, 거북이 프로젝트가 부른 함께 걷는 길 듣고 왔습니다. 예, 여러분들 사연이 참 재밌네요. 지금 음악을 들으면서 잠깐 보니까요. 예, 마오가니님께서 예, 저는 아파트에서만 살아서 동물이 좀 어색하고 그런데 동물들은 저를 좋아해요. 길 가다가 만나면 저에게 와서 막 다정하게 굴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조금만 이렇게 손짓만 하거나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분에게 가서 막 다리를 막 위에까지 올리면서 막 안기려고 그러고 막 치맛자락을 막 뭐 그러는 분도 있고 그런 뭐 아파트라서 기르기가 좀 뭐 그러하면 뭐 길 가면서라도 뭐 사랑을 좀 주시죠. 네, 바라보는 것만도 좋으신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9967님, 수녀님, 저희 집에는 닥스 훈트 18살, 보스턴 테리어 15살, 빠삐용 14살 이렇게 세 마리 개손주랑 함께합니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네, 세 마리나 함께 하는군요. 개손주라고 하니까 너무 웃기네요. 네, 근데요, 아이들 아기 때 그렇게 강아지들하고 같이 자라게 하면 그게 좋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제 뭐 개 털이 너무 많이 빠져서 그것도 건강상으로는 매일마다 방 청소를 잘 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알러지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무튼 재밌는 얘기네요. 아이고, 18살이면 나이가 들었네요. 세 마리 키우기가 쉽지 않을 텐데 참 대단하십니다. 네. 그리고 8966님, 수녀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의 80%가 주인하고 개하고 많이 닮았어요. 참 닮았다고 혼자 생각했거든요. 아, 개 얼굴이 이쁜 개 얼굴도 있지만 두상이 이쁜 개도 있지만 부르독 같은 개도 있잖아요. 아주 뭐 그거 닮았으면 이상한데. 아, 재밌네요. 괜히 제가 한 소리예요. 네. 7650님, 며느리하고 아들이 키도 크고 몸도 커요. 개는 리트리버입니다. 정말 주인하고 닮은 강아지를 키운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와, 며느리하고 아들이 키도 크고 몸이 커서 큰 게 리트리버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굉장히 온순하고 주인에게 충성을 다한다고 하죠. 제가 가끔 가다가 유튜브를 볼 때 리트리버나 아니면 진돗개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 보통 영리한 개들이 아닌데 예, 닮았군요. 예, 괜히 저도 즐겁네요. 네. 홀로 남은 곰님, 네, 에어컨 없이 사는 모든 저소득층 환자, 장애인 어르신들 무더위 건강하게 나시길 기도해요 하셨어요. 정말 그렇죠. 지금 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불볕더위입니다. 저희 수녀는 뭐 성당하고 식당, 다 같이 밥 먹는 식당 빼고는 펄펄 끓어요. 그래서 방에도 들어가기 싫거든요. 방도 막 33도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나 맨날 그러다가 이제 사무실, 일하는 사무실에 가서 좀 몸을 식히고 뭐 그러죠. 야, 여러분들도 뭐 똑같을 것 같습니다. 뭐 집집마다 방마다 다 에어컨이 있는 집이 그렇게 요즘은 뭐 그렇기는 합니다만 없는 집도 많죠. 그래서 열악한 환경 속에 계신 분들 정말 건강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2037님, 네. 전 댕댕이 냥이 털 알레르기 때문에 멀리서 보는 건 귀엽고 예뻐서 좋은데 만지지는 못해요. 애궁. 그렇죠. 댕댕이, 뭐, 냥이. 뭐, 그리고 잘 못 만지시는 분들 꽤 많아요. 저희 수녀님들도 보면 그 수녀원에는 개나 고양이를 안 키웁니다. 그리고 특별히 너무 애정을 주면 걔네들이 뭐랄까요? 너무 애착심으로 들러붙어서 수도 생활에 방해를 준다. 그래서 그것도 뭐 개들도 똥 싸고 그러면 그거 치우는 일도 큰일 있잖아요. 아무튼 오늘은 참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해갖고 재밌네요. 안경근 스테파노님, 지금 밖은 38도입니다. 퇴근길 나섭니다. 웃는 얼굴. 아이고, 퇴근길 정말 조심조심해서 얼른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뭐 길에 나서기만 하면 땀이 줄줄이죠. 외국인 관광객들을 잠시 만났었는데요. 여기 명동 성당 앞에서 다 늘어졌어요. 막 얼굴 표정들이 어떡하나 이렇게 더운 시절에 지금 이분들이 왔네 하는데 그래도 젊은 애들은 즐거운가 봐요. 막 자기네끼리 막 치고 툭툭 치면서 재밌게 놀더라고요. 예. 팅겨벨님, 네, 오늘 저희 집에 가족이 한 명 늘었습니다. 작은 딸이 둘째를 낳았어요. 유산과 조산으로 걱정이 많았던 터라 둘째도 염려가 있었지만 오솔길 가족분들 기도 덕분에 무사히 낳았습니다. 사실 저는 믿는 구석이 있었지요. 호호호. 그렇죠.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임산부의 순산을 기도합니다. 하셨네요. 아이고 따님이 또 둘째 얼마나 이쁠까요. 와 축하드립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서 네 할머니에게 큰 기쁨이 되고 가족에게도 또 행복과 또 평화를 주는 그런 아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이미정 자매님께서 신청 예 해주셨네요. 함께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임미정이고요. 우리 한사돈님 무릎 수술을 해서 엄청 아파하거든요. 70대인데 무릎이 너무 안 좋아서 수술한 지 한 달 됐는데도 아직도 아파요. 그래서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사시는 이미정 자매님. 네,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시네요. 예, 안 싸돈 가족처럼 아끼고 정말 걱정하신 마음이 음성 너머로 참 따뜻하게 전해졌습니다. 예, 무릎 수술, 그 수술 자체도 힘들지만 그 이후에 이어지는 재활 과정과 또 회복 시간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한 달 가지고는 부족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내롭게 기다리면서 네, 재활 치료도 하셔야 되고요. 그럴 때마다 이게 지치게 될까 봐 예,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아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내서 걱정해 주는 분들이 곁에 있다는 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안사돈이라고 하니까 혹시 뭐 사위나 며느님의 어머님처럼 생각이 되는데 뭐 사위분일까? 아니면 며느리일까? 예, 혼자 생각했네요. 이미정 자매님의 따뜻한 마음처럼 안사돈께도 예, 정말 통증 꽤 많아요. 저희 수녀님 얼마 전에 이게 뻗치고 있다가 휠체어 아직도 타고 계시는데요. 참 오래 가실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시 건강 빨리 찾으시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마음 와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치유의 하느님, 무릎 수술 후 힘겨운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미정 자매님의 안사돈에게 치유의 손길을 내려주소서. 건강과 힘을 허락하시어 통증이 하루빨리 가라앉고 다시 기쁜 일상을 되찾게 하소서. 곁에서 함께 걱정하며 기도하는 가족들의 마음에도 위로와 평화를 가득 채워주소서. 아멘. 예, 이미정 자매님과 안사돈 같은 관계라면 뭐 아이고 두 분 모두 참 행복한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네요. 예, 그런 마음을 담아서 신청해 주신 노래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번 꼭 같이 자, 마음 모아서 이렇게 좀 귀담아 들어야겠습니다. 저도 제목이 참 좋으네요. 조동진의 행복한 사람 함께 듣겠습니다.

네. 이어서 더 프레젠트의 노래 오나의 주님 듣고 왔습니다. 예, 여러분의 마음속 소망 직접 주님께 또 목소리로 청해 보시면 좋겠죠. 둘이나 셋이 마음 모아서 청하는 기도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십니다. 은청도 베풀어 주시죠. 음성 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문자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사연 또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해정 디오니시아님께서 이렇게 밝은 목소리에 마음이 따뜻한 사돈을 두신 자매님, 편찮은 것은 안타깝지만 예, 사돈이 이렇게 마음 써주신다는

사돈의 명랑함이 위로가 되실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정말 목소리가 굉장히 소프라노 명랑함이 막 배어나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느꼈네요. 네, 8783님 사무엘 인사드립니다. 기도를 정하신 이미정 자매님의 안사돈 어른과 이 세상에서 질병을 앓고 계시는 네,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저는 고향에서 작은 고양이 4마리와 시골개 3마리를 키우고 있답니다. 종종 갈 때마다 사료를 챙겨줘요. 그리고 저는 동네 강아지들이 지나가면 특이하게 다리를 킁킁 한답니다. 다리를 킁킁 한다는 게 뭘까요? 다리를 걸어요? 네. 아, 이 고양이 4마리, 또 개 3마리. 시골에는 되게 다 개를 키우더군요. 네. 그래서, 좀 식구가 많네요. 너무 재밌겠습니다. 네. 예. 이제 제가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창조주 하느님, 세상의 모든 생명을 당신의 사랑으로 지으시고 저희에게 돌보도록 맡겨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반려동물이 잠시 즐거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져야 할 소중한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기쁠 때나 힘들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가족으로 맞이한 생명을 끝까지 아끼고 보살필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책임감을 허락하소서. 여러 이유로 버려지고 상처받아 낯선 보호소에서 지쳐있는 유기동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과 안전한 보금자리를 허락하여 주소서. 또한 저희 모두가 생명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작은 생명 하나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가정에도 축복을 내려주시어 서로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책임이 따르는 올바른 반려 문화가 우리 사회에 아름답게 자리 잡게 하소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감사의 찬미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사랑하게 하소서 유선영의 목소리로 듣고 왔어요.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남겨진 사연 보겠습니다. 이기형님께서 아들 바오로가 명동성당 아미쿠스 친구들 20명 정도 같이 8일부터 10일까지 가평으로 캠프 갔다 옵니다. 부디 모든 분들이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아유, 가평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8일, 9일, 10일, 3일 동안이군요. 와, 20명 정도 딱 좋은 명수네요. 아미쿠스란 뜻이 정말 친구란 뜻이잖아요. 정말 친구가 돼서 오선도선 정말 재미있는 시간 보내다가 그럼 무사히 잘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음으로부터 예,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경산 해피맘님, 네, 수녀님 방송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근무 중 이어폰으로 방학이라 당직아동 친구들 하원하면서 눈치 보며 듣고 있답니다. 네, 아이고 그렇군요. 예, 저희 평방 라디오 이름단 8살 아동학대 심리치료한 해피토이 푸들도 자랑하려고 왔어요. 아, 해피토이 푸들. 아이고, 이쁘겠네요. 예, 외국에 있는 아들, 루카가 빈자리가 꽉 채워, 해피푸들이 그 아들 루카 자리를 채워준다고요. 예, 오늘도 새벽에 어부바하고 1시간 라이딩하고 28도 에어컨 맞추고 출근했는데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아, 진짜 너무 웃기시네요. 아니, 푸들 등에다 이렇게 하고 찍은 사진도 올려주셨어요. 와, 멋지십니다. 아이고, 정말 푸들이가 너무 행복한 얼굴이네. 눈이 너무 예쁘고. 아이고, 정말 하늘은 또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운동을 시켜주니 얘도 너무 좋아하겠다. 그죠? 어부바를 했다는 말이 너무 재밌네요. 요즘엔 정말 이렇게 강아지들에게 뭐 옷도 입히고 너무나 좀 새로운 풍경이라서 저희는 좀 낯설기는 한데요. 뭐 너무 지나친 건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무튼 너무 사랑해서 그런가요? 네,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집에 아무도 없나요? 그러면 엄청 엄청 반기겠네요. 네, 아, 참 재밌는 오늘 얘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예, 해장 디오니시냐님, 네, 한국 기준으로 봄에 새해 사제가 되신 신부님께서 이번 주에 서품 받으시는 예, 시드니 교구의 세 분의 부제님을 위한 기도 부탁하셨답니다. 저는 묵주기도를 하고 왔어요. 오솔길 가족님들의 기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어머, 새해 사제가 되신 분께서 또 이번에 다시 또 세 분이 또 부제품을 받으시는군요. 예, 기도 필요하죠. 네, 이제 머지않아 사제 되실 분들인데 예, 부제가 지금 되시려고 하시는 분들 세 분입니다. 예, 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탄상.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입니다. 잠시 성바오로 수도의 준광구장 이창항 세바스찬 신부님의 묵상글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참된 변모.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사건을 묵상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당신 모습이 변하셔서 얼굴을 해처럼 빛나고 옷은 빛처럼 휘어집니다. 예수님 변모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라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사는 우리에게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착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되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빚어지며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가시게 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살면서도 주님은 어떤 이들을 더 친밀한 일치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부르심은 특권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변모의 시작입니다. 산에 오른다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발걸음을 옮겨야 하고 숨이 차야 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성숙이란 어떤 직무를 더 잘하는 것 이전에 날마다 다시 주님의 산으로 오르는 것입니다. 곧 기도 안으로, 침묵 안으로, 말씀 안으로, 진실한 자기 내면 안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변모의 신비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치장을 하는가? 세상은 흘렀지만 내 안의 시선은 넓어졌는가? 사랑이 깊어졌는가? 연륜과 성덕은 자동으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안의 진정한 성숙은 시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은총에 순종하는 마음이 만듭니다. 어느 날 우리를 만나는 이들이 저분은 참 좋은 분이네 에서 멈추지 않고 저분 안에서 예수님 향기가 난다고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성숙입니다. 네, 아유, 오늘 하루도 좀 어떠셨나요? 재밌었나요? 예, 시간이 다 돼서 예, 끝곡으로 예, 박세환이 부르는 그대와 모든 일을 위하여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예,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강신명 제랄도,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오로 딸 수대 전향금 세실리아 순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장성성당 보좌 김창욱 신부.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외적으로 거룩하게 변모하셨음만을 기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너머에 예수님께서 참으로 거룩하고 신성을 지니신 삶을 사신 분이셨음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거룩함은 곧 성별됨을 뜻합니다. 성별됨이란 세상과 구별되어 오롯이 하느님께 속한다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하느님께 속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참된 거룩함은 산 위에서 잠깐 드러난 빛나는 모습만이 아니라 산 아래서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느님께 속하여 보여주신 그분의 행적과 비범함 속에 있었습니다. 세상은 권력과 재물, 명예를 쫓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임금으로 모시려는 군중을 피해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시며 오직 아버지 하느님과의 깊은 친교를 이루셨습니다. 또 세상은 높아지고 섬김받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서 당신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낮음과 섬김으로 세상과 구별되셨습니다. 또 세상은 자신의 뜻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지만 예수님은 겟세마니 동산에서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시며 전적인 순명으로 당신을 하느님께 바치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아버지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속해 사신 예수님의 삶 전체가 가장 눈부신 거룩함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의 영광에만 머물지 않으셨음을 기억해 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을 향해서 또 산 아래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해 걸어가면서도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일구어 나가는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며 이르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장성성당 보좌 김창욱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창욱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2: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1: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2: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1: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3: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1: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4: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5: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4: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거 믿음의 시작입니다.
5: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8: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8: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줄 흐르는 계절. 우리는 땀을 흘려서 더위를 식힐 수 있는데요. 땀샘이 없어서 더위에 더 약한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토끼입니다. 토끼는 땀샘이 없고 귀로 더위를 식혀야 하기 때문에 더위를 이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네요. 귀의 혈관을 통해 아무리 열을 내보내도요, 28도, 30도를 견디기가 힘들대요. 이 여름은 사람도 힘들지만 토끼에게는 정말로 힘든 계절이겠습니다. 그래도 인터넷 게시판에 보니까요, 토끼가 정말 강한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웬 줄 아세요? 깡이랑 총이 있어서. 깡총, 깡총. 여러분, 총은 없어도 우리 깡은 있지 않나요? 토끼도 귀로 더위를 식히듯 여러분도 귀로 더위를 식혀보세요. 귀를 시원하게 본격 귀 냉방 라디오.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비, 깡 듣고 왔습니다. 토끼가 강한 이유 제가 알려드렸죠? 깡과 총이 있어서. 우린 총은 없지만 깡 있잖아요. 깡을 가득 채우고 더위 이겨봅시다. 어떠세요 여러분? 귀라도 좀 시원해지셨나요? 오글거리는 이런 아재 개그도 귀가 좀 시원해지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늘 웃어주시니까 계속 해봅니다. 웃어주고 계시는 거 맞죠 여러분? 그게 바로 저의 깡이고요. 어제는 밤바람이 생각보다 시원하더라고요. 가을이 오려나 그런 생각이 드는 밤바람이었는데요. 내일이 입추입니다. 우와, 가을에 입구라고 해서 입추잖아요. 정말로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설레죠?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라입니다. 오늘도 알차게 준비해 왔는데요. 첫 번째 코너,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구 소식 퀴즈로 대뜸 내니까요. 정답도 대뜸 보내주시고요. 이어지는 코너, 목요일 코너, 생활 속 꿀팁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꿀팁 한 스푼 바로 써먹어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희가 바로 꿀팁 찾아다가 떠먹여 드립니다. 오늘은 생활비 절약할 수 있는 꿀팁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만의 알짜배기 꿀팁 대방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나만의 생활비 절약하는 꿀팁 있으시면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레라표 상큼한 라디오 칼럼 비타민 5C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만의 생활비 절약 꿀팁, 대뜸 퀴즈 정답, 그리고 듣고 싶은 신청곡, 오늘의 여러분들의 이야기까지 모두 문자번호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이곳으로 보내주시고요. CPBC 빵 통해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다비치가 부르는 파리파리.

대뜸 퀴즈. 우리 지역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바로 대뜸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대뜸 퀴즈 문제 나갑니다. 경북도는 지속되는 폭염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농가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억 원과 가뭄 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2억 원 등 총 17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고요. 농업용수 확보에도 들어갔습니다. 경북 도내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73.5%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비가 내리지 않은 지 한참 된 듯 싶습니다. 비가 내려서 이것이 해갈되기를 바라보면서 오랫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아 메마른 날씨를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홍수, 2번 가뭄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이곳으로 보내주시고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우리가 이것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과연 무엇일까요? 1번은 홍수, 2번은 가뭄입니다. 지금 태풍이 경로를 비켜가서 우리나라를 지나가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비는 더더욱 안 오고 열도만에 갇혀 있는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하는데 오프닝에서 저희가 이제 내일이 입추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입추도 폭염 이런 기사도 많이 떠 있더라고요. 빨리 비가 와서 이것이 해결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고 농민들은 그 누구보다 절실할 것 같습니다.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1번 홍수, 2번 가뭄 중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막 목이 너무 말라도 이런 느낌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께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홍수, 2번 가뭄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이것이 해결되려면 비가 와야 되겠죠? 비가 올 때 쓰는 것, 우리 우산이잖아요. 우산 선곡 준비해 왔습니다. 김건모의 빨간 우산 듣고 올게요.

김건모 빨간 우산 듣고 왔습니다. 우산을 쓰려면 비가 와야 되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비가 오지 않는 이것으로 인해서 농작물이 마르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듣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장마가 거의 없다시피 했잖아요. 아무리 인공적으로 물을 대도요. 비 한번 시원하게 내려주는 것만 못하다는데 비가 좀 와서 더위도 식혀주고 오늘의 정답인 이것도 해갈시켜주기를 바랍니다. 단비라고 하죠. 이 비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성경에도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퍼지자 이스라엘의 오랜 이것이 이어진다 말씀이 나오기도 하고 이집트의 7년 이것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곡식을 저장하게 하고 그 준비 덕분에 많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는데요. 우리 지역에도 이런 단비가 촉촉하게 내려주기를 바라보면서 비가 내리지 않고 대지가 바짝 마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홍수, 2번 가뭄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오늘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해갈시켜줄 아이스 아메리카노 설레라에서 추첨 통해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을 해갈시켜줄 단비를 기다려보면서 여러분들의 정답 받아볼 텐데요. 비가 좀 시원하게 내리길 바라보면서 우산 선곡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비가 온다면 혹은 비하면 떠오르는 노래 있으세요? 그것도 정답이랑 좀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힌트송 한 곡 더 듣고 정답 발표로 돌아올 건데요. 1번 홍수, 2번 가뭄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에픽하이가 부르는 우산 듣고 올게요.

에픽하이 우산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 정답은요. 바로바로 가뭄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뭄이 이어지자 경북도는 총 17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농업용수 확보에도 들어갔는데요.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만큼 하루빨리 단비가 내려서 피해가 줄어들기를 바라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또 하늘의 은총으로 생명을 살리는 단비가 이어지기를 기도해봅니다. 자, 오늘 정답 가뭄 보내주신 분들 문자 좀 살펴볼까요? 6122님께서 2번입니다. 포항도 가물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쵸. 경북도 지금 다 경상북도도 그렇고 경상남도도 그렇고 전라도도 지금 가물었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전국적으로 폭염, 가뭄 이런 게 지금 다 너무 문제인 것 같아요. 비가 빨리 와야 될 것 같죠? 1166님이 2번 가뭄이라고 보내주셨고 9676님이 처음에는 우산하고 보내주셨다가 가뭄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비가 안 와서 너무 힘드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농작물도 힘들고 땅도 힘들고 사람도 힘듭니다. 비가 안 오니까 더위를 좀 날려줄 비가 시원하게 내려야 되는데요. 9485님도 찬미예수님 이번 가뭄입니다. 너무 덥고 가무네요. 비를 내려주시길 이라고 보내주셨고 0013님께서도 가뭄 3807님께서도 이번 가뭄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시원한 비가 내려주기를 기다리면서 오늘 정답 가뭄 맞춰주신 분들께 저희가 추첨 통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릴 거고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으로 갑니다. 그래서 문자 받으시면 사용 등록을 기한 내에 꼭 해주시고요. 받으셨다가 나 오늘은 진짜 좀 내 마음속에 가뭄을 해결해야겠다 하는 그런 날 시원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첨자분들께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문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내리길 기다려보면서 비선곡 하나 더 듣고 갈까요? 비스트가 부르는 비가 오는 날엔 듣고 올게요.

어쩌겠어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떠들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0: 꿀팁 한 스푼 바로 써먹어요. 생활 속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꿀팁 여기 있습니다. 생활 곳곳에서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의 꿀팁 들어보는 시간. 여러분도 자신만의 꿀팁 있으신가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꿀팁과 노하우 대방출 하고 가세요. 오늘의 꿀팁 주제는 앞에서 살짝 알려드렸죠. 생활비 절약하는 꿀팁, 그 중에서도 슬기로운 식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아, 왜 이렇게 생활비가 많이 드는 걸까? 매번 통장 잔고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서 이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그 꿀팁은 없을까? 찾아 헤매셨다면 잘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나는 그런 걸 알고 있지 하는 분들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만의 그 꿀팁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주방에서 또 식재료 구매 비용에서 먹는 것에서도 이렇게 구매하면 이렇게 사 먹으면 이렇게 하면 생활비를 줄일 수 있다. 주부 고수, 주부 한 100단이 되는 우리 주부님들의 노하우 받아보겠습니다. 식비 이렇게 하면 좀 줄일 수가 있다. 나만의 식비 줄이는 방법 혹은 생활비 이렇게 하니까 좀 줄여지더라 하는 방법들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보내주시는 꿀팁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부들의 꿀팁 들어봐야겠죠? 이렇게 식비를 줄이고 있대요.
1: 네, 저는 예전에는 대용량 제품이면 무조건 샀어요. 근데 양이 많으니까 당연히 더 이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집에 와보면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특히 채소나 과일, 소스 같은 건 언젠가 먹겠지 하고 넣어놨다가 결국 유통기한 지나서 버린 적도 많고요. 1+1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하지도 않은데 싸니까 일단 사게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는 그대로 남아있다가 못 쓰고 버리면 그게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버린 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얼마나 싸냐보다 이걸 정말 다 사용할 수 있나를 먼저 생각해요. 필요한 만큼만 사는 게 결국은 가장 큰 전략이라는 걸 뒤늦게 알았답니다.
0: 이거는 진짜 우리 대형마트 가면은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1+1? 2+1? 막 하면서 사실 내가 지금 필요한 건 하나 정도인 건데 자꾸 대용량으로 담게 되는 것. 그리고 대형마트 중에서도 막 코스트 땡 이런 데 가면은 진짜 완전 막 벌크 상품. 근데 우리 집에는 아이가 한 명 있는 3인 가족인데 이 식재료를 다 먹지 못할 게 뻔한데 그러면서도 저렴해 보이니까 자꾸 사오게 되는 건데요. 그거를 결국 다 버리게 된다는 것.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사는 게 결국엔 생활비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것 저도 공감합니다.
2: 저는 의외로 냉장고 안에서 버린 돈이 제일 아깝더라고요. 장을 보고 나면 산 걸 또 사는 경우도 있고 뒤에 밀려있는 채소나 햄은 있는지도 모르고 결국 버리게 되잖아요. 한두 번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한 달, 1년 쌓이면 금액이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0: 뒤쪽으로 넣어놓고 빨리 먹어야 되는 걸 앞으로 빼는 정리 습관. 요렇게만 해놔도 버리는 식재료가 확실히 줄어들겠구나 하는 꿀팁을 배웠습니다. 그왜 편의점에 가도 선입선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팔아야 되는 게 앞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나중에 유통기한이 더 있는 건 뒤로 가는 그런 것처럼요. 우리 집 냉장고도 선입선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절약 방법이 있을까요?
1: 그 무료 배송 맞추려고 괜히 물건 더 사는 거예요. 2만 원 이상 무료 배송이라고 하면 배송비가 아까워서 필요 없는 걸 하나 더 담게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물건은 한 번도 안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배송비가 조금 들더라도 정말 필요한 것만 사요. 오히려 그게 한 달로 계산해 보면 돈이 훨씬 덜 나갑니다.
0: 맞아요. 이것도 공감하시는 분들, 다내 얘긴데?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배송비 맞추려고. 그러니까, 얼마 이상이 무료 배송이다 하면은 애매하게 그 금액이 모자랄 때그 3,000원 내는 게 아까워서 6,000원치를 더 구매하게 되는, 막만 몇천 원이 훌쩍 뛰어넘게 되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차라리 배송비를 내는 게더 알뜰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배송비 내고 덜 사는 것보다 배송비 안 내고 더 사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배송비라는 게 이상하게 아까운 그런 돈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꿀팁이 있으실까요? 새로 산 식재료는 뒤에, 원래 식재료는 냉장고 앞쪽으로도 이야기를 해드렸고, 배송비와 상관없이 필요한 만큼만, 대용량이나 1 플러스 1, 2 플러스 1 말고 필요한 만큼만, 이런 꿀팁들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반의 식비와 생활비 줄이는 꿀팁 있으시면 노하우를 문자번호 샵 0931번,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꿀팁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릴게요. 노래 한곡 나가는 동안 꿀팁 받아볼 건데요. 클래지콰이가 부르는 러브모드 듣고 올게요.

클래식화의 러브 모드 듣고 왔습니다. 오늘 꿀팁 한 스푼, 식비, 생활비 절약하는 꿀팁, 여러분들의 꿀팁 나눠주세요 하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꿀팁 좀 살펴볼까요? 5421님이 저는 장 보러 가기 전에 냉장고 사진 찍어 갑니다. 사진 찍어 가면 집에 있는 걸또 사는 일이 없더라고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진짜 꿀팁이다. 냉장고에 식재료 뭐 있는지 하나하나 솔직히 적어가기도 귀찮고, 나가기 전에 그거 하려다가도 그냥 에이 대강 뭐 있는지 보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냥 사진 찰칵하고 찍어 가면 거기에 내가 뭐 들어있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너무 꿀팁인데요. 요거 받고 제가 꿀팁 하나 더 얹어 드리면요. 마트 가기 전에 냉동실도 사진 찍어 가기. 원래는 냉동실 열어보기였는데, 열어보면 우리가 기억 못할 수도 있으니까 똑같이 냉장, 냉동 다 사진을 찍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냉장고는 자주 보는데요. 냉동실에 뭐 쟁여놨나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장 보기 전에 냉동실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재고가 있는지 파악해두고 가면, 안 사도 될 냉동만두, 안 사도 될 국거리 고기, 그리고 안 사도 될 생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개만 안 사도 일단 있으니까 절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있는 줄 모르고 또 사는 돈 막을 수 있으니까요. 보내주신 꿀팁에 저의 꿀팁까지 더해서 냉장고, 냉동고 사진 찍고 마트에 장 보러 가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꿀팁일 수가 있겠는데, 요거 꿀팁 모음집 제가 전해 드릴까요? 요리하고 애매하게 남은 채소들 있잖아요. 그건 볶음밥 통으로 모아보세요. 애매하게 남은 당근 반에 반쪽, 파 반줄기, 버섯 몇개 이렇게는 버리지 마시고요. 작은 통에 한 번에 담아서 보관하거나 잘게 다져서 보관을 해두면 나중에 볶음밥이나 계란찜, 계란말이 이런 거할때 훌륭하게 토핑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볶음밥 통을 따로 만들어 두시는 것도 절약 방법이겠죠? 그리고 요거는 유통기한 임박한 만들기. 냉장고 한쪽에요. 작은 공간을 정해서요. 먼저 먹어버려야 되는 칸을 따로 만드는 거죠. 요거트, 치즈, 햄, 뭐 이런 것처럼 날짜 가까운 거. 채소도 이거 먹을 순 있는데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했으니까 빨리 먹어야겠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보일 수 있도록 유통기한 임박한을 따로 만들어 두시는 겁니다. 그럼 날짜 가까운 것만 모아두면 잊어버리고 버리는 일이 줄어들겠죠? 하나 더. 냉장고 온도도요, 돈이래요, 여러분. 냉장고 온도를 너무 낮게 설정하면요, 전기요금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냉장실은 3도에서 5도, 냉동실은 영하 18도 정도가 적당한데요. 또 냉장고 문을 오래 열어두는 습관도

전기를 많이 쓴다고 하니까 이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마트 갈 때요, 여러분. 배고픈 상태로는 절대 가지 않기. 우리 배고플 때 장 보면 이상하게 카트가 가득 차잖아요. 그러니까 과자 하나, 음료 하나 담다 보면 계획보다 훨씬 많이 사게 되고 한 3, 4만원치만 장 봐야지 했는데 결국 계산할 때 보면 10만원이 훌쩍 넘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요. 시장이 반찬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배고픈 상태에서는 마트 우리 가지 않기로 해요. 점심 든든히 먹고 가거나 저녁 든든히 먹고 장을 보러 가는 게 꿀팁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이런 꿀팁들 좀 공감 가고 도움이 된다 싶으실까요? 우리 2905님께서 요거 보내주셨어요. 전기밥솥은 보온 대신 냉동밥을 이용합니다. 밥을요, 하루 종일 보온해두면 전기료가 많이 나간대요. 그래서 전기밥솥을 해두고 밥을 그 안에 보온으로 보관하는 대신 빨리 퍼서 그걸 냉동실로 옮겨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보온으로 돌아가는 그 전기료도 막을 수가 있고 소분해서 냉동해두면은 밥맛이 그대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전기료도 아낄 수 있다는 것 꿀팁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꿀팁 어떠셨나요? 생활 속의 작은 꿀팁들로 생활비도 절약하고 그리고 냉동실, 냉장실도 늘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일상 속에 유용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꿀팁 한 스푼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의 비타민 5시. 가족 여행 가서 입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막상 입기는 어려울 것 같은 그런 가족 단체 티를 인터넷에 팔던데요. 하얀색과 검은색 티셔츠인데 티셔츠 앞부분엔 이렇게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가족 여행 금기어. 하나, 아직 멀었냐 금지. 둘, 돈 아깝다 금지. 셋, 이거 무슨 맛으로 먹냐 금지. 넷, 음식이 짜다, 음식이 달다 금지. 다섯, 집에서 해먹는 게 낫겠다 금지. 여섯, 아유 여기 나온 거 중에 물이 제일 맛있다 금지. 일곱, 꼭 이거 줄 서야 되냐 금지. 여덟, 다른 사람 가리키며 삿대질 금지. 아홉, 여기 근데 젊은 애들이나 오는데 아니냐 금지. 마지막 열, 말 없이 혼자 사라지기 금지. 이거는 우리 엄마 아빠랑 같이 가는 효도 여행에서 조심해야 할 그런 말들일까요? 여튼 이런 말 금지입니다. 그 대신 여행 와서 너무 좋구나, 너 정말 고맙구나, 우리 자식들이 최고구나 이런 말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비타민 말, 긍정적인 말이 행복을 부릅니다.

비타민 5시에 이어서 빅뱅의 거짓말 듣고 왔습니다. 10가지 금지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 듣고 나는 거짓말을 못한다 하시면서 여행가서 걷는데 아직 멀었냐 이거 진짜 하지 마시고요. 함께 걸으니 좋구나 이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곡으로요 김종국의 사랑스러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설레라 시간 아직 멀었냐? 이거는 금지 아니니까 내일 5시 기다려주시고요. 김종국의 사랑스러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6번, 그리스도 왕국,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네.
2: 흑표옥 침대 대구중고점 오픈. 34년 전통 흑표옥 침대 오픈 기념 특별 혜택. 달라진 흑표를 체험 방문하세요. 흑표옥 침대 대구중구점 경대병원역 4번 출구 계층 5층 416-8989.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여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어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TV토론에서 송영길 후보를 비롯해 정청래, 김민석 후보 모두 대법원장 탄핵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장 탄핵 주장이 다시 불거지게 된 배경에는 대법관 임명 지연이 있습니다. 지난 3월 노태학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어야 하지만 5개월째 공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상 대법관 후보 추천위가 3배수 이상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2주 이내에 최종 한 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재청을 합니다. 관례상 청와대와의 사정 교감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다음에 재청을 했으나 현재 노전 대법관 후임 재청이 수개월째 이뤄지지 않으면서 청와대와 대법원 간의 갈등설이 불거졌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이 정권교체 후 이명박 대통령과 대법관 재청을 놓고 갈등을 벌인 사례입니다. 게다가 이용훈 대법관은 이명박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부분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악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이용훈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진 않았습니다. 오늘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익명의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이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며 생각을 잘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재청권을 존중해야 하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툭하면 탄핵을 꺼내드는 거대 여당도 볼썽사납고 5개월이라는 사상 초유의 대법관 공백을 자초한 대법원장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흥구 대법관까지 퇴임하면 두 명의 대법관이 비게 됩니다. 대화가 필요해 라는 개그 프로그램 제목이 떠오르는 때입니다. 8월 6일 목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엔젤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앞장서는 대천사 김준일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의견 응원은 샵 1053 유료 문자나 유튜브 채팅창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유튜브 김준일의 시사천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0: 대통령의 사관학교 통합 지시와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 논란, 부동산 개편안을 바라보는 민심까지 천상 봉우리 끝에서 40년간 여의도 지상계를 내려다보고 있는 진짜 고수, 천상의 고수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훈 시사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업무보고 받았는데 논란, 뭐 화제, 발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중에서 이게 저는 가장 눈에 띄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3사관학교, 6사회사공사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인데요. 일단 음성으로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2: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죠.
3: 그렇습니다.
2: 앞으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0: 예, 어제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 보고에서 나온 건데요. 들으신 목소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이 사관학교 통합 이슈가 조금 이게 관련자들은 관심이 있었지만 국민들은 잘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좀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놀랐던 거는 뭐냐면은 국방부에서 그동안 얘기를 해왔던 거는 사관학교 통합이 이제 그 각 사관학교가 각자 지금 교육을 받고 있지만은 이게 합동성. 이제 현대전은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합동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수들 한 300, 육사가 한 330명 정도 되고 뭐 회사는 한 170명 정도 되는데 교수를 다 따로 두는 게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반을 클래스를 다 같이 만들어가지고 교육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야권에서는 그동안 야 육사 해체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이 얘기를 본인 입으로 해버렸어요. 저는 그렇지. 약간 깜짝 놀랐어요. 일단 최창렬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 저도 놀랐어요.
0: 예.
1: 육군사관학교 회사공사를 통합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찬반이 있죠. 군사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고 미래전이라는 게 어차피 첨단전이니까 예. 이게 뭐 육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리고 육군에도 항공기가 오래전부터 있었고 해군 뭐 공군. 해군도 저기 항공기 운영하고 있고 공정대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점점 AI라든지 드론 이런 것 때문에 일리가 있다고 봤는데 근데 역시 이거 3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건 이거 대단히 전문적인 분야라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건 사실 군사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0: 예.
1: 진영에 따라서 얘기하면 더욱더 안 되는 것인데 근데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 이제 발언이 그야말로 이건 쿠데타를 막기 위한 거였나 이렇게 해석되기에 충분해요. 이 문맥 이 맥락만 본다면은. 그렇다면 3사관학교 3개 사관학교 통합을

0: 쿠데타를 막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만 추진됐던 건가?
1: 예.
0: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근데 국방부가 그동안 얘기해왔던 건 그렇지 않았거든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한 거, 그리고 3군의 연계, 합동작전 이런 것도 고려하고, 또 하나 효율적이면 이제 대학도 교양학부가 따로 있잖아요. 과거에 1, 2학년은 이제 계열별로 갔다가 또 3, 4학년, 3학년 때 이렇게 또 학과로 나누고 이런 적도 많았어요. 지금도 그런 학교가 많이 있고.
1: 예.
0: 그런 차원으로 전 보고 있었는데, 이 갑자기 쿠데타, 육군이 쿠데타 세 번이나 했는데 이거 또 하지 말란 말 없지 않냐. 통합 빨리 서둘러라. 이게 뭔가 속도가 느립니다. 이거는 저는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1: 아,
0: 너무 오해를 낳을 수가 있는 것이고. 대통령의 말씀도 일리 있죠. 육군이 쿠데타 일으켰는데.
1: 예.
0: 그 육사가 쿠데타 그 쿠데타 일으킨 장본인들의 모교가 육군사관학교니까. 그래서 이걸 통폐합한다. 이건 아무리 봐도 논리적으로 이른바 정합성.
1: 예.
0: 잘 들어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1: 징벌적이다. 예.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세 번의 쿠데타라고 하면은 이제 박정희,
0: 전두환 뭐 이제
1: 두 사람은 이제
0: 육군 출신이고
1: 육사가 전 박정희 때는 육사가 있진 않았지만은
0: 그래도 육사 출신하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1: 예, 일반적으로 예, 예, 예. 뭐 그렇고. 어쨌든 전두환은 하나회 출신으로 이제
0: 하나회 육사 11기
1: 예. 중심이 됐고, 이번에도 육군 육사 출신 장교들이 이번에 비상계엄 때 많이 참여를 한 거는 사실인데, 어쨌든 부정적으로 보신다. 네. 이렇게 보셨고, 이종훈 평론가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 그렇게 따지면
1: 예.
2: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구대타 가능성이 사실은 더 높아집니다.
1: 아, 더 높아지나요?
2: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1: 예.
2: 공사와 회사를 흡수한 더 커진 육사의 형태로 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군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군 영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1: 예.
2: 그러니까 뭐 육군이 해군이나 뭐 이 저 공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1: 예.
2: 합동 작전 할 때도 이제 협조 요청해서 이제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작전을 이제 수행하기 나름인데. 이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육군이 해사하고 어제 해군과 공군을 완전히 통합한 형태가 돼버리는데
1: 예.
2: 병력 숫자는 육군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육군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래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 만약에 하려고 마음 먹는다면 그러니까 훨씬 더 효과적으로 구대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삼사관학교를 통합했을
1: 예.
2: 경우에 부작용으로 사실은 그걸 좀 약간 좀 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조차도 좀 있다고 좀 보는데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거 좀 잘못된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맥락에서 보자면 육사에 대한 육사 출신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하겠다면 이 얘기 아니잖아요. 이 얘기잖아요, 결국은.
1: 예.
2: 근데 육사 출신이 전부 다 그 구대타에 참여했나요? 아니거든요. 구대타에 반대한 사람도 많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 본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1: 예.
2: 저희 아버님이 군 출신이었고 제가 또 군자녀들 다니는 고등학교를 또 졸업을 하고 그랬는데, 저의 동창회 말씀을 드리면 12.12 구대타가 딱 나고 나니까 동창회가 반으로 딱 쪼개지더라고요. 아버지들이 12.12 군부 거기에 핵심으로 들어간 측과
1: 예.
2: 12.12 군부에 반대한 세력이 또 있잖아요.
1: 예.
2: 예, 반대한 그 군인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인사의 불이익을 쫙 받는 거죠. 이쪽은 다 줄줄이 별 쫙 달고. 그러니까 딱 나뉘더라고요.
1: 예.
2: 그러니까 군을 또는 육사 출신을 이렇게 다 뭐 한 대 몰아가지고 응징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리고 어찌됐건 본인의 지휘하에 다 지금 있는 겁니다. 육군도 그렇고 해군도 그렇고
1: 예.
2: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좀 더 통합지향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돼요. 지금 뭐 요즘에 이 통합에 대해서 삼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 지금 뭐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1: 예.
2: 뭐 육사 출신이 아무래도 숫자가 많다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 숫자도 많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약간 협박성 발언까지 하면서 진행시킬 일은 아니다. 이거는 오히려 예. 설득을 합리적으로 하면서, 근데 합리적으로 설득하기 가장 좋은 그 명분이 사실은 그 합동전이거든요.
1: 네.
2: 예, 합동성의 필요성. 뭐 그거는 뭐 시대 흐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걸 강조하고 오히려 더 그런 쪽으로 갔어야 되는 건데, 대통령이 약간 지금 이게 지금 말실수로 하신 게 아닌가.
1: 그렇군요.
2: 생각합니다.
1: 일단 예, 여론조사를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이제 그 국민 여론조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 당사자들 여론조사가 있는데 한국 국방연구원이 올해 3월에 발표한 건데 최근에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방안 연구 용역 결과인데 여기에서 사관학교 생도들은 91.3%가 반대한다. 그 지금 사관 육사든 회사든 공사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소속감인 당연하죠. 것 같아요. 이거는 제 느낌에 그러니까 이제 대학의 효율성을 위해서 서울대와 연세대와 고려대를 통합해 이러면은 새 학교 학생이 다 반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했는데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7월 13일에서 15일 MBS 여론조사 전국 1000명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한 건데요. 여기에서 통합에 대해서는 통합은 반대가 55%네요. 반대가 훨씬 더 높은 상황이에요. 찬성은 34%.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문가들도 그리고 국민들도 좀 반대하는 게 좀 높다. 그래서 이게 동력이 안 생기니까 대통령이 한번 지른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0: 동력이 안 생기면 더욱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동력이 더 떨어지죠.
1: 아 그래요?
0: 우선 이제 논리적으로 볼 때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는 통합이 안 돼 있어요.
1: 예.
0: 그런데 그런 나라 쿠데타 안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고 이건 군의 무슨 대한민국 군 육군 제가 그 강의할 때도 그게 많이 했어요.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쿠데타 일으키라고 해서 일으킨 게 아니다. 한국의 정치 환경이다. 한국이 금방 제3세계고 여러 정치 의식 떨어져요. 이 강의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했다고요.
1: 예.
0: 이재명 대통령은 저의 생각과 전혀 다르신 거예요. 지금. 육사나 미국의 웨스트포인트는 정말 거기 훌륭한 교수도 있고 훌륭한 생도도 있고 훌륭해서 쿠데타 안 일으킨 게 아니고
1: 예.
0: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은 전부 정치 권력 획득에만 관심이 있어 쿠데타 일어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 수준이고 발전의 단계거든요.
1: 예.
0: 그 제3세계나 후진 국가는 쿠데타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에 쿠데타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정말 2024년대에 정말 엉뚱하게 일어난 거죠. 윤석열이란 시대에 정말 정신이 없는 사람이 이제 일으킨 건데
1: 예.
0: 육사 거기 이제 육사가 아니라 일부 정치군인들이 동조한 이런 건데 이거를 쿠데타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 이걸 막기 위해서 육사를 해체한다는 그런 말씀은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빨리 대통령이 그런 심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1: 예.
0: 너무 과민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동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야당에게 명물 줬어요. 육군사관학교 졸업한 분이 벌써 총동창회가 엄청난 반대 성명을 냈잖아요.
1: 예.
0: 어떻게 설득합니까? 어쨌든 이 전문가들 그 당사자들 설득해내야 돼요. 그런데
1: 예.
0: 그렇지 않고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이재명 대통령답지 않다. 이거야말로 제가 가장 놀란 게 취임 이후에 가장 놀란 게 바로 어제 발언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1: 알겠습니다. 야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는데 유승민 전 의원은 육사를 없애면 쿠데타가 없어진다는 논리는 노무현의 죽음은 검찰 때문이니 검찰을 없앤다라는 거하고 동일한 논리다. 이런 식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졸업한 서울대 법대도 없애고 중앙고도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힘 국방위원들 뭐 한기호 의원, 성일종 의원, 뭐 임종득 국민의힘 간사 뭐 이런 분들도 역사적 법적 책임이 정리된 과거의 사건을 미래 장교 양성 체계 변경의 명분으로 삼을 수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요. 뭐 이게 근데 3사관학교 통합이 처음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된 건 아니고요. 이건 뭐 그 이명박이네 이승만 정부 때부터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찬반 논쟁이 있으니 이 논란은 별도로 하고 저희가 또 군 전문가들 모시고 한번 저희가 이 자세한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이게 통합에 반대한다 차원이 아니라 이거 예. 쿠데타를 맡겨서 한다라는 건 절대로 안 된다. 그 명분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예.
0: 통합에 반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1: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네, 최창희 교수님 말씀은 알겠고 뭐 이종훈 평론가님 뭐 더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지요?
2: 아니요. 뭐 전 개인적으로 나름 밀리터리 덕후로서
1: 예.
2: 20년 전부터 저는 3군 사관학교 통합이 필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1: 예,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뭐냐면 일본하고 캐나다는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고
2: 네.
1: 뭐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는 분리해서 우리나라처럼 네. 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2: 결국 핵심은 뭐냐면 예. 이제 합동 전술에 대한 이해도를 전체적으로 높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육군 뭐 공군 해군으로 이렇게 특화되어 있다 보면
1: 예.
2: 합동 전술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결국 뭐 나중에 합참해서 근무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그 합동 전술 개념을 익히기 어려워요. 작전 개념을. 그게 이제 문제인 건데 그걸 교육 과정에 반영을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1: 예.
2: 근데 이거를 지금은 이제 4년제에서 먼저 다 그걸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나누겠다는 뭐 그런 식인데 사실은 거꾸로 돼야 맞는 겁니다. 예. 다 4년 그 각자 교육 받고
1: 예.
2: 그 다음에 대학 일종의 대학원 과정으로 통합 전술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하려는 거하고 완전 역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1: 예.
2: 더 이제 밀리터리 전문가들 모셔가지고 의견을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1: 그 전문가들 모실 때 이종훈 평론가님도 모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예, 형사소송법 개정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장관과 이제 문답이 좀 화제가 됐는데요. 정성호 장관이 합동수사본부의 검경합동수사본부죠. 검사하고 경찰하고 같이 지금 수사를 하는 이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고 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금지되지 않았으면 검사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 근거 규정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여기에서 이제 윤호중 행안부 장관 역시 공수청, 중수청, 경찰 그래서 공중경 뭐 특수본 뭐 이런 게 가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논쟁이라고 해야 될지 대화가 했다지 이거가 결국은 이제 이 검찰 개혁의 후폭풍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최창룡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0: 검사가 수사를 못하는 거잖아요.
1: 예.
0: 중수청으로 이제 검사가 가긴 가는데 이제 그 검사의 명칭이 사라지죠. 중수청
1: 수사관이 수사관. 되죠.
0: 예. 수사관으로 돼서 이제 4급부터 이제 1급까지 쭉 있는 건데 평검사는 4급으로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검사가 수사권이 없어요. 직접 수사를 전혀 못하는 거고 수사를 개시 못한단 말이에요. 인지수사도 못하는 당연히 못하는 건데
1: 예.
0: 그럼 앞으로 특별검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 또 생겨요. 역시 근데 또 지금 헌법에는 검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금
1: 예.
0: 헌법 12조 3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검사의 신청을 한다. 검사 영장을 신청한다. 거긴 신청이라고 나와 있어요. 청구라고 나와 있지 않고
1: 예.
0: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장을 청구한다고 얘기하는데 거긴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검사 영장 신청권을 헌법 인정하는데 수사권을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또 이게 대단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헌 논란 위헌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검사의 수사권을 뺏은 거에 대해서
1: 예.
0: 뭐 여러 가지 양론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고 아무튼 지금 검사에게 수사권은 사실상 박탈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 수사할 수가 없잖아요.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1: 예.
0: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는 중수청 6대 범죄 한에서만 보안 수사할 수 있어요.
1: 예.
0: 마약, 뭐 경제, 부패 이런 것들에 한해서만 이제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는 거군요. 경찰이 수사가 부실하다 느껴서 보안 수사를 요구하면 그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중수청이 수사한다.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지금. 7대 범죄 같은 경우는 이제 공소 전부 전권 송치해야 되는 거 이런 거지만 어쨌든 검사는 수사 못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합동수사본부 당연히 근거 없는 거죠, 이제.
1: 예.
0: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호중 장관이 공중경 이제 수사본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1: 예.
0: 이제 특검에 과연 수사를 검사를 파견할 수 있냐? 그것도 사실 논리적으로 안 맞죠. 검사는 수사 못 하겠는데 특검에 가 검사는 수사도 하고 공소도 제기할 수 있고.
1: 예.
0: 그건 분명히 또 논란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10월 1일 날 공소청 준청이 이제 분리가 되는데 지금 200개 이상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형사소송법 이거 이번에 개정하고 난 다음에 후속 타로스 말이죠. 제도적으로 보완할 게 엄청 많을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는 법률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이 정도 알고 있는데
1: 그러니까 법 조항의 검사장
0: 청구권 인정하지만 검사
1: 예.
0: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0: 분이잖아요.
1: 그렇죠.
0: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뭐 이렇게 면피 차원의 발언 아니냐. 자기는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 지적하기 위한 일종의 그 밑자락을 깔고 있다라고.
2: 해요라고 뭐 얘기했다라는 네, 게
0: 이제 위로성 발언까지 하면서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 할 일이 더 좀 남아 있습니다. 라는 걸 의미 얘기가 반드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대로 이대로 그냥 밀고 나가게 되면 합수본 당연히 해체해야 됩니다.
2: 예.

0: 라인의 사이를 봐라. 그게 예. 행간 일기라는 거 아니에요? 어, 독재 정권 때 그 행간을 우리 읽고 기자들이 썼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생각이 지금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이렇게 아는 거 아닙니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업무가 있을 때 이거 보안 수사권 있어야 된다고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전대 기간 동안 이 거부권 행사해서도 안 되지만 설령 그런 게 아니더라도 거부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당대회 때문에. 예. 정치적으로 해석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걸 이대로 갈 수가 없다고요. 이건 정말 이것도 진영의 문제가 아닌데 과도하게 민주당의 몇 명 의원들이 자신들의 전유민처럼 이렇게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1: 예.
0: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정성호 장관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아마 전당대회 끝나면 이거 재개정 들어갈 겁니다. 아마. 이대로 갈 수가 없어요.
1: 그게 두 분의 의견이 비슷하시네요.
0: 이재명 대통령의 그 말에 드러나 있어요. 이거. 이미 답을 냈다고요. 대통령이.
1: 예.
0: 그건 아니다. 그리고 거부권할 정도는 아니다. 이거. 전 그 말이 맞는데 헌법학적으로 맞아요. 그 얘기가.
1: 예.
0: 과거 대통령이 너무 그러면 툭하면 거부권
2: 얘기 또 예. 많이 하셨죠.
0: 이순신 제일 많이 했죠.
1: 예, 예.
0: 그러니까 하여튼 과거 대통령들이 어제 거부권을 너무 자신의 권한이라고 해서 좀 남용한 측면이 없잖아요. 있어요.
2: 거부권이잖아요. 예. 이거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숙성시켜서 좀 보내주세요. 그 얘기를 국회에다 대고 하는 건데
1: 예.
2: 그걸 지금 너무 무겁게 좀 생각했던 거 아닌가.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너무 가볍게 여기긴 했으나
1: 예.
2: 윤 전 대통령을 기준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다.
1: 이승만의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하셨죠. 대통령은 내가 거부권은 1위를 먹겠다. 예. 알겠습니다. 예. 뭐 두 분의 의견이 다른 거 좋습니다. 예, 의견이 좀 달라야죠. 일부 이제 강성파 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치적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SNS가 뜨거워요. 최근에 뭐라고 썼냐면은 이제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 막 수사관들을 보통 이제 지칭하는 것 같아요. 검사들하고 그대들은 행정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국회가 만든 법이 현장에서 잘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법이 잘못됐다는 등 언행은 퇴직하고 국힘당에 입당해서 하기 바란다. 이런 글을 이제 SNS에 쓴 거예요. 하고 싶었으면 검찰의 몇몇 문제점에 대해서 꼬집어야지 왜 평범하게

0: 지금 하고 있는 거다.
1: 알겠습니다.
0: 그리고 검찰에 검사들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수사관들도 꽤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 지시에 따라서 이제 검사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한 공무원으로서 한계도 있는 건데 이렇게 매도를 해버리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다. 이렇게
1: 알겠습니다. 그 참고로 김용민 의원은 이제 1976년생. 으로 이제 올해로 만 50세네요. 예. 쌍팔년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의원이고요.
2: 문장을 보면서 말이죠.
1: 예.
2: 참으로 교만하다. 그걸 느껴. 내용을 다 떠나서 뭐 이 김용민 의원의 그 생각은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이분의 주장이에요. 검찰은 정말 완전히 사라져야 된다. 좋습니다. 예. 그건 뭐 찬반 논쟁의 영역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른바 우리가 이제 민주당 내에서 강성 의원이라고 이제 분류를 그렇게 하잖아요. 언어를. 예. 강성 의원. 서영교 의원, 뭐 정청래 의원 몇 분 계세요. 좋습니다. 그들 내에서 또 논쟁하는 거니까 좋은데 이건 언어의 문제 아니에요. 그대가 뭡니까 그대가. 그대라는 건 남을 아래에서 볼 때 그대예요.
1: 객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2: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 문법책 찾아보세요.
0: 아름다운 그대도 있는데.
2: 아니 그렇죠. 그 얘기하려면 남녀 연인 간에 그건 달라요. 그 문맥을 봐야 돼요. 그대가 정말 애틋하대 그럴 때 쓸 때도 있어요.
1: 예.
2: 이 언어나 단어라는 게 문맥에 따라 맥락에 따라 다른데 이건 완전히 깔아뭉개는 얘기예요. 그대로만 쓰면 안 돼요. 제가 후배한테 야 그대 잘 있었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저 이종원 박사 제가 후배님은 존댓말도 많이 써요. 그런데
1: 예.
2: 이게 뭡니까? 명세 공무원이 행정공무원이라서 뭐 행정공무원이면 잘못된 거 있냐고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은 이렇게 펼치면 안 돼요. 깍듯하게 예의를 갖춰가지고 논리적으로 이러이러한 상황까지 왔다고 설명을 해줘야지 이렇게 완전히 자기는 국회의원이니까 이제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니까 뭐 검사를 얘기하지 않고 수사관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1: 예.
2: 그리고 수사관들은 뭐 이렇게 이런 얘기 들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치인. 저는 여기서 이 주장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 딴 데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으니까 이 단어 쓰는 법 그리고 언행은 퇴직하고 국민당 입당에서 하기 바라는 아니 국힘당 입당에만 이런 얘기 하네. 민주당 입당하면 이런 얘기 안 돼요. 이렇게 완전히 갈라치기를 하냐고요. 이건 전 참으로 정말 이 같은 나라에 사는 사람으로서 참 부끄러워요. 이런 분을 제가 국회의원을 갖고 있다 이 대한민국이.
1: 예.
2: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아, 뭐 부끄러우시고 뭐 교수님의 평가니까 그런데 뭐.
2: 오죽하면 제가 그런 말 하겠어. 오죽하면 네. 이렇게 잠깐 이 같은 공무원들이고 다 아, 국회의원 공무원 아닌가요? 그리고 다 같은 국민들인데 이게 그대들은 자기는 아주 군주화 되는 것처럼.
1: 예.
2: 그대들은 내 말을 따라라. 꼼짝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뭐 제 개인 느낌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 근데 저는 뭐 여담인데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가 마지막 작품이 이제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이런 작품도 있었는데
2: 그런 거 달라요. 그 작가가 쓰는 것도 다르다니까요.
1: 아, 예,
0: 맥락상.
1: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하나만 소개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일에서 3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조사 3.6%는 유선 전화 면접, 96.4%는 ARS 방식으로 물었는데요. 검사의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자가 65.2%였고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3%, 진보층은 52%, 보수층도 69.9%. 뭐 이 정도면은 거의 중도층도 70.5%. 예, 자산사항은 중앙선거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면 거의 모든
2: 그렇죠.
1: 국민이 다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아마 이 두 분 고수께서 대통령이 전당대회 이후에 뭐 이제 새로운 당대표와 함께 재개정을 들어갈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예,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추후에 또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부동산 얘기 할게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매우 뜨거운데요. 앞에 소개한 한길리서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가 57.6, 잘하고 있다 긍정평가가 35.6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특히 연령대별로 보면은 부정평가 30대 70.4%, 20대가 61.5%, 40대 60.7, 50대 57.7, 70대 49.5, 뭐 60대 48.2.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젊은 세대들이 좀 분노하고 있고 나이가 올라갈수록 관대해지는 약간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요 상황은 뭐 디테일한 건 저희가 좀 뒤에 더 논의를 하고 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 이종훈 평론가님?
0: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제일 첫 부동산 정책이 대출 규제였잖아요. 예. 결과적으로는 이 지금 한창 지금 집을 사고 싶은 3040 특히 30세대들 집 구입에 관심이 많고 이제 그 세대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약간 사다리를 걷어찬 느낌. 이제 그런 느낌을 이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무리를 해서라도

0: 수를 좀 많이 끌어당겨서라도 집을 사고 싶은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가장 강할 때라고 저는 보거든요.
1: 예.
0: 저도 그랬으니까 그 나이 때. 그래서 아마 그들 층에서 굉장히 이제 이 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불신이 깊은 거 아닌가. 그리고 그 대출 규제 정책 이후에 지금 최근에 세제 개편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뭐 이렇게 딱히 좀 보여준 부동산 정책이 없어요.
1: 네.
0: 예. 네. 그러니까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이 없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실망감 이런 것 등이 이제 많이 작용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또는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잘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1: 예.
0: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이것이고 그리고 그게 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또 집 못 가진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 딱 인식 체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역시 부동산에 투자해야 자산을 좀 증식할 수 있어. 그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1: 예.
0: 그래서 해외에 있는 주요 선진국들의 국민들하고 인식이 확 차이가 나는 게 그 대목이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아니 다른 자산 투자해서 내가 자산을 늘릴 방법도 많은데 꼭 뭐 집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인데 우리는 딱 그 반대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선진화가 안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단계 딱 바뀌려면 뭔가 계기가 좀 필요한 거고 설명이 이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일이다라고
1: 예.
0: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 방향은 이재명 정부가 지금 가려고 하는 방향이 틀리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 방향대로 가는데 다만 이제 그 설명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2030 세대들에게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게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그들에게는 특히나 더 설명을 잘해야 된다. 제가 뭐 최근에 보니까 2030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계시던데 이재명 대통령이
1: 예.
0: 예. 굉장히 꼼꼼한 세대들 아닙니까? 그래서 더욱더 설명을 잘해야 될구나.
1: 뭐 2030 여성들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 보안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그 김진주
0: 있고요.
1: 씨가 네, 20대 여성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피해자인데 이게 이 정부가 좀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않는다 이런 뭐 인식도 있는 것 같고 부동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젠더 갈등이 예전만큼 사회 이슈화가 안 되니까 조금 이렇게 딱 갈라지는 것도 덜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청년들의 어떤 불만들은 알겠는데 모두가 개인의 욕망을 추구할 때 그 개인들은 그 합리적인 선택이고 행복할 수 있지만은 이게 대출을 다 풀어주면은 결국은 지금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집값 상승률이 만만치 않은데 이게 폭등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부 그렇죠. 입장에서는 규제를 안 할 수가 없는 좀 그런 딜레마적인 상황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2: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뭐 모든 정책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 예.
2: 저는 가장 진전성이 있게 느껴진 게 부동산 문제예요. 이 정책이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게 가장 많이 보이는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 중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1: 개국 정비보다 더 쉽다고 아, 예전에 얘기했는데.
2: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거 예. 정말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 망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해요.
1: 예.
2: 근데 문제는 저는 그래서 세제로는 부동산을 막을 수 없다라고 그러는데 세제도 포함돼야 돼요. 세제로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지 세제가 이제 보유세만 무조건 왕창 때린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양도세 문제도 있고 취득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전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방향을 잘 잡았는데
1: 예.
2: 일단 젊은 사람들 집 사는 문제도 집 사는 거지만 전월세가 문제예요. 전월세가. 이번에 발표한 여러 가지 대책 중에 전월세가 빠져 있어요.
1: 예.
2: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문제는 같은 연령대로 하더라도 강남에 사냐 강북에 사냐 서울에 사냐 지방에 사냐 다 달라요 생각들이. 그리고 일률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천만에 강북은 오르지도 않아요.
1: 예.
2: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세대별 계층별 지역별 다 다르거든요. 이해관계가. 그런데 어쨌든 이 부동산 이대로는 안 돼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어떤 세제를 동원해. 아니 왜 서구 같은 경우는 보유세가 높거든요. 저는,
1: 예.
2: 저는 그래서 그걸 좀 권유하고 싶어요. 보유세를 그때 당장 내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집까지 엄청 올랐어요. 오른 건 자기 잘못 아니잖아요. 나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보유세 내라. 근데 은퇴인데 돈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유예를 해줘야 해요. 국가가. 그러니까 팔 때 양도세도 내지만 보유세 그동안 유예상으로 그때 내게 하면 어떡해. 왜냐면 그때 차익이 한 30억 40억 나오면 10억에 샀다고 50억 되면 40억 남잖아요.
1: 네.
2: 그럼 그 보유세 그동안 안 낸 거 그때 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를 통해서 해결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건 옛날 얘기예요. 자꾸 그걸 비판을 하는데
1: 예.
2: 상황이 바뀌니까 공약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별로 문제가 좀 안 된다고 보는 거고 세제를 통해서는 맞는데 당장 젊은 사람들이 대출도 좀 풀어줄 필요가 있고 대출을 풀면 좀 딜레마에 빠져요. 너무 또 올라요. 또.

0: 이게 정책이 항상 딜레마가 있는 건데 예. 전월세 대책이 대단히 심각하다. 너무 올라. 그리고 이게 자꾸 보유세 올리면 또 이게 이 주위 집주인들이 그걸 전가한다고요. 이렇게. 그 세입자들에게 전세. 전세가 줄어들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1: 예.
0: 대한민국 전세 없으면 이게 대한민국 독특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전세 월세 이 문제가 참 들어가니까 이게 점사면 살 수 없어요. 이걸 해결해 줘야 돼요. 이걸 같이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서야 되는데 의외로 전월세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 가장 어려운 거.
1: 예.
0: 장가가고 결혼한 시집간 사람들 결혼한 사람들 당연히 전세 월세로 살거든요. 월세가 너무 올라가요. 제 아들도 지금 견디기가 어려워요. 부자들은 안 그렇죠.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이거 지금 심각합니다.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를 뭐 진영 간의 진보 보수의 문제는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야당도 너무 이걸 대통령이 공급책 내놓고 있어요. 대통령도 지금.
1: 예.
0: 너무 야당도 그렇게 정치로 접근하지 말고 이거 문제 하나 뜯어보자 이거 뜯어보자. 세제도 포함돼야죠 당연히. 근데 너무 전월세가 포함되지 않으니까 야당이 이제 때를 잘 만났다고 공격하는 건데 야당도 그러면 안 되고
1: 예.
0: 그 대신 정권도 그 오세훈 시장과 김용모 실장이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눈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서로 인정하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그랬다면 예. 그렇게 해결해 나가면 돼요. 근데 어쨌든 당장 저는 전세 월세 대책을 좀 빨리 내놔야 되겠다. 그게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1: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전세 월세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0: 많이
1: 이게 네. 집값이 오르는 거하고는 또 다른 형태로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 건데
0: 그치, 그런 얘기인데.
1: 그게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김용법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만나서 서울의 주택 공급 방안을 이제 논의를 했는데 왜냐하면 서울시가 또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근데 그린벨트는 죽어도 못 푼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얘기를 했는데 아마 정부에서는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저 이제 내곡동이라든지 뭐 세곡동인가요? 그쪽에 이제 보금자리 주택 왕창 지어가지고 집값을 좀 안정시킨 거 그린벨트 해제하고 그거를 좀 생각한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은 죽어도 안 된다. 죽어도가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대화는?
2: 네, 다 절반의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 예.
2: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에 계속 주택 공급량을 확대하는 게 맞나? 거예요. 온 국민을 서울로 다 끌어모을 겁니까?
0: 그치.
2: 네, 아니잖아요.
1: 예.
2: 서울보다 더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을 더 많이 만들면 돼요. 예, 미국도 보면 뭐 오히려 고급 주택들은 다 외곽에 있잖아요.
1: 예. 예,
2: 도심에는 주로 서민들이 삽니다. 물론 일부 아주 뭐 미국도 뭐 뉴욕의 뭐 센트럴 파크 주변 뭐
1: 맨하탄,
2: 그런 아파트
1: 예.
2: 뭐 그런 몇 군데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부자들은 외곽에 나가서 살아요. 훨씬 더 주거 환경이 좋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게 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잘 안 바뀌고 있는 거죠. 너무 좀 몰려 살고 있는데 몰려 사는 걸 촉진하는 정책은 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 예.
2: 그리고 그나마 이제 서울이 강점이 저는 좋은 환경 주거 이게 녹지가 많고 이런 환경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나마 이제 녹지가 남아 있는 것. 그거 말고는 사실은 서울은 지금 굉장히 노후화가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들 또는 서울시조차도 약간은 좀 진실을 공개를 잘 안 해서 그런 건데
1: 예.
2: 지금 뭐 지하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몰라.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뭐 하수관도 노화돼 수도관도 노화돼 뭐 그러니까 여기저기 가끔가다 터지고 하잖아요. 그죠? 뭐 빗물이 강남대로에 뭐 빗물이 차는데 잘 안 빠져. 이게 다 시설 노후화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강남인도 저는 약간 빚 좋은 개살구 느낌을 많이 받아요. 실제로 강남에 살고 계신 분들 제가 이제 많이 만나고 하거든요.
1: 예.
2: 보면 집 팔고 싶은데 안 팔려서 소가리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거기 뭐 모아타운 비롯해서 재개발, 재건축 하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도 뉴스 막 나오고 하던데 요즘에 건축사들이 다 이 저 건축회사들이 건설사들이 이제 건축비를 올리니까 재개발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1: 예.
2: 자기 분담금 몇 억씩 내야 되고 그런데 그거 낼 여력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용적률을 높여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재개발도 지금 거의 강남 지역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1: 예.
2: 어제 보니까 오세훈 시장 뭐 재개발 이게 뭐 정답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1: 재개발 재건축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2: 그런데 예. 본인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모아타운 프로젝트도 지금 거의 다 무산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 그거라도 성공적으로 가면 그래도 뭐 그 주장이 맞는데 그 주장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는 인식 변화와 더불어서 뭔가 하여튼 크게 지금 뭐 변동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 과정인데 저는 뉴노멀로 전환되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세보다는 월세 거래가 되는 거고 집을 갖기보다는 월세로 사는 것이 일반화되는 다른 선진국들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결국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과도기에 있다 보니까 전세 물량이 줄고 일시적으로 거기 병목 현상이 생기고 이런 것들인데
1: 예.
2: 그 일시적으로 뭐 어떤 약간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또 정책을 또 확 바꾸게 되면 더 큰 혼란이 또 발생하고 나중에 더 후유증이 큽니다. 그래서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리고 공급 확대는 서울에 너무 집중하지 마라.
1: 알겠습니다.
2: 오히려 서울 이외 지역에 정말 환상적인 도시를 만들어라. 전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1: 알겠습니다. 뭐 용산 국제 업무지구에 주택 1만 가구를 뭐 공급하는 거 계획이 나왔는데 이것도 조금 주민 동의가 필수다. 오세훈 시장이 좀 반대 의견을 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네요, 진짜.
0: 예. 노후된 서울 지역이 굉장히 많아. 노후된데. 근데 그런 데는 재개발이 필요해요.
1: 예.
0: 거기도 상당히 그 공급이 그러니까 공급도 늘어나야 되고. 그러나 과도하게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만 드리는 건 저도 반대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도권에 모이는 게 또 현상이기 때문에 자꾸 균형 발전을 통해서 더 좋은 뭐 서울대 10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1: 예.
0: 좋은 지방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아주 낙후된 데가 너무 많아요. 노후화된 데가. 강북 같은 데 가보세요.
1: 예.
0: 제가 강북에 살아서 많이 보고 다니는데 지금 그게 벌써 10년째 방치된 데가 너무 많아요. 그 정권은 뭐합니까? 서울시는 뭐 했던 거예요 도대체? 그건 정부 무슨 여야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지자체도 그렇고 그냥 보통 땐 방치하고 있다가 이런 얘기하면 오면 정치적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1: 예.
0: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도 필요한데 과도하게 뭐 강남의 노른 땅, 용산의 노른 땅 이건 맞지 않는다. 어쨌든 자꾸 분산시켜야 된다.
1: 알겠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강남이 주목을 받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거기가 이제 뭐 단순히 편한 거보다도 이제 교육 문제. 그리고 문화생활을 영유하는 게 아마 제일 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0: 복합적이에요 모든 게
1: 예, 예. 네. 제가 이제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은 강남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하철이 지나가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남이 좀 크게 보면 그렇기는 한데 2호선, 3호선, 4호선, 7호선, 9호선 이게 다 강남으로 가서 격자 형식으로 비는 데가 이제 아무데도 없어요
2: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인프라가 좋아요
1: 아, 그렇군요.
2: 예, 지방에서도 세종시가 제일 좋잖아요.
1: 예.
2: 예. 그리고 예전에 과천. 그러니까 과천에 공무원들이 있다 보니까 강남 지역에 집중적으로 도로 건설 이런 거 아낌없이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공무원들도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을 좀 분산을 좀 시키지 않으면 제가 보니까 이제 그건 좀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같던데 예, 지금 공무원들도 약간 좀 그렇게 사심 행정을 좀 많이 하는 것도 지금의 강남을 만든 요인이죠.
0: 하나 말씀드리면 말이죠. 예. 과거에 좋은 고등학교들, 요즘 고등학교 다 똑같은데 다 강북에 있었어요.
1: 예전에는 그랬죠.
0: 근데 그때
1: 예.
0: 강남은 허허벌판이었어요. 아주 완전히 뻘밭이었어요. 제가 다닐 때 그랬다고요. 근데 그게 다 이제 강남을 개발했던 거 아니에요.
1: 예.
0: 계획적으로. 거기 이제 좋은 고등학교 다 있어갖고 땅값이 싸니까.
1: 예.
0: 지금 그 이른바 그래서 아까 교육 얘기하셨죠. 그 이른바 그 좋은 학교 다 거기 있어요. 좋은 대학 들어간 학교들이
1: 뭐 경기고등학교 뭐 이런 데들이 뭐 그 다 강북에 있었는데
0: 경기고도 그렇고 뭐 다 이제 이사갔고
1: 예.
0: 그리고 이제 거기 기업이 들어가고 학교가 들어가고 근데 그거를 전부 강남에 몰입시키는 거예요 과거처럼은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자꾸만 수도권 또 지방 또 강북 이런 쪽으로 자꾸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업도 좀 그 아니 호남 광주도 유치하면서 왜 강북에 유치 못합니까 그러면서 강남과 강북이 어마어마한 격차가 100억짜리 아파트가 나오고 여긴 10억이면 비싸고 이걸 다 도외시하고 맨날 하는 얘기는 다 오르는데 뭐가 오르니까 다 오르지 않는다고요.
1: 예.
0: 그러니까 전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 극단적 위험한 말 한 적 있어요. 지금 그 주장하는 건 아니고
1: 예.
0: 강남에 사는 분들은 저 부동산 정책에서 배제해라 이런 말까지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1: 알겠습니다.
0: 여담으로 말이죠.
1: 그럼 정책이 아예 세워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완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부동산 얘기하니까 시간이 훅 가네요. 지금까지 천상의 고수들 최창렬 교수 이종훈 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8월 6일 목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마무리하겠습니다. 생방송 이후에도 천국이 그릴 땐 유튜브에서 김준일의 시사천국을 찾아주세요. 엔젤스 여러분,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3: Catholic 평화방송입니다.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4: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5: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6: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학로봇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7: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3: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82번 주 찬미

0: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조사를 보면요. 전 세계 인구 4명 중에 1명은 안전하게 관리되는 물을 마시지 못하고요. 또 10명 중에 4명은 제대로 된 화장실이 없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쓰지 못하는 사람도 무려 22억 명이나 된다고 해요. 더위에 마신 시원한 얼음물, 메일의 끼니, 그리고 손안의 인터넷까지 아무 생각 없이 누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위대한 행운이었다는 사실이 새삼 감사하게 다가옵니다. 당연함이 얼마나 큰 힘을 지니고 있는지 다시 느끼며 다시 감사하며,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8월 6일 목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김광진의 행복을 주는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많이 더우셨죠? 이 더운 날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틈틈이 건강 챙겨주시는 건강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먹거리 같은 걸 좀 챙겨 드셨는지 다른 건 몰라도 물은 정말 틈틈이 많이 드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너무 더워서 야구 경기도 다 취소됐다는 뉴스 봤어요. 프로 선수들도 이 경기를 취소할 정도니까 우리 일반인들도 이런 더위에는 야외에서 운동하는 거 좀 조심해야겠죠? 그죠? 항상 시원한 물 많이 드시고 끼니 잘 챙겨 드시고 그리고 약간 뭐랄까 이 인터넷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공기 들여 마시듯이 인터넷 하고 있잖아요. 이 WHO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이렇게 뭐 깨끗하고 시원한 물 마시고 끼니 챙겨 먹고 인터넷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인구 상위 10%에 속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죠? 복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하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얼마나 행복한 일들인지 새삼 느끼게 되면서 세계 곳곳에 깨끗한 물 못 마시는 사람들, 특히 아이들 너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참 마음이 좀 안타까워요. 그죠? 그래서 그들 생각하면서 우리 항상 이웃을 돌볼 줄 아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모두가 전 세계 모두가 이 더위에 아프지 않길 또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갈게요.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이상순의 다시 여기 바닷가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죠. 자, 오늘 2부에 아주 특별한 손님 오십니다. 여러분, 바로 빅마마의 멤버이자 실용음악학부 교수님이신 신현아님과 함께하겠습니다. CPBC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또 진행이 되니까요. 2부는 유튜브로도 넘어오세요. 자, 그리고 1부는 역시 오늘 하루를 음접풍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평범하고 소소했지만 뜨거웠던 오늘 하루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접풍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성함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음접풍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루트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명곡을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갑자기 사례가 들려서 기침을 하는 바람에 선물이 좀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선물 소개 계속해볼까요?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지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오맥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그리고 특별한 여행 선물도 있죠? 가격은 반인데 감동은 그대로인 고흥 반전 여행. 고흥에 여행가서 소비한 금액의 50%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득템 여행 상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여기에 이번 한 주 또 우리 음접풍 청취자들을 위한 스페셜 문화 선물 준비되어 있죠? 창극 살로메. 오스카 와일드의 탐미주의 희곡을 우리 고유의 판소리와 창극으로 새롭게 재해석한 살로메, 우리 음접풍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8월 23일 일요일 2시 마포 아트센터 아트홀 매개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 이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문자로만 신청사연 보내셔야 해요. 말머리에 창극 혹은

성노매라고 적어서 성함과 함께 신청사연 보내주세요. 다섯 분을 선정해서 1인당 2매씩 티켓 보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제 사연 좀 볼게요. 네. 참 이 목에 살에 걸려가지고 방송 중에 생방 중에 재치 기침 나온 거 참 오랜만이네요, 여러분. 너무 오랜만이라 반가우셨죠? 네. 생방의 묘미. 김수정님께서 그런 생방의 묘미를 아주 만끽하시며 마음껏 웃어주셨네요. 꺄! 네. 즐거우시면 된 거죠, 뭐. 여러분이 즐거우시면 저 좀 망가지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어서 오세요, 수정님. 자, 김명숙님, 장재인님 등등이 중대 안녕하세요. 크크크 물이라도 드세요라고. 네.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물을 계속 마시고 있었어요. 가끔 이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도 가끔 뭐 잘못 먹거나 그럴 때 좀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확실하진 않은데 약간 그 가루 같은 게 있는 뭐 먹거리를 먹으면 그게 약간 목을 자극하는 것 같긴 해요. 아까 생방 전에 호두 과자를 하나 먹고 왔는데 그 거기서 이렇게 가루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위정희님께서 안녕하세요 중디, 오늘도 너무 더운 하루였는데 잘 보내셨나요? 네, 정희님도 잘 보내셨죠? 아유, 너무 힘드셨을 텐데 수고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양수정님께서 더워도 너무너무 오늘 땡볕에 세워둔 차 문 열다가 손 댔어요. 헐, 더위 별로 안 타는데 올해는 너무 놀라워요. 야, 정말 우리가 이 더운 여름을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닌데 올해 여름은 진짜 역대급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날씨 예보를 보니까 다행히 이제 이번 주말에 비가 좀 내려주고 나서 그 기온이 조금 내려간다고 예보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번 주까지만 우리 좀 잘 버텨봅시다. 변진아님께서 해도 너무너무 덥네요. 오랜만입니다. 진아님 화이팅. 몸에 좋은 거 챙겨 드세요. 류영진님께서 쫑디 오늘도 출첵합니다. 저 위로해 주세요. 땡볕에 차 세워두면 너무 뜨거워서 나무 그늘 밑에 주차해놨는데 며칠 전에 새가 똥테러를 해놨더라고요. 오늘 무티슈로 닦는데 부식됐나봐요. 코팅이 벗겨졌는지 보네트에 동전 크기만큼 흔적이 생겼어요. 땡볕에 이것저것 약분 써가며 땀 뻘뻘 흘리며 닦았는데도 안 지워지네요. 모두 새똥 조심하세요. 새똥도 약간 그 독성이 있어서 차 도장면에 자국내기 좋은데 거기다가 이 뙤약볕에 그 햇볕을 가득 받아서 며칠씩 그걸 방치해 두셨으니까 자국이 안 날 수가 없죠. 여러분, 차에 새똥 떨어지면 빨리 닦아주셔야 돼요. 무조건 굳기 전에. 예. 나중에 차 한번 그 전문 그 세척하시는 분한테 맡기시면 깨끗하게 닦아주실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박유찬님께서 더워 못 견뎌서 에어컨 선풍기 가동 중입니다. 아하, 상위 10%. 맞습니다, 유찬님. 지금 유찬님이 누리고 계신 그 행복들 상위, 전 세계 상위 10%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는 거 항상 우리 잊지 말자고요. 이재진님께서 오늘 미역국과 카레 엄마 아빠 위에 감사의 마음으로 직접 만들어 드렸어요. 잡곡밥에 집밥으로 이렇게 생일 보낸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와, 재진님 생일상을 직접 차리신 거예요? 본인 생일상을 엄마 아버지한테 감사 마음 전해드리려고. 야,
멋지시네요. 네, 멋지십니다.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 살짝 놀란 게 저도 오늘 저녁에 집에서 미역국 끓여가지고 잡곡밥 해가지고 먹고 왔거든요. 와, 나하고 똑같이 먹었네. 난 생일도 아닌데 난 왜 그렇게 먹고 온 거야? 맛있으셨겠어요. 생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박진경님께서, 저 오늘 도균이가 며칠 전에 부셔버린 제 안경테 새로 교체하고 왔어요. 빵톡이랑 같은 파란색으로 바꿨더니 시원해요. 안경 교체하고 옆에 고깃집 가서 신랑이랑 아 어제 화했음 제육볶음 먹었는데 급 옆 테이블에서 저를 빤히 보시곤 먹는 모습이 복스러워서 그런데 메뉴 뭐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육볶음이라고 했더니 바로 시키고 드시고 나서 맛있네요 감사해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하는데 기분이 괜히 날도 더운데 뭔가 좋았었어요. 네. 아이고 참 너무 다행이네요. 어쨌든 남편분하고 다투신 거 오래 안 가서 너무 다행입니다. 잘하셨어요. 이렇게 한번 다투고 나서 또 화해하고 나면 이 부부관계가 훨씬 더 가까워지고 돈독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미애님께서, 오늘 요리 수업 다녀왔어요. 맛난 거 많이 먹고 왔죠? 하시면서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음식 사진이 지금 저한테는 안 뜨네요. 볼 수가 없네. 빵톡으로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빵톡에서 음식 사진, 아 이제 떴어요. 와, 뭐 메뉴가 뭐예요 이게? 엄청난 음식들인데 이태리식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퓨전 중식 같기도 하고 와 요리가 모양이 너무 화려해서 일단 맛을 보기도 전에 눈으로 취하겠네요. 아유 참 맛이 궁금해지는 멋진 요리 사진 감사합니다. 이제 가족들이 이런 요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미애님? 좋으시겠다 가족분들은. 자 오늘도 음자풍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노래 두 곡 들려드릴게요. 예민 씨의 노래 산골소년의 사랑이야기 준비했고요. 이어서 윤영로의 오늘 여행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저의 관심과 애정을 듬뿍 담아 제 마음껏 준비해보는 쫑디의 내 마음대로 플레이리스트. 자, 오늘은 장르의 경계를 넘어 새롭게 태어난 리메이크 명곡 두 곡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원곡이 가진 매력은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새로운 장르와 해석을 더해 전혀 다른 느낌을 만들어낸 노래들인데요. 영화와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곡들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들어보실 곡은 미국의 재즈 싱어송라이터 마들렌 페이루의 Weary Blues입니다. 이 곡은 2004년 발표한 세 번째 앨범 Careless Love에 수록된 곡인데요. 이 앨범은 Don't Wait Too Long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이 커버곡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중 Weary Blues는 미국 컨트리 음악의 전설 헨크 윌리엄스가 1953년에 발표한 Weary Blues from Waiting을 새롭게 해석한 곡입니다. 원곡이 이별 후의 외로움과 기다림의 아픔을 담은 컨트리 블루스였다면 마들렌 페이루는 여기에 재즈 특유의 여백과 깊은 감성을 더했죠. 낮게 속삭이는 듯한 보컬 그리고 음영이 짙은 표현은 마치 오래된 기억을 조심스럽게 꺼내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조용히 마음속 슬픔을 어루만지는 그녀만의 해석이 인상적인 곡입니다. 자, 이어서 들어보실 곡은 영국 팝 음악계의 살아있는 전설 로드 스튜어트의 I Wish You Love입니다. 이 곡은 2005년에 발표한 앨범 Thanks for the Memories, The Greatest American Songbook Volume 4에 수록된 곡인데요. 원곡은 1942년 프랑스 샹송의 거장 샤를 트레네가 작곡한 그 레스트 틸드 노 자물. 아, 어렵다. 이 불어 발음 어렵기까지 한데 이렇게 제목이 길어요. 이 해석을 해보면 우리 사랑은 무엇으로 남았을까? 네, 이 곡에 그 알버트 에스큐 비치가 영어 가사를 붙여 만든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이후 수많은 팝 가수들이 불러 스탠다드가 됐는데요. 로드 스튜어트는 특유의 거친 듯 따뜻한 목소리와 잔잔한 재즈 감성으로 새롭게 풀어냈습니다. 자, 그럼 서로 다른 시대와 장르를 넘어 새로운 매력으로 다시 태어난 두 곡 함께 감상해 볼까요? 매들린 페이루의 Weary Blues 그리고 로드 스튜어트의 I Wish You Love.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장르를 넘어 리메이크된 명곡 두 곡 만나봤습니다. 양수정님께서 두 곡 모두 너무 좋아요. 아, 이 여자 가수 목소리는 예진님 느낌도 있어서 더 좋고요 라고. 네, 그 예진님 그 노래 소리는 정말 굉장히 다양한 가수들의 매력이 막 버무려진 그런 목소리 같죠? 네. 변진아님께서 선곡이 무슨 영화 한 장면 같네요.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근사하게 차려입은 쭝디가 느끼하게 한마디 하실 것 같은, 혼자 오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진아님. 진아님한테는 내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구나. 뭔가 멋진 느낌보다는 느끼한 느낌.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변진아님께서 권순관의 여행자라는 곡을 요새 알게 돼서 듣는데 너무 좋네요. 신청곡이라기엔 6분이 넘어서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셔요. 이렇게 약간 우회적으로 신청곡을 올려주셨는데, 지금 진아님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DJ한테 느끼하다고 얘기를 던져놓고 나니까 신청곡하기가 조금 찔렸던 거지. 그래서 대놓고 틀어주세요는 못하고 이렇게 우회적으로다가. 자, 하지만 저 쭝디 그렇게 속 좁은 놈 아닙니다. 뭐 사람이 느끼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느낌 나한테도 있을 수 있는 거지 뭐. 네, 진아님이 듣고 싶어하는, 모두에게 추천해 주시는 그 노래, 권순관의 여행자 함께 듣고 갈까요?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을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은 6708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쭝디, 오늘 더위 속에서 어떤 중국인 여자분이 아기랑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길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 폭염의 날씨 때문인지 여자분 건강 상태가 좀 위험해 보였어요. 영어도 한국어도 거의 못하시고 그분 폰이 방전이라서 소통이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제 휴대폰에 통역 어플을 사용해서 겨우겨우 대화를 시도했는데 일단 근처 카페로 들어가서 폰 충전시켜드렸어요. 그리고 애기 수박주스도 사서 드렸더니 그분이 저에게 케이크를 결제해서 가져다 주신 거 있죠? 한사코 거절했지만 마음이라며 받아달라고 하셔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충전해서 켜진 그분 휴대폰에 지도 어플로 가는 길 자세히 알려드렸어요. 오늘 저 좋은 일 한 거 맞죠, 중디? 도희의 뜨거운 안녕 신청합니다. 네,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 6708님의 사연인데 아유, 좋은 일 하신 거 맞죠, 당연히. 그분이 얼마나 당황하셨을까? 일단 소통이 아예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외국에 나갔는데 소통이 아예 안 되는 상황에서 전혀 정보가 없으니까, 사실 우리는 뭐 휴대폰 방전돼 있으면 아무 카페나 들어가서 혹은 지하철역 같은 데 가도 왜 휴대폰 충전하는 곳들 다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쉽게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외국인들은 선뜻 그런 생각, 그런 해법을 찾아내지 못할 거요. 그런 때 이렇게 누가 나서서 도와주면 너무 고맙죠. 아유, 더구나 도와준 것도 고마운데 애기 먹으라고 수박 주스도 이렇게 사주고 막 그러면 아유, 감동하죠.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그분도 또 이렇게 감사의 표시를 또 이렇게 해주신 거 보니까 참 너무 잘 도와주신 것 같네요. 우리 6708님 같은 분들이 곳곳에 계셔서 우리나라에 여행 오는 외국인들이 아, 우리나라 진짜 여행하기 좋은 나라다, 대한민국, 와, 사람들 왜 이렇게 친절해? 편하고 음식 맛있고 사람들 너무 친절하고 막 안전하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관광 대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아닐까. 사실 예전만 해도 해외여행 가면 막 그 엄청난 유적지라든가 뭐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이라든가 막 그 책에서만 보던 그런 곳들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참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이런 게 좀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살짝 그런 생각 했었는데 그런 게 뭐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해 보일 수는 있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이런 관광하기 좋은, 여행하기 좋은 조건들, 그런 것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도 남는 것 같아서 진짜 우리나라 지금 벌써 그런 주짐이 보이지만 세계적으로 관광 대국이 될 날도 곧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 마음의 풍경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적풍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6708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실 주소와 성함 이렇게 문자로 다시 한 번만 보내주세요. 자, 우리 6708님의 신청곡 토이의 뜨거운 안녕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리고요. 저 2부에 먼저 가서 오늘 특별한 초대손님 신연아님 모시고 스페셜 라이브 초대석 준비하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CPBC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니까요. 유튜브로도 많이 넘어오세요.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고대 그리스에서 코러스는 원래 함께 노래하며 춤추는 사람을 뜻했습니다. 그리스 비극의 코러스 무리는 무대 앞 둥근 자리에 서서 사건을 지켜보며 노래하고 때로는 관객을 대신해 주인공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는데요. 그때 그들이 서 있던 둥근 자리의 이름이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오늘날의 오케스트라가 여기서 나온 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코러스는 처음부터 혼자선 사람의 곁을 지키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리고 중세 성당에서는 여럿이 모여도 한 개의 선율만 불렀지만 세월이 흘러 9세기 무렵부터 그 위에 다른 음을 나란히 얹기 시작했고 그렇게 화음이 태어났는데요. 또 서아프리카에는 한 사람이 외치면 여럿이 받아치는 부름과 응답의 노래가 존재했고요. 그 음악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남부의 들판에 도착해 흑인 영가와 가스펠로 이어진 뒤 1960년대 모타운에 이르러 오늘 우리가 아는 코러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관객을 대신해 말하던 그리스의 사람들 이야기가 화음을 얻고 바다 건너온 응답의 리듬을 만나 지금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겠죠. 기술이 발달해 혼자서 여러 번 녹음해서 멋진 화음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먼저 부르면 반드시 받아 부르는 사람이 있고 나의 빈틈을 채워주기에 또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해주는 이 코러스의 감성, 그 어떤 기계로도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시스터 액트 2 OST 중에 Oh Happy Day 였습니다. 자, 이 하루 끝 언박싱의 코러스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쭉 훑어봤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특별한 초대 손님 이분이 진짜 우리나라 그 코러스의 여왕이라고 불리던 분이고,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성 보컬이시면서 또 수많은 제자들을 배출했고, 지금도 계속 제자들에게 이 음악을 가르치고 계신 그런 분이거든요. 자, 이분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저하고 방송해 주시는 건데, 노래 나가면서 얘기했는데요. 얼마 전에 방송한 것처럼 그렇게 멀게 안 느껴지는데 꽤 오래전에 하고 오랜만에 오신 거더라고요. 자, 바로 이분 모시고 오겠습니다. CPBC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진행이 되니까요. 영상으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넘어오세요. 자, 바로 모시고 올게요.

가창력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 입 아프고, 아니 거기에 입담까지 있으실 줄은 사실 생각도 못했는데,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 가요계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신연아님 함께합니다.

0: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신연아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잘 지내셨죠?
1: 네. 잘 지내셨죠?
0: 아, 저도 뭐.
1: 잘 지내신 티가 나요.
0: 아, 그래요?
1: 네.
0: 어, 어디가 어떻게?
1: 얼굴이 변함없으시고요. 윤이 나시네요.
0: 아, 그래요? 아유, 또 신연아님 오시고 오늘 또 보이는 라디오니까.
1: 네.
0: 비비크림이라도 좀 바르고.
1: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오신 것 같은데. 원래
0: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1: 아, 요새 네. 아, 여름이라 잠을 좀 잘 못 자게 되지 않아요?
0: 그래서
1: 하고, 네, 그렇기도 하고 제가 역류성 후두염 이런 게 걸려가지고요.
0: 아이고야.
1: 간식도 안 되고 뭐 제때 딱 식사만 해야 되고 커피도 안 되고 단 것도 안 되고 뭐 안 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걸 좀 지켜가다 보니까 자동으로 다이어트
0: 자연스럽게.
1: 되네요.
0: 네. 네. 아유, 아프시면 안 되는데.
1: 그러게요. 아, 네.
0: 더울 때니까 또 더 또 힘드실 것 같아요.
1: 네.
0: 이 더위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1: 덥다 덥다 하면서 가는 것 같은데요. 또 방학 기간이라 여름이 조금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0: 네. 아니 그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은 네. 참 그게 참 부러운 것 같아.
1: 그
0: 방학할 때 같이 방학하는 거.
1: 네, 그럴 때 이제 학생의 마음이 되죠.
0: 그러니까.
1: 네.
0: 월급은 나오잖아.
1: 아, 너무 좋죠. 그래서 인생이 평생 방학이었으면 좋겠어요.
0: 자, 최근에 그 예능 프로그램 해피투게더 출연하셨다고
1: 네. 네.
0: 굉장히 화제가 됐다고 하던데.
1: 많이 보셨나 봐요. 네.
0: 그러니까 그 방송을 통해서 신연아 씨가 네. 그냥 원래 그 팀의 멤버 정도로만
1: 네.
0: 알고 계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1: 네, 네, 네.
0: 정말 엄청난 곡들의 코러스를 다 담당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네. 많이 놀라셨나 보더라고요.
1: 아.
0: 우리 혹시 우리 청취자들은 못 들었을 수 있으니까
1: 네.
0: 대표곡 아. 어떤 곡들의 그 코러스를
1: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실 만한 거는 싸이 씨의 새일 것 같아요. 나 완전히 새 됐어 이렇게 하는 그 노래는 분명히 다 아실 거고 또 옛날 더 옛날로 돌아가면 이제 뭐 핑클부터 시작해서 잭스키스 뭐 그리고 여름들 DJ 듀오 씨도 그랬고요. 쿨 뭐 이런 정말 지금 제가 옛날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요즘 분들 들으시면
0: 아유, 근데 너무
1: 누굴 말하는 거야?
0: 곡들이니까.
1: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을 쭉 지나오면서 뭐 신여범 씨부터 서영은 또 박정현 씨까지 앨범에 있는 곡들은 많이 많이 했었어요. 한 96년부터 2001년 정도까지는 네. 2002년까지
0: 그 네. 얘기 듣고 보니까 그 싸이 씨의 새 그
1: 네.
0: 곡은
1: 네.
0: 사실 굉장히 그 여성 보컬 파트가
1: 그게
0: 비중 있게 네. 나오잖아요.
1: 네네네. 네. 네. 네.
0: 그걸 다 같이 하신 거예요.
1: 네, 저랑 효수랑 둘이 이렇게.
0: 와,
1: 더빙 더빙
0: 여러. 사실 싸이 씨는 그게 랩밖에 안 하잖아요.
1: 그 뭐 랩을 제가 할 수는 없으니까요.
0: 진짜 굉장히 그 뭐랄까 네. 존재감 있는
1: 그 네, 그래서 그,
0: 거의 메인 보컬에 가까운.
1: 네, 그때 그 앨범이 첫 앨범이셨고.
0: 네.
1: 그리고 그게 그렇게 잘 될지 아무도 몰랐죠. 그 이후에 저는 이제 유학을 가러 프랑스를 가버렸거든요.
0: 네.
1: 가 있는 동안 이제 너무 성공하셔서
0: 네.
1: 이 집 앨범을 하시는데 저를 찾으셨대요. 저는 없었고. 그래서 막 찾으시다가 제가 잠시 귀국한 사이에 들러서 이제 이 집의 챔피언 뭐 이런 노래들은 같이 했었어요.
0: 그랬구나.
1: 네.
0: 가수들 그런 거 있잖아요.
1: 네.
0: 꼭 히트곡을 같이 했던 사람들.
1: 네. 그 사람들이랑 꼭 해야 돼.
0: 그러니까. 네.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
1: 징크스처럼.
0: 만약에 안 오셨으면 싸이 씨 미국까지 쫓아갔을걸? 분명히. 아, 당시에 정말 대단한 이 코러스 팀으로 활동을 하셨었고 돈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1: 그래서 그때는 아주 잘
0: 되게 유명했다고 그러던데
1: 네, 네. 일정이 계속 빡빡했었어요.
0: 네.
1: 처음부터 사람이 어떻게 처음부터 그러겠어요. 첫해 시작은 이렇게 슬슬슬슬 시동 걸리는 시기였다가
0: 네.
1: 이제 피크를 정말 바쁘기 시작한 건 2년 3년 차부터는 이제 진짜 바빴죠. 하루에 기본 8시간씩은 일을 하니까
0: 네. 정말 대단합니다.
1: 그래서 웬만한 직장인 분들의 한 두세 배 정도는 두세 배? 세 배? 네 배 네.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0: 그러다가 이제 가수로 빅마마라는 네. 팀으로
1: 네.
0: 이제 가수 데뷔를 하게 되십니다.
1: 네.
0: 그 선택이 쉽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주변에서 반응이 어땠어요?
1: 저는 원래 그 코러스를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고 네.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사람도 아닌데 기회가 잘
0: 꼭 이런 식이다? 잘하는 사람들 꼭 이런 식이야.
1: 진짜인데.
0: 뭐, 어디 가서 친구 따라갔는데 캐스팅 됐어요. 뭐 이런 느낌이잖아. 좀 얄미워 아주 그냥.
1: 그렇죠? 그렇네요. 근데 그랬다가 지금 저 빈칸 채우기 같이 했던 선배 언니 현정 언니가 브레이크어웨이 네. 곡을 쓰신 작곡가이시기도 한데 언니가 여성 보컬 팀을 한번 해보면 어때? 이제 제안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솔로만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터라
0: 네.
1: 그 전에 앨범을 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다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접고 이제 유학을 가겠다 했던 거였는데
0: 네.
1: 그때쯤 제안을 주셔서 팀을 짜게 됐고 이제 그 데모 앨범을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나서 주변에 그래도 알던 어떤 가수분들께는 좀 들려드렸죠. 이적 씨한테 들려드렸는데 그때 긱스랑 굉장히 가깝게 활동을 같이 하고 있었어서
0: 예,
1: 네, 긱스 뭘, 멤버에
0: 뭐랬어요? 이적 씨가 뭐랬어요?
1: 긱스 뭐 적시 짠소 이적 씨가 왜 가수를 하려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0: 말렸구나.
1: 예. 네. 아 지금 이렇게 돈 잘 벌고 있는데 가수
0: 이렇게 잘 나가는데
1: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맞는 말이거든요. 아시잖아요.
0: 그렇죠.
1: 네, 가수란 타이틀만 있지. 이게 좀 생기기 불안정하잖아요. 네, 그럴 수 있는 거에 대한 위험을 저에게 미리 알려주셨죠.
0: 나중에 왠지 이적 씨가 사과하셨을 것 같은데.
1: 제가요? 그러더라고요.
0: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는데
1: 내가
0: 미안해요.
1: 말렸다고요? 뭐.
0: 아 참. 그 빅마마로 데뷔하시고 나서 정말 대단한 그 반응을 얻었었어요.
1: 참 사람 일은 모를 일인 것 같아요. 그때 할 때도 뭐 내가 하는 팀이 뭐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을 리가 없어. 그냥 한 장 하고 뭐 살아생전에 한 장 정도는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니까 좋은 기회니까 한 장만 하고 뭐 난 다시 공부를 하고 내 인생을 살아야지 했거든요. 근데 이게 잘 되니까 저도 이상하더라고요.
0: 네. 아유 얼마나 좋으셨을까.
1: 근데 좋은 걸 느끼기 전에 막 되게 바빠서서 좀 사람들을 만나야 사실 네. 뭐 얼마나 사람들이 알아보고 얼마나 좋아하고 이런 걸 직접적으로 느끼는데 알 수 있는 건 이제 매일 보는 앨범 판매량 숫자로 이제 접했죠. 네. 숫자로.
0: 아니 뭐 그런 것도 좋으셨겠지만 네. 제 생각에는 항상 그 가수들의 뒤에서 그 코러스라든가 그 음악을 채워주는 역할을 네. 주로 하셨다가
1: 네.
0: 이제는 무대에 전면에 네. 딱 나서서
1: 네.
0: 내 얼굴과 내 이름을 걸고
1: 네.
0: 내 노래를 네. 대중들한테 들려드릴 수 있는 거 그거 네.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1: 근데 진짜 완전 다른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뒤에 있으면서 저런 게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에
0: 네.
1: 대해서 섣불리 얘기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0: 자, 그 빅마마로 활동하실 때 너무 좋은 곡들이 많은데
1: 네.
0: 오늘 오셨으니까 첫 곡으로
1: 네.
0: 빅마마 노래 한 곡 들었으면 네. 좋겠어요.
1: 그래도 가장 최근에 발매됐던 2022년에 냈던 6집 앨범에 타이틀이 될 뻔했는데 못 됐던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0: 네.
1: 저는 타이틀로 하자고 밀었던 별이 빛나는 이 밤 들려드릴게요.
0: 네, 자 그럼 이 노래 듣는 동안 음악에 대한 소감 전해주셔도 되고요. 우리 신년아 씨께 궁금한 점,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아우, 야, 노래 진짜
1: 신나죠?
0: 너무 멋있다.
1: 또 여름밤에 딱 듣기 좋지 않나요?
0: 아니, 이 노래는 빅마마 말고 소화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1: 이 노래 멋있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0: 아, 참 정말 빅마마만 불러낼 수 있는 그런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별이 빛나는 이 밤, 너무 멋진 곡 들었습니다. 윤세호님께서 신연아 가수 응원하러 왔어요. 신연아 가수님 너무나 청순하고 예쁘시네요 라고.
1: 눈이 안 좋으신가? 아니면 지인인가? 아, 제가 안 시켰습니다.
0: 카메라에 뽀샵 같은 게
1: 그런가? 조명빨인가 봐요. 네.
0: 어쨌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네. 신연아 씨를 되게 좋아해 주시는 응원해 주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1: 모든 분이 이런 시각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

0: 변진아님께서 브레이크어웨이 처음 들었을 때 정말 귀에서 폭포가 쏟아지는 것처럼 소름이었어요. 와, 노래가 그야말로 여름밤 축제 같네요. 플레이리스트에 추가라고
1: 잘하셨어요.
0: 아, 진짜 이 표현 너무 딱이다. 브레이크어웨이.
1: 아, 폭포.
0: 브레이크어웨이 이거 할 때 진짜 소름이 거기서 싹 돋잖아요.
1: 되게 좋게 표현해 주신 거잖아요. 귀에서 폭포가 쏟아지는 것 같다. 네. 나쁘게 표현하면 소리로 딱이 맞는 것 같다. 이럴 수도 있어요.
0: 딱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소리들이 너무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강해서 아 정말 너무 딱인 표현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XYXY 팡님께서 연아 언니 사랑해요.
1: 어머나 나도요.
0: 수잔님께서 아 빅마마 그분이시군요. 도입부부터 좋으네요. 네. 부드러운 라떼 느낌. 네. 늦은 저녁 먹고 설거지 해야 하는데 식탁 앞에 앉아서 몸 흔들고 있어요라고.
1: 식사하시고는 잘 흔드는 것도 좋아요.
0: 그 좋게 느끼셨다는 그 도입부가 바로 우리 신현아 씨의 네. 목소리로.
1: 라떼.
0: 아우 정말. 김영민님께서 네. 질문 주셨는데 네. 빅마마 콘서트 네. 계획 혹시 없나요? 라고.
1: 오, 그게 아직 없네요. 이 또 나머지 저 빼고 나머지 멤버들은 다 두 아이의 엄마거든요.
0: 아 지금 그러니까 다른 멤버들 어떻게 지내는지 살짝.
1: 네. 지금 아시잖아요. 방학 기간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좀 전에도 미네랑 잠깐 전화를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못 받더라고요. 네. 네. 조금 있다 다시 전화와서 정신이 없어요.
0: 육아맘. 네. 두 아이.
1: 네. 아이가 또 둘째가 어려가지고.
0: 아이고 진짜 정신 없으시긴 하겠다. 진짜 그러면 당분간은 콘서트 계획을 짜기가 좀 쉽진 않겠네요.
1: 애를 먼저 키워야죠.
0: 알겠습니다. 자 영민님 잘 들으셨죠? 네. 지금은 육아가 우선입니다. 네. 퍼스트 0405님께서 반갑습니다. 신현아 교수님 라이브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양수정님께서 신현아님 어서 오세요. 우리 아들 교수님 학교 너무 보내고 싶었는데 로또더라고요.
1: 아이고 죄송합니다.
0: 경쟁률이 엄청
1: 경쟁률이 너무 높은가 보네요. 네. 그래서 길거리 다닐 때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0: 참, 아니 그만큼 경쟁률이 높다는 건 뭐 요즘 그 음악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실력 있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네,
1: 좋은
0: 많다는
1: 친구들이
0: 뜻이
1: 많이 오니까
0: 그럴 것 같아요.
1: 네, 좋은 친구 만나러도 또 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0: 네. 자, 신현아님 모시고 스페셜 초대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학생들 가르치시는 일 지금 네. 몇 년째 하고 계신 거죠?
1: 그 강사 시절부터 하면 네. 22년 됐네요.
0: 네. 와, 아니
1: 22년, 21년 됐나? 아무튼
0: 진짜 그래. 오래되셨네. 네. 저는 질문하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1: 사실 활동하면서 하고 있었어요.
0: 와, 네. 아니 그러면 학생들 가르치는 게 체질이신가 보다. 좋으신가 보다.
1: 그게 네,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네. 아니 좀 힘드실 법도 한데.
1: 힘들 때도 있긴 있는데 네. 뭐 이렇게 퍼센트로 따지면 하기 싫은 일은 힘들 때가 더 많잖아요. 좋을 때가 거의 없고.
0: 맞아요.
1: 근데 이 학교는 반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힘들면 목에 찰 때쯤 되면 방학이에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리셋이 돼요. 잊어버려요. 네. 다시 개강하면 또 열정이 딱 차서 또 시작을 하고 또 나 힘들다 하면 방학이고 네. 그래서 버틸 수 있었어요.
0: 네. 학생들한테 우리 신현아 교수님은 네. 어떤 교수님일까? 약간 호랑이 느낌도 있을 것 같고
1: 호랑이 느낌도 있대요. 그러니까
0: 있을 것 같아요.
1: 제가 이렇게 딱 표정이 굳으면 무섭대요. 근데 말을 하면 되게 엄마 같은데 이렇게 무슨 말을 할까 준비를 하고 있을 때면 이미 좋은 말은 아니란 얘기잖아요. 눈치가 빠른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아 요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구나 하고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0: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네. 제일 많이 하는 말은 뭐가 있을까요? 제일 많이 하는 말.
1: 하는 말? 글쎄요.
0: 어떻게 보면
1: 요즘은 후배들이잖아. 요 근래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 해요. 그냥 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라고 해요. 잘하려고 하면 이제 허팀이 들어가니까 몸도 더 긴장하게 되고 막 왜곡되게 되니까 그냥 집중하라고 그냥 음악에 집중하고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 것도 어떤 의도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 말고 음악에 확 들어가면 오히려 더 자유롭게 막 수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집중하라는 얘기를 더 많이 네. 하는 것 같아요.
0: 저도 이제 노래를 하지만 집중하다 보면 이렇게 몸에 힘도 들어가고 약간 경직되는 게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진짜 노래는 경직되는 순간 망하잖아요.
1: 네.
0: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이 몸의 경직을 좀 풀 수 있을까? 우리 라디오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1: 네.
0: 다 노래에 관심 많으시거든요.
1: 그렇겠죠. 우리나라 분들은 다 노래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0: 그러니까 네. 몸에 힘을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1: 네.
0: 어떤 연습을 하면 네. 내가 몸에 좀 힘을 빼면서 내 목을 자유롭게
1: 네.
0: 풀어놓을 수 있을까?
1: 일단 평상시에도 사실 스트레칭을 저는 하루도 안 빼놓고 거의 해요.
0: 스트레칭.
1: 네. 그러니까 경직과 이완이 계속 겸해지니까 노래하고
0: 네.
1: 나면 경직되고 그럼 또 계속 풀고 그런데 아, 상체는 또 풀려 있어야 되지만 하체는 또 단단하게 압력을 줘야 되니까
0: 네.
1: 코어 운동도 하면서 푸는 운동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충되는 두 가지를 잘 균형을 맞추려면 부지런해야 되더라고요.
0: 아.
1: 그리고 노래하는 중간에는 노래하기 전에는 좀 풀어주시고
0: 네.
1: 노래하는 중간에는 그 갑자기 이런 얘기를 너무 진지하게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0: 아, 좋아요. 네,
1: 무슨 수업도 아니고.
0: 비법 전술. 네,
1: 네. 노래하는 중간에는 이 그 보갑을 높여준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보갑이라면 배 압력인데 그거를 화장실에서 응 하려고 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힘 같은 거, 그 압력을 밑으로 준다 생각하시고 물론 말만 들어서 되면 그게 왜 어렵겠어요.
0: 일단 그 설명이 쏙쏙 들어오고
1: 네.
0: 네, 화장실
1: 이론은 그렇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에서 네. 틈틈이 이 보갑을 높이는 자 오늘 신현아님 모신 이 자리 많은 청취자분들이 라이브를 기대하고 계세요.
1: 네.
0: 안 들을 수가 없거든.
1: 아, 네. 네. 안 할 수가 없죠.
0: 오늘 어떤 곡 들려주실래요?
1: 오늘은 사실 제 이름을 검색하면 나오지 않는 노래인데요.
0: 네.
1: 왜냐하면 비안이라는 재즈 피아니스트가 팝 앨범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가요
0: 네.
1: 앨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피처링으로 노래를 해드린 곡인데 곡이 너무 예쁘고 지금 여름에 듣기 딱 좋고 또
0: 네.
1: 이번 주 정도에 휴가를 많이 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휴가 가셔서도 듣기 좋을 것 같아서 골라봤어요. 여름끝 바다.
0: 네. 네. 자 그럼 신연아님이 불러주시는 여름끝 바다 라이브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아하하하. 더위가 싹 가신다 정말. 약간 되게 선들선들 시원한 바람이 부는 네. 여름 바닷가 네. 그런데 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1: 그러시라고 냉장형
0: 노래 네. 소리가 시원한 바람 소리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와 너무 좋 너무 좋다 정말. 윤세호님께서 신연아 씨 여름 끝바다 대박. 목소리가 참 향기로워요. 어떻게 이렇게 시원한 음색이 절로 나올까요?
1: 어머 표현이 참 멋있네요.
0: 살살 녹는 보이스 짱이라고.
1: 어유 감사합니다. 네. 이분도 지인 아닙니다.
0: 네. 아니 제가 보기엔 평소에 네. 세호 씨가 이렇게 표현을 잘하는 분은 그러시는... 아닌데.
1: 아 그래요?
0: 아니에요. 절대 아, 아니야.
1: 자주 오시는 분이요.
0: 듣다 보니까 아니, 처음 보는 분인데. 아, 들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멘트가 그냥 나오는 거죠.
1: 문학적인 아름다운 표현을 그러니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수자님께서 네. 와 바로 옆 중뒤 직관 일렬 목소리가 진짜 양털같이 부드러우시다고
1: 뭐 양털
0: 수자님
1: 감사합니다.
0: 부러우면 DJ 하세요. DJ만 누릴 수 있는 특권
1: 권리
0: 와우, 네. 정말 변진아님께서 이 여행은 네. 파리로 갔음에 틀림없어.
1: 어머, 오, 이분도 아니 여기 그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의 문학적인 그죠. 그 소양 대단하신데요, 실력이.
0: 표현이 네. 아주 그냥
1: 네. 시인이신데요.
0: 네. 소 임파스토님께서 밀려드는 파도처럼 일렁이는 왈츠 리듬 위에 초연한 고독을 얹어낸 듯한 곡의 느낌이에요. 제 스타일입니다.
1: 오, 지금 배틀 붙은 거 아니죠? 댓글 배틀인 거 아니죠?
0: 네. 아무래도 그 음악의 어떤 격조가 느껴지다 보니까
1: 굉장히 문장들이 다시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0: 굉장히 고급진
1: 밀려드는 파도처럼 일렁이는 왈츠 리듬 위에 초연한 고독을 얹어낸 듯한 네. 근데 마디마디가 단어단어가 딱 맞아떨어지네요. 네.
0: 네. 보통의 그 이런 그 음악에 대한 감상평 댓글들은 주로 이런 표현들이 많이 오죠. 크리스탈스님께서 보내주신 네. 우왕!
1: 우왕!
0: 이런 감탄사들이 주로
1: 몸으로 표현하는
0: 네, 많이 오는데 아 오늘은 진짜 이 음악의 격에 맞춰서
1: 댓글도 격조가 다른데요.
0: 그러니까요.
1: 네. 갑자기 자세도 제가 또 반듯하게 앉아야 될 것 같고
0: 9865님께서 신연아 여신님이 CPBC 평화방송에 오셨다. 와! 꿈 아니죠. 오랜만에 거부 듣고 싶긴 한데 한 소절만이라도 부탁 가능할지. 연아 여신님 거부 너무 좋아요라고.
1: 거부 제목이 거부인데.
0: 아, 저 혹시 거부? 거절?
1: 혼자 어디를 불러야 되죠? 이 노래가 이렇게, 네. 이렇게 같이 불러야 진짜 더 맛이 나는 거라. 특히 노래방에서 빅마마 노래 괜히 혼자 부르지 마세요. 정말 못하게 들리니까.
0: 아, 진짜 그건 그렇다.
1: 자꾸 재촉하지 마. 이런 거 원하시는 거
0: 아우, 건가? 아우. 그럼 됐다. 아이, 거기 지었다. 네. 자, 9865님. 들으셨죠? 이 파트 딱인 것 같습니다. 8363님께서 신연아 씨 시원한 라이브도 명곡 스타일입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네.
1: 곡이 비안 씨가 되게 잘 써주셨어요.
0: 네.
1: 잘 써주셨어요.
0: 이 노래 오늘 듣고 네. 다시 찾아서 들어야지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연아 씨 이름으로 검색하면
1: 안 나와요.
0: 안 나온대요. 네. 비안.
1: 네, 비안이라고 쳐야 여름 끝 바다 제목을 치시면 나오죠.
0: 네, 꼭 검색하셔서 네.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제 밴드에 피아노 쳐주는 피아노를 같이 치는 저희 밴드 할 때 같이 활동하는 그 분이 이제 비안이신데요. 그분의 네. 프로젝트에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노래를 부른 거였어요.
0: 아, 진짜 여름 밤에 들으면 너무 좋을 네.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0: 제자들을 많이 양성하고 계시지만 네. 보면은 요즘 우리 K-팝 스타들 후배들 정말 너무 대단하죠.
1: 네, 너무 대단해요.
0: 너무 대단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1: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늘 열심히들 하고 네. 또 그래서 그런지 일찍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해서 너무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아 시대가 다르구나 하는 생각.
0: 조금 부럽기도 하실 것 같아요.
1: 많이 부러워.
0: 그렇죠.
1: 제일 부러운 건 이 해외에서 바라보는 우리 음악에 대한 시선이 너무 달라서 예전에는 뭐 모르는 나라였잖아요. 우리는
0: 맞아요.
1: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뭐 K-팝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기회가 되게 좋은 타임이다.
0: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음악을 먼저 듣기보다는 그냥 한국?
1: 네. 뭐 그냥 뭐 피부색 보고
0: 뭐 그들 음악 뭐. 하겠지 뭐.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이런 선입견이 그 음악에 대한 평가를 앞섰다면 요즘에는 먼저 관심을
1: 먼저,
0: 보이니까
1: 먼저 정말 너무 좋아하고 네. 따라하고
0: 그러니까
1: 우리말을 배우고
0: 빅마마의 월드투어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아닐까
1: 빅마마 10년만 노래를, 젊었다면
0: 빅마마 노래의 매력을 아마 외국 팬들이 네. 굉장히 알아보기 쉬운 종류의 음악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들의 어떤 원래 들었던 그들의 음악과도 결이 다르지 않고 그 와중에 정말 폭포수 같은 잘못
1: 귀를 때리는
0: 땅이 네. 맞는 듯한 그런 소리들이 이렇게 시원하게 터져 나오니까 네. 공연장에서 보면 또 너무 좋을 무대에서 네. 보면.
1: 좀 다르긴 하죠. 기분이 다르긴 하죠.
0: 육아 빨리 마치시고
1: 애를 빨리 키워야 됩니다.
0: 진짜 월드 더 늦기 전에 네. 정말 빅마마의 월드 투어
1: 더 늦으면 저는 못
0: 강추합니다,
1: 가요.
0: 강추합니다. 저는 진짜 강추.
1: 네. 감사합니다. 그럼 누가 추진하나요 그러면?
0: 제작자들이 여기저기서 아마 러브콜 보낼 네. 겁니다. 네. 뭐 신현아 씨는 따로 또 네. 해외 투어 공연도 자주 다니시고 뭐
1: 아,
0: 무대도
1: 재밌었어요.
0: 많이 서시고 그러시잖아요.
1: 네, 그 외국의 그 관객들은 어떨까 이런 호기심이 항상 젊을 때부터 있었거든요.
0: 네.
1: 근데 그 호기심을 갖고 처음에 이탈리아 공연은 제가 이탈리아를 못하니까 멘트를 못 하겠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노래만 주창하고 왔고 프랑스 공연은 이제 그래도 좀 프랑스를 하니까 좀 멘트도 하고 가사 설명도 좀 해주고 그랬더니 아무래도 프랑스에서는 더 좀 반응이 좋긴 했어요. 그랬는데 한국으로 노래할 때 제가 좀 미안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못 알아듣는 언어로 해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공연 마치고 나서 굳이 저한테 오셔서 너무 언어가 듣기 좋고 음악적이래요.
0: 네.
1: 그래서 전혀 미안해하지 말고 많이 한국어로 하셔도 좋겠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0: 참 진짜 그런 그런 해외 팬들의 반응이 네. 굉장히 기분이 좋고
1: 네, 그래서 놀라면서도 너무 뿌듯하고 뭐 프랑스는 큰 장소는 아니었지만 언제 또 오냐고 또 물어봐 주시고 해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0: 그러니까 K-팝 스타들 공연 실황 같은 거 가끔 보면 네. 한국어 가사를 막 전 세계 팬들이 네. 떼창으로 따라하잖아요.
1: 네, 맞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0: 신기한 광경이면서도 네. 참 멋있다, 부럽다, 네, 대단하다.
1: 멋있다, 부럽다, 정말.
0: 요즘... 어떤 후배 제일 좋아하세요?
1: 저는 요 근래는 악동 뮤지션이 좋아요.
0: 오.
1: 네. 악동 뮤지션이거나 최유리도 좋고.
0: 아우.
1: 곡이 너무 곡과 가사가 너무 좋아서.
0: 아, 진짜 저도 너무 좋아하는 후배들인데. 아니 진짜 뭐 다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1: 뭐 아이유도 너무 훌륭하시고
0: 너무 좋은
1: 너무 많아요.
0: 후배들이 너무 많아서. 예, 네. 참 자랑스러운.
1: 네. 그래서 네. 아, 우리나라 이제 음악계가 진짜 세계로 나가는 이유가 확실히 있구나 싶어요.
0: 그러니까요.
1: 무슨 대담을 한 것 같아요.
0: 네. 후배들 얘기만 하면 그냥 기분이 뿌듯하고 좋아서.
1: 뿌듯해서 엄마 네. 미소가 절로 납니다.
0: 그러니까 위니님께서 빅마마 월드 투어 해주세요라고.
1: 그러게요. 애들을 키우고. 네.
0: 이거 그냥 진짜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제가 딱 얘기하는데 제가 예언 같은 거 할게요. 조만간 몇 년 안에 최소 몇 년 안에 빅마마 월드 투어 스케줄 나올 겁니다. 아마 제가 예견할게요.
1: 제가 맞으면 여기 떡 돌려야겠어요.
0: 냥냥이님께서 신이 내린 여자 보컬리스트는 단연 신연아님.
1: 제가 신씨입니다.
0: 그래서
1: 네.
0: 신이구나.
1: 그렇구나. 네. 아까 여신이라 그러시길래.
0: 아하, 네. 그렇구나.
1: 이런 농담 해도 돼요? 받아주세요.
0: 아니 뭐 안 받아주면 말지 뭐.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스페셜 게스트 신연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노래를 한 곡 더

0: 듣고 또 수다 네. 떨었으면 좋겠는데 네. 어떤 곡 들을까요?
1: 다음 곡은 제 솔로 앨범을 제가 2014년에 냈는데요. 거기 수록된 제 자작곡인데 아, 어머니에 대한 노래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연세가 좀 드시다 보니까 떠나실 날을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상상하면서 쓴 곡입니다. 늙은 네. 어미의 노래.
0: 네, 함께 들어보시죠.

0: 네, 신현아 씨의 늙은 어미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어우, 좀 울컥하네.
1: 갑자기 좀 분위기가 너무 숙연해졌죠?
0: 아니, 이 노래 처음 어머니한테 들려주셨을 때 어머니 반응이 어땠을지.
1: 이 노래를 이제 처음 쓰고 나서 이제 그냥 피아노 하나에 데모 만들어서
0: 네.
1: 제 노래만 해가지고 녹음해서 생신날 선물로 쫙
0: 어머니
1: 틀어드렸거든요.
0: 생신인데.
1: 그래서 생신날 눈물 쫙 흘리시게 했어요.
0: 와, 진짜. 아니, 이게 노래가 그 신현아 씨가 딸의 입장에서 어머니를 생각해서 쓴 곡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1: 엄마
0: 이야기는
1: 입장.
0: 어머니의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1: 제가
0: 어머니,
1: 엄마를 한번
0: 예. 네.
1: 상상해 본 거죠.
0: 그러니까.
1: 내가 만약에
0: 어머니가 이건 내 뜻하고 좀 다른데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1: 맞다고 하시래요.
0: 한편으로는 아마 어머니가 그 감동 받으셔서 눈물이 나셨을 것 같아요. 아, 우리 딸이 보통 부모님들은 그러잖아요. 아직 아기 같고 아직도 아이 같고 철없을 것 같은데 나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한다고 저런 말을 할줄 안다고 깜짝 놀라셨을 거야,
1: 세상의
0: 아마.
1: 모든 엄마들이 뭔가 이렇게 삶을 마감하는 타이밍이 왔을 때 무엇이 두려울까를 상상해 보니까
0: 네.
1: 본인이 가는 것보다 남겨진 자손들이 잘 살아가는 것을 더 생각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또 남겨진 사람들은 남겨진 사람들의 몫을 잘 해내는 게또 효도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0: 그런 걱정을 하실 엄마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딸로서의 메시지 같은 느낌이 드네요. 와, 참. 황상현님께서 마음을 울리네요, 유유라고. 그리고 TV 엑소님께서 노래 짠하네요. 윤세호님께서 신현아 씨 솔로 앨범 늙은 어미의 노래 대박입니다. 슬픈 음원이네요. 돌아가신 할머니도 생각나고 울컥합니다. 네. 아마 우리 세호님의 돌아가신 할머님께서도 아마 세호님에 대해서 그렇게
1: 그렇죠.
0: 생각하셨을 것
1: 잘
0: 같아요.
1: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실 거예요.
0: 그러니까. 네. 자, 오늘 신현아 씨 모시고 스페셜 초대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신현아 씨가 직접 곡 쓰신 거니까 이 노래가 많이 플레이가 돼야 돼요.
1: 그렇죠.
0: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니까 어디
1: 감사합니다.
0: 신청곡 하실 때
1: 꼭
0: 신현아 씨
1: 그렇게.
0: 작사 작곡 곡으로 미리 좀 리스트업 해 두셨다가 이곡 말고도 몇곡더 있으시잖아요.
1: 그쵸. 그 앨범에 좀더 있어요.
0: 그죠? 예, 그런 것만 이렇게 리스트업 해 놓으셨다가 신청곡으로 딱 집어서 신청해 주시는 센스.
1: 감사합니다.
0: 네. 자, 이제 방학 얼마나 남으셨어요?
1: 31일 개강이에요.
0: 아직 꽤
1: 그러면
0: 남았네.
1: 3주, 지금 오늘이 6,
0: 네,
1: 3주
0: 3주 정도
1: 남았지만,
0: 남았네요.
1: 두 달로 시작했다가 반토막이 나고, 반토막에서 다시 또 이렇게 줄어드니까, 약간 지금 긴장감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어요.
0: 아니, 방학 한두 번 이렇게 겪어보는 것도 아닌데, 방학 때마다
1: 그게
0: 이러세요?
1: 그렇게 매번 달아요. 달콤해요.
0: 그럼 보통 딱그 방학 때, 요 정도 남았을 때, 어떻게 보내세요?
1: 보통 이제 딱 개강하자마자는 좀확 풀어지죠. 확 풀어져서
0: 아, 남은 방학 기간 어떻게
1: 지금 남은 거?
0: 보내냐고. 이렇게 아쉬워만 하면서 보내진 않을 거
1: 이제 이번 주 노는 것도 다음 주도 뭐 녹화가 하나 있고요.
0: 아니에요?
1: 뭐
0: 네.
1: 일 마무리 지면 한 2주 남거든요. 그럼 이제 강의 준비해야 돼요.
0: 아니, 신현아 씨 오늘 게스트 오셨는데 이렇게 우울한 표정을 짓는 건 지금
1: 끝났어요.
0: 처음이네. 아니, 3주나 남았는데. 아이고,
1: 시간이
0: 참.
1: 금방 가요.
0: 네. 뭐 그래도 이제 또 막상
1: 또 막상
0: 계약해서 학교 가면
1: 또그 거기서 에너지를 또
0: 제자들한테
1: 받죠.
0: 엄마 미소로 또
1: 또막 열심히 다니죠. 또.
0: 자, 그러면 이제 신현아 씨를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된것 같은데 혹시 뭐 계약 그거 말고 학기 준비하는 거 말고 가수 솔로 가수 신현아로 아니면 또 빅마마 뭐 계획 같은 거 있으면 또 전에 미리 전달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1: 빅마마는 이제 육아를 좀 하고 저는 그제 밴드의 박윤우 씨 기타리스트 박윤우 씨랑
0: 네.
1: 듀오 앨범을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마무리 녹음을

0: 사실은 원래 8월에 하려고 했는데 네. 그걸 녹음을 아직 시작을 못해서 제가 더 마음이 졸이는 것 같아요. 내가 하기로 한 걸 못하고 시간이 간다 때문에 어떡하지
1: 그래서 더 그러구나.
0: 숙제 안 한 느낌. 그거 마무리를 좀 얼른 하고 네. 싶어요.
1: 아니 그 학기 시작하시면 솔로 공연이나 이런 것도 쉽지 않으시긴 하겠네요.
0: 그 작년까지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네. 짬짬이 이렇게 했어요. 주말에는 학교 안 가니까요.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서 일단 지금 가을 11월에는 북콘서트가 하나 있고 네. 그래서 앨범을 마무리하면 저희 목표는 겨울에 공연을 하는 게 목표긴 한데요. 네. 열심히 살아야겠죠.
1: 저는 한 가지 그 빅마마 멤버들이 네. 그 육아 관련된 노래를 네. 하나 그 폭포수 쏟아지는 그 떼창 느낌으로 육아 맘들을 위로하는 노래 하나
0: 아침에 깨우는 용으로
1: 너무 좋을 것 같은데
0: 일어나 이런 용으로
1: Breakaway 이거를
0: 학교 가고 이런 시간으로 전달해 볼게요. 네.
1: 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음악들, 좋은 무대 많이 네. 해주시고요.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0: 네, 네, 감사합니다.
1: 좋은 제자들 많이 많이
0: 네. 모두 다 건강하시고
1: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마지막 곡으로 네. 어떤 곡 들을까요?
0: 아 이것도 사실 제 이름을 치면 이건 나오나 나올지도 모르는데요. 이것도 클래프라는 회사에서 네. 기부 프로젝트 앨범을 했었어요. 거기 일환으로 제가 참여를 했는데 이 수익금으로는 그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여성용품을 기부했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좀 의미가 있어서 네.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해피 아유. 해피 해피란 곡이에요.
1: 네. 네, 여러분들 이 곡도 플레이 많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신연아 씨가 불러주시는 해피 해피 해피 이 노래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신연아 씨 보내드릴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즐거웠습니다.
1: 안녕히 가세요.
0: 감사합니다.
1: 자,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저녁 7시 음저풍 찾아와 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3번. 가난한 자입니다.

0: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2: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3: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보답스럽습니다. 너무 어렸어요.
2: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4: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7: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짜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4: 아, 카카오톡 상담.

0: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1: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4번,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 요설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버리지 마시고 사지 마세요. 어느 관광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당부라고 합니다. 예, 해마다 휴가철이 되면요. 가족처럼 키우던 반려동물을 관광지에 유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와, 어쩌면 이렇게 비정할 수 있을까 싶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람만 보면 반갑게 꼬리를 흔들며 기쁨과 위안을 주던 반려견을 낯선 곳에 홀로 남겨두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기가 정말 어려운 행동이죠. 혹시 지금 반려견을 가족으로 맞이할까 고민하고 계신다면 새로운 생명을 돈을 주고 분양받기보다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유기견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반려견과 함께하는 오솔길 산책을 해볼까요?

네, 첫 곡으로 김상균이 부른 그분 닮아 듣고 왔습니다. 예, 요즘 공원이나 뭐 산책길에 걷다 보면 반려견과 함께 나온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요. 주인과 반려견이 참 묘하게도 닮은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됐는데 그때 왜 이렇게 웃음이 날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또 유모차에 아기가 탔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어머나 강아지가 있어서 깜짝 놀란 적도 정말 많았는데요. 25년, 그러니까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 가구 중에 한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반려견은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동물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을 넘어서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 뭐 그래서 병이 들어가는 그런 동물 아니면 아파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한다는 건 기쁨만 함께하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힘든 순간까지도 잘 돌보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 오석길 가족분들 가족 중에서도 반려동물 함께 지내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어떤 반려동물과 함께 계신가요? 요즘에는 뭐 강아지만 아니라 뭐 요로 거북이 뭐 고양이 뭐 아니면 뭐 조그만한 무슨 아기 아거 비슷한 거 뭡니까? 그거 뭐 별걸 다 길러요. 네. 그래서 함께 소중한 추억이나 잊지 못할 이야기 그리고 반려동물 통해서 느낀 행복까지 오솔길 가족들과 함께 나눠볼까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

오사미나 가도리 평화방송 라디오에 C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나눠주세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사연이 네 올라왔긴 한데요. 너무 더워서 다들 피서지에 가 있지 않을까? 지금 피서가 예, 휴가철 아주 피크인 때인데요. 지금 너무 더워서 어딜 가도 정말 엄청 엄청 더워서 아, 숨이 턱턱 막히는데 예, 2037님 이렇게 더운 날 그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서울, 경기, 인천이 폭염 중대경보가 일어난 날이네요. 37도가 훌쩍 넘은 기온으로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과 쪽방촌에서 사시는 분들 모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래요.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수녀님의 기도에 함께하고 봐서 모두 이를 뚫고 들어왔어요. 아유, 너무 아름답습니다. 마음이. 예. 37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우리 몸에 적정 그 온도를 훌쩍 넘은 거죠. 그러니까 엄청 위험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하신 분, 또 어디 편찮으신 분, 연로하신 분들, 예, 가만히 집에 계시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드시라고 합니다. 예, 별님 오셨네요. 네. 일과 운동 당분간 쉬어야 해서 듣고 있어요. 하하하. 예, 건강이 중요해서요. 저희 친정집에도 복돌이가 있어요. 제가 있을 땐 산책도 일주일에 한 번씩 시키고 그랬는데 제가 멀리 시집 오고 나서 복돌이가 찬밥 신세가 됐어요. 유유. 부모님이 추잡하시고 일을 많이 하셔서 산책시켜주기가 힘드신가 봐요. 불쌍해 죽겠어요. 좀 짖어서 여기 데려오긴 힘들어요 하셨네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요. 보면 이렇게 반려견을 꼭 아침이나 뭐 아니면 저녁에 꼭 산책 시켜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벌써 산책 나가 하는 산책자만 나오면 막 그 문을, 대문을 막 벅벅 긁으면서 너무 꽁충꽁충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같이 있다가 또 멀리 결혼하는 바람에 산책도 못 시키고 마음으로 또 괜히 좀 꿀꿀한가요? 불쌍하다고 하셨는데 예, 뭐 그래도 부모님이 또 다른 날 운동 시켜주시겠죠. 예,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거북이 프로젝트 노래입니다. 함께 걷는 길.

네, 거북이 프로젝트가 부른 함께 걷는 길 듣고 왔습니다. 예, 여러분들 사연이 참 재밌네요. 지금 음악을 들으면서 잠깐 보니까요. 예, 마오가니님께서 예, 저는 아파트에서만 살아서 동물이 좀 어색하고 그런데 동물들은 저를 좋아해요. 길 가다가 만나면 저에게 와서 막 다정하게 굴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조금만 이렇게 손짓만 하거나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분에게 가서 막 다리를 막 위에까지 올리면서 막 안기려고 그러고 막 치맛자락을 막 뭐 그러는 분도 있고 그런 뭐 아파트라서 기르기가 좀 뭐 그러하면 뭐 길 가면서라도 뭐 사랑을 좀 주시죠. 네, 바라보는 것만도 좋으신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9967님, 수녀님, 저희 집에는 닥스 훈트 18살, 보스턴 테리어 15살, 빠삐용 14살 이렇게 세 마리 개손주랑 함께합니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네, 세 마리나 함께하는군요. 개손주라고 하니까 너무 웃기네요. 네, 근데요, 아이들 애기 때 그렇게 강아지들하고 같이 자라게 하면 그렇게 좋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제 뭐 개 털이 너무 많이 빠져서 그것도 건강상으로는 매일마다 방 청소를 잘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예,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알러지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무튼 재밌는 얘기네요. 아이고, 18살이면 나이가 들었네요. 세 마리 키우기가 쉽지 않을 텐데 참 대단하십니다. 네. 그리고 8966님, 수녀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의 80%가 주인하고 개하고 많이 닮았어요. 참 닮았다고 혼자 생각했거든요. 아, 개 얼굴이 이쁜 개 얼굴도 있지만 두상이 이쁜 개도 있지만 부르독 같은 개도 있잖아요. 아주 뭐 그거 닮았으면 이상한데. 아, 재밌네요. 괜히 제가 한 소리예요. 네. 7650님, 며느리하고 아들이 키도 크고 몸도 커요. 걔는 리트리버입니다. 정말 주인하고 닮은 강아지를 키운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와, 며느리하고 아들이 키도 크고 몸이 커서 큰 게, 리트리버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굉장히 온순하고 주인에게 충성을 다한다고 하죠. 제가 가끔 가다가 유튜브를 볼 때 리트리버나 아니면 진돗개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 보통 영리한 개들이 아닌데, 예, 닮았군요. 예, 괜히 저도 즐겁네요. 네. 홀로 남은 곰님, 네, 에어컨 없이 사는 모든 저소득층 환자, 장애인 어르신들 무더위 건강하게 나시길 기도해요 하셨어요. 정말 그렇죠. 지금 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불볕더위입니다. 저희 수녀는 뭐 성당하고 식당, 다 같이 밥 먹는 식당 빼고는 펄펄 끓어요. 그래서 방에도 들어가기 싫거든요. 방도 막 33도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나 맨날 그러다가 이제 사무실, 일하는 사무실에 가서 좀 몸을 식히고 뭐 그러죠. 야, 여러분들도 뭐 똑같을 것 같습니다. 뭐 집집마다 방마다 다 에어컨이 있는 집이 그렇게 요즘은 뭐 그렇기는 합니다만 없는 집도 많죠. 그래서 열악한 환경 속에 계신 분들 정말 건강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2037님, 네. 전 댕댕이 냥이 털 알레르기 때문에 멀리서 보는 건 귀엽고 예뻐서 좋은데 만지지는 못해요. 애궁. 그렇죠. 댕댕이, 뭐, 냥이, 뭐, 그리고 잘 못 만지시는 분들 꽤 많아요. 저희 수녀님들도 보면 그 수녀원에는 개나 고양이를 안 키웁니다. 그리고 특별히 너무 애정을 주면 걔네들이 뭐랄까요? 너무 애착심으로 들러붙어서 수도 생활에 그건 방해를 준다. 그래서 그것도 뭐 개들도 똥 싸고 그러면 그거 치우는 일도 큰일 있잖아요. 아무튼 오늘은 참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해갖고 재밌네요. 안경은 스테파노님, 지금 밖은 38도입니다. 퇴근길 나섭니다. 웃는 얼굴. 아이고, 퇴근길 정말 조심조심해서 얼른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뭐 길에 나서기만 하면 땀이 줄줄이죠. 외국인 관광객들을 잠시 만났었는데요. 여기 명동성당 앞에서 다 늘어졌어요. 막 얼굴 표정들이 어떡하나 이렇게 더운 시절에 지금 이분들이 왔네 하는데 그래도 젊은 애들은 즐거운가 봐요. 막 자기네끼리 막 치고 툭툭 치면서 재밌게 놀더라고요. 예. 팅겨벨님, 네, 오늘 저희 집에 가족이 한 명 늘었습니다. 작은 딸이 둘째를 낳았어요. 유산과 조산으로 걱정이 많았던 터라 둘째도 염려가 있었지만 오솔길 가족분들 기도 덕분에 무사히 낳았습니다. 사실 저는 믿는 구석이 있었지요. 호호호. 그렇죠.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임산부의 순산을 기도합니다. 하셨네요. 아이고 따님이 또 둘째 얼마나 이쁠까요. 와 축하드립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서 네 할머니에게 큰 기쁨이 되고 가족에게도 또 행복과 또 평화를 주는 그런 아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이미정 자매님께서 신청 예 해주셨네요. 함께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임미정이고요. 우리 한사돈님 무릎 수술을 해서 엄청 아파하거든요. 70대인데 무릎이 너무 안 좋아서 수술한 지 한 달 됐는데도 아직도 아파요. 그래서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인천 사시는 이미정 자매님, 네,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시네요. 예, 안 싸둔 가족처럼 아끼고 정말 걱정하신 마음이 음성 너머로 참 따뜻하게 전해졌습니다. 예, 무릎 수술, 그 수술 자체도 힘들지만 그 이후에 이어지는 재활 과정과 또 회복 시간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한 달 가지고는 부족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내롭게 기다리면서 네, 재활 치료도 하셔야 되고요. 그럴 때마다 이게 지치게 될까 봐 예,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아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내서 걱정해 주는 분들이 곁에 있다는 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안사돈이라고 하니까 혹시 뭐 사위나 며느님의 어머님처럼 생각이 되는데 뭐 사위분일까? 아니면 며느리일까? 예, 혼자 생각했네요. 이미정 자매님의 따뜻한 마음처럼 안사돈께도 예, 정말 통증 꽤 많아요. 저희 수녀님 얼마 전에 이게 뻗치고 있다가 휠체어 아직도 타고 계시는데요. 참 오래 가실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시 건강 빨리 찾으시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마음 와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치유의 하느님, 무릎 수술 후 힘겨운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미정 자매님의 안사돈에게 치유의 손길을 내려주소서. 건강과 힘을 허락하시어 통증이 하루빨리 가라앉고 다시 기쁜 일상을 되찾게 하소서. 곁에서 함께 걱정하며 기도하는 가족들의 마음에도 위로와 평화를 가득 채워주소서. 아멘. 예, 이미정 자매님과 안사돈 같은 관계라면 뭐 아이고 두 분 모두 참 행복한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네요. 예, 그런 마음을 담아서 신청해 주신 노래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번 꼭 같이 자, 마음 모아서 이렇게 좀 귀담아 들어야겠습니다. 저도 제목이 참 좋으네요. 조동진의 행복한 사람 함께 듣겠습니다.

네. 이어서 더 프레젠트의 노래 오나의 주님 듣고 왔습니다. 예, 여러분의 마음속 소망 직접 주님께 또 목소리로 청해 보시면 좋겠죠? 둘이나 셋이 마음 모아서 청하는 기도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십니다. 은청도 베풀어 주시죠. 음성 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문자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사연 또 보겠습니다. 회장 디오니시아님께서 이렇게 밝은 목소리에 마음이 따뜻한 사돈을 두신 자매님, 편찮은 것은 안타깝지만, 예, 사돈이 이렇게 마음 써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한편으로는 기쁘시겠어요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뭐, 이렇게 사돈끼리 잘 지내시고 서로 기도해주고, 예, 오손도손, 네, 정말 좋은 분위기로 함께 지내시는 것 같아서 정말 기쁘죠? 좀 편찮으시긴 하지만 빨리 나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튕겨벨님, 네, 아멘. 사돈의 명랑함이 위로가 되실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정말 목소리가 굉장히 소프라노 명랑함이 막 배어나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느꼈네요. 네. 8783님, 사무엘 인사드립니다. 기도를 청하신 임희정 자매님의 안사돈, 어른과 이 세상에서 질병을 앓고 계시는, 네,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저는 고향에서 작은 고양이 4마리와 시골 개 3마리를 키우고 있답니다. 종종 갈 때마다 사료를 챙겨줘요. 그리고 저는 동네 강아지들이 지나가면 특이하게 다리를 킁킁 한답니다. 다리를 킁킁 한다는 게 뭘까요? 다리를 걸어요? 네. 아이, 고양이 4마리, 또 개, 강아, 개 3마리. 시골에는 되게 다 개를 키우더군요. 네. 그래서, 좀, 식구가 많네요. 너무 재밌겠습니다. 네. 예. 이제 제가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창조주 하느님, 세상의 모든 생명을 당신의 사랑으로 지으시고 저희에게 돌보도록 맡겨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반려동물이 잠시 즐거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져야 할 소중한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기쁠 때나 힘들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가족으로 맞이한 생명을 끝까지 아끼고 보살필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책임감을 허락하소서. 여러 이유로 버려지고 상처받아 낯선 보호소에서 지쳐있는 유기동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과 안전한 보금자리를 허락하여 주소서. 또한 저희 모두가 생명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작은 생명 하나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가정에도 축복을 내려주시어 서로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책임이 따르는 올바른 반려 문화가 우리 사회에 아름답게 자리 잡게 하소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감사의 찬미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사랑하게 하소서 유선영의 목소리로 듣고 왔어요.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남겨진 사연 보겠습니다. 이기형님께서 아들 바오로가 명동성당 아미쿠스 친구들 20명 정도 같이 8일부터 10일까지 가평으로 캠프 갔다 옵니다. 부디 모든 분들이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아유, 가평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8일, 9일, 10일, 3일 동안이군요. 와, 20명 정도 딱 좋은 명수네요. 아미쿠스란 뜻이 정말 친구란 뜻이잖아요. 그 정말 친구가 돼서 오선도선 정말 재밌는 시간 보내다가 그럼 무사히 잘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음으로부터 예,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경산 해피맘님, 네, 수녀님 방송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근무 중 이어폰으로 방학이라 당지가동 친구들 하원하면서 눈치 보며 듣고 있답니다. 네, 아이고 그렇군요. 예, 저희 평방 라디오 이름 딴 8살 아동학대 심리치료한 해피토이 푸들도 자랑하려고 왔어요. 아, 해피토이 푸들. 아이고, 이쁘겠네요. 예, 외국에 있는 아들, 루카가 빈자리가 꽉 채워, 해피푸들이 그 아들 루카 자리를 채워준다고요. 예, 오늘도 새벽에 어부바하고 1시간 라이딩하고 28도 에어컨 맞추고 출근했는데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아, 진짜 너무 웃기시네요. 아니, 푸들 등에다 이렇게 하고 찍은 사진 또 올려주셨어요. 와, 멋지십니다. 아이고, 정말 푸들이가 너무 행복한 얼굴이네. 눈이 너무 예쁘고. 아이고, 정말 하늘은 또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운동을 시켜주니 얘도 너무 좋아하겠다. 그죠? 어부바를 했다는 말이 너무 재밌네요. 요즘에 정말 이렇게 강아지들에게 뭐 옷도 입히고 너무나 좀 새로운 풍경이라서 저희는 좀 낯설기는 한데요. 뭐 너무 지나친 건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무튼 너무 사랑해서 그런가요? 네,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집에 아무도 없나요? 그러면 엄청 엄청 반기겠네요. 네.

아, 참 재밌는 오늘 얘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예, 해장 디오니 시냐님, 네, 한국 기준으로 봄에 새해 사제가 되신 신부님께서 이번 주에 서품 받으시는 예, 시드니 교구의 세 분의 부제님을 위한 기도 부탁하셨답니다. 저는 묵주기도를 하고 왔어요. 오석길 가족님들의 기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어머, 새해 사제가 되신 분께서 또 이번에 다시 또 세 분이 또 부제품을 받으시는군요. 예, 기도 필요하죠. 네, 이제 머지않아 사제 되실 분들인데 예, 부제가 지금 되시려고 하시는 분들 세 분입니다. 예, 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탄상.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입니다. 잠시 성바오로 수도의 준광구장 이창항 세바스찬 신부님의 묵상글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참된 변모.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사건을 묵상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당신 모습이 변하셔서 얼굴을 해처럼 빛나고 옷은 빛처럼 휘어집니다. 예수님 변모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라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사는 우리에게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착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되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빚어지며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가시게 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살면서도 주님은 어떤 이들을 더 친밀한 일치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부르심은 특권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변모의 시작입니다. 산에 오른다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발걸음을 옮겨야 하고 숨이 차야 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성숙이란 어떤 직무를 더 잘하는 것 이전에 날마다 다시 주님의 산으로 오르는 것입니다. 곧 기도 안으로, 침묵 안으로, 말씀 안으로, 진실한 자기 내면 안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변모의 신비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치장을 하는가? 세상은 흘렀지만 내 안의 시선은 넓어졌는가? 사랑이 깊어졌는가? 연륜과 성덕은 자동으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안의 진정한 성숙은 시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은총에 순종하는 마음이 만듭니다. 어느 날 우리를 만나는 이들이 저분은 참 좋은 분이네 에서 멈추지 않고 저분 안에서 예수님 향기가 난다고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성숙입니다. 예, 끝곡으로 예, 박세환이 부르는 그대와 모든 일을 위하여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예,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강신명 제랄도,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오로 딸 수대 전연금 세실리아 순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장성성당 보좌 김창욱 신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외적으로 거룩하게 변모하셨음만을 기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너머에 예수님께서 참으로 거룩하고 신성을 지니신 삶을 사신 분이셨음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거룩함은 곧 성별됨을 뜻합니다. 성별됨이란 세상과 구별되어 오롯이 하느님께 속한다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하느님께 속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참된 거룩함은 산 위에서 잠깐 드러난 빛나는 모습만이 아니라 산 아래서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느님께 속하여 보여주신 그분의 행적과 비범함 속에 있었습니다. 세상은 권력과 재물, 명예를 쫓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임금으로 모시려는 군중을 피해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시며 오직 아버지 하느님과의 깊은 친교를 이루셨습니다. 또 세상은 높아지고 섬김받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서 당신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낮음과 섬김으로 세상과 구별되셨습니다. 또 세상은 자신의 뜻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지만 예수님은 겟세마니 동산에서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시며 전적인 순명으로 당신을 하느님께 바치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아버지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속해 사신 예수님의 삶 전체가 가장 눈부신 거룩함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의 영광에만 머물지 않으셨음을 기억해 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을 향해서 또 산 아래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해 걸어가면서도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일구어 나가는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며 이르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장성성당 보좌 김창욱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창욱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협회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소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괜히 누군가가 부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할까? 왜 나한텐 없는 걸 가졌을까? 그렇게 남과 나를 비교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무거워질 때가 있는데요. 어쩌면 그 마음의 이름은 질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질투를 잘하는 사람은 남의 장점을 잘 발견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좋은 점이 잘 보이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서 질투로 나타나는 걸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생겼다고 스스로를 미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저런 모습을 좋다고 느끼는구나. 그렇게 인정해 보는 것만으로도 질투는 조금씩 부러움으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을 쓰기보다 오늘의 나를 더 돌보는 데 시간을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티아라의 데이 바이 데이 듣고 오셨습니다. 모두들 평소에는 내가 질투심이 많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질투심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또 그러다가 보면 어딘가에서 말이 좀 많고 자기가 잘하는 것을 여기저기 잘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되게 별로 마땅치 않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별로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의 어떤 능력이나 그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들 속에서 분명히 좋은 것들도 있으니까 다만 그것을 너무 드러내는 게 싫다 보니까 어쩌면 그거 역시 질투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질투심이 아예 없으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던 사실 아무 상관이 없을 텐데 나도 그런 마음이 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끔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마음 자체가 나쁜 감정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할까? 나는 왜 저런 걸 갖지 못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괜히 내 자신이 작아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마음 안에는 내가 진짜 원하는 모습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자신감이 부럽다면 나도 조금 더 당당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누군가의 능력이 부럽다면 나도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니까요. 물론 질투라는 감정이 생기는 순간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비교를 하다 보면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괜히 나만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 감정을 너무 미워하기보다는 아, 내가 저런 모습을 좋아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8월 6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이주원의 아껴둔 사랑을 위해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095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어머니와 사별하신 후 아버지는 홀로 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 날씨가 그렇게 더운데도 전기요금 걱정에 에어컨을 안 켜고 버티시다가 결국 더위를 제대로 드시고 말았습니다. 연락이 잘 안 돼서 걱정하던 차에 겨우 통화가 됐는데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으셔서 순간 심장이 덜컹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 연세가 이제 70 중반이신데 이런 일을 겪고 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매일 전화를 드리긴 하지만 사고라는 게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자꾸 커집니다. 그래서 홈캠이라도 하나 달아드릴까 싶었는데 아버지께서는 감시받는 것 같다며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억지로 강요하기도 죄송스럽고 그렇다고 이대로 아무 대비 없이 두기엔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지켜드리면서 동시에 안전도 챙기고 싶은데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고령에 혼자 계시는 아버지의 안전이 걱정되는데 어떻게 대비를 해야 좋을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예전에 한 복지관에서 조금 일을 한다고 할까 함께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비행기가 근처에 내리는 공항이 있어서 공항 공사에서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 모두 에어컨을 설치해 드렸었는데 사실 전기세 걱정이 되셔서 에어컨을 잘 안 트시고 그렇게 사셨던 모습이 문득 기억에 남네요. 70대 중반에 많은 분들은 자녀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듣지 않으시죠. 전기요금을 대신 내드린다고 해도 아마 에어컨을 잘 틀지 않으실 것 같아요. 평생 아끼면서 살아오셨고 에어컨을 켜는 것 자체가 낭비라고 생각하는 일이 이미 몸에 배어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또 홈캠을 설치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안심이 되겠지만 아버지께서는 하루 종일 감시받는 것처럼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아버지의 고집을 완전히 바꾸기는 어려울 테고 그렇다면 사고가 생겼을 때 조금이라도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우선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정해진 시간에 통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화를 받지 않으실 때 몇 분 뒤에 다시 전화하고 그래도 연락이 없으면 가까운 이웃이나 관리실에 부탁하거나 계속 확인이 안 되면 119에 연락하는 순서를 아버지와 미리 정해두는 거죠. 카메라 대신 와이파이 온도 센서 설치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집안의 온도와 습도만 휴대전화로 확인하는 장치인데 집안의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자녀의 휴대전화로 알림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해요. 또 주민센터에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를 문의해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홀로 지내는 어르신의 집에 응급 호출기와 화재 감지기, 활동 감지기 등을 설치해서 장시간 움직임이 없거나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확인하고 대응하도록 돕는 제도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안전하게 지켜드린다는 것이 꼭 아버지의 생활을 계속 들여다보는 일은 아닌 것 같죠. 연락이 끊겼을 때 누가 어떤 순서로 확인할 것인지 미리 정해두는 것만으로도 지금보다 마음이 한결 더 편안해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아버지와 아침 저녁 통화 시간을 정하고 연락이 되지 않을 때 누구에게 먼저 확인을 부탁할지 함께 정해보는 것입니다. 탈출기 18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천막으로 들어갔다. 멀리 떨어져 살다 보면 아버지의 하루를 모두 살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가장 자주 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은 잘 지내셨는지, 식사는 하셨는지, 몸은 괜찮으신지 안부를 묻는 일인 겁니다. 그 짧은 연락이 때로는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하고 또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존박의 내 생각.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4567님, 남들이 다 주식으로 돈 버는 것 같아서 저도 아무 말 없이 뒤늦게 따라서 주식을 샀는데 지지난 주부터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마이너스 60%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돈으로 원래 결혼 앞두고 이것저것 해보려고 계획했었는데 후회가 막심하네요.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만 듭니다. 네, 주식 얘기 들어보면 주변에 다 주식으로 돈 번 것 같고 나만 뭔가 가만히 있으면 나 혼자 뭔가 도태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한동안은 워낙 주식장이 좋아서 그냥 늦게 들어가도 다 돈을 벌던 시기가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올랐으면 또 언젠간 떨어질 게 분명하긴 한데 사실 그때를 모르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근데 마이너스 60%면 너무 큰데요, 이렇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큰 돈이 아니었기를 또 바라면서 우리가 가끔은 정말 잘못하고 후회할 만한 일들이 있는데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또 그것을 또 훌훌 털어버리고 가는 게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깨달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그냥 내가 배움 없이 정말 필요 없는 시간이라기보다 인생에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이 나중에는 더 도움이 되는 시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9735님, 내 돈 주고는 절대 안 살 비싼 식물을 선물 받았습니다. 무슨 난종류라고 하는데 관리법이 간단하더군요. 10일에 한 번만 물을 주라고 그런데 제가 식물 죽이기 전문가거든요. 이번엔 꼭 잘 키워보고 싶은데 될지 모르겠네요. 네, 저도 식물을 잘 못 키우는데 사실 동물이면은 배고프거나 원하는 게 있으면 뭐 이렇게 알려주기라도 하는데 사실 식물은 잘 안 알려주잖아요. 남들과 똑같이 그냥 정해진 대로 주면 또 그게 환경에 안 맞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게 식물 키우기인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보면 식물을 잘 키우는 친구들을 보면 정말 다른 존재에 대한 관심이 있고 나 혼자 살아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의 장점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실 식물을 키운다는 것, 동물을 키운다는 것, 아니면 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우리가 혼자 살아가지 않고 또 하느님의 존재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또 성숙한 길인 것 같긴 한데 저도 참 잘 못 길러서 제 한 몸 부지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0114님, 맨날 밤공기 냄새 맡으며 남편과 손 꼭 잡고 하는 산책이 너무너무 좋았는데요. 엄마만 맨날 찾는 아이가 생기니 단둘이 밤 산책을 할 수가 없네요. 그때가 참 그립네요. 요즘은 창문 열고 밤공기 냄새만 맡고 있답니다. 시시콜콜한 이야기 이소라 신청합니다. 네, 되게 사이가 좋으신 부부셨네요. 근데 아이가 생기니까 이게 맘처럼 되지 않죠. 그래서 참 뭐 시부모님 댁이나 아니면 친정어른 댁에서 아이를 맡아주실 때가 되면 그때 정말 또 오랜만에 또 즐겁게 부부간의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그랬었는데 사실 제일 소중한 거는 자녀가 아니라 서로의 배우자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배우자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가장 가정의 우선으로 둘 때
자녀도 똑같이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운다고 어떤 면에서는 아이를 가장 우선적으로 두는 게 아니라 서로 부부가 서로를 가장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교육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문득 드네요.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이소라의 시시콜콜한 이야기.

미처 전하지 못했던, 보이지 못했던 속마음을 고백하세요. 내 마음의 보속 상자. 코너명을 듣고 어떤 보속을 해야 하나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보속이 아니고요. 그동안 숨겨왔던 보이지 못한 속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시면 됩니다. 물론 소개는 익명으로 해드리니까요. 노래 듣는 동안 혼자 끙끙 앓아왔던 속마음도 좋고요. 쉽게 말하지 못했던 그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빵톡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유미의 별 듣고 올게요.

대학 시절 몇 번 썸을 타본 적은 있지만 30대 후반인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 OTT에서 모태 솔로들이 나오는 연애 프로그램을 보는데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이 나이 먹도록 연애 한번 못 해볼 줄 몰랐습니다. 뭐 사는데 꼭 필수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쩌다 연애 이야기가 나오면 괜히 제가 못소린 게 들킬까봐 아닌 척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어찌나 찜찜하던지요. 게다가 지금껏 연애를 못 해봤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주위에서 저를 보고 하자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남들은 잘만 만나고 잘만 헤어지는데 남들은 다 하는 걸 저만 못 해봤다 생각하니 조금 억울하기도 합니다. 여기저기 부탁해 소개팅도 여럿 해봤지만 이후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는 걸 보면 제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미래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도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제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겠죠?

30대 후반,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무언가 좀 많이 바뀌는 걸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한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의 젊음이 어딜 가서도 환영받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정말 20대 때나 30대 초반까지 연애를 해보면서 내가 많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줘본 경험이 또 우리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경험인 것 같은데, 또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그때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분들은 또 얘기가 다르겠지만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시는 분이라면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 준비해 나아가고 있고 최대한 많은 분들을 또한 만나보시면서 그 애초에 이제 이 나이가 되면 너무나 무언가를 빨리 결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안 맞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 주변에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것들을 잘 파악하고 또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로 진실되게 하느님께 청하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실 수 있도록 저도 마음속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금은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셨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보석상자,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검색창에 라디오고에서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비밀글로 작성하실 수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털어놓고 싶은 마음속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4맨의 베이비 베이비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096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겉으로는 별 불편함 없이 동료들과 하하호호 잘 지내는 편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사람들과 너무 가까워지지 않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이야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겉으로 티나지 않게 잘 지내고는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인 시간과 프라이버시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친해졌다고 생각하시는

는 몇몇 분들이 제 사생활에 대해 너무 깊이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연애는 하는지, 집은 어디인지, 가족 관계는 어떤지, 아기가 없다는 건 알지만 그럴 때마다 솔직히 좀 불편하고 부담스럽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적당히 웃으며 넘기긴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왜 이런 걸 물어보실까 싶기도 하고요. 사람들과 적당히 좋게 지내고는 싶은데, 마음까지 다 열고 싶지는 않은 이런 제 생각이 혹시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저만 이렇게 유별난 건지 고민이 됩니다.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직장 내 인간관계의 거리감에 대한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주변을 보면 회사에서 만난 동료와 정말 친한 친구가 되어서 함께 여행을 다니는 분들도 있고, 직장 동료를 성당으로 인도해서 세례까지 받게 된 경우도 종종 봤어요. 어떤 사람에게 직장은 일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깊은 관계를 맺는 곳이기도 한것 같아요. 반대로 누군가는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잘 지내더라도 퇴근한 뒤의 삶은 따로 두어야 편안하죠. 연애나 가족 이야기를 직장에서 하지 않고 싶을 수도 있고요. 저도 어디를 나갈 때 어디 가느냐, 누구를 만나냐고 재차 질문하는 분들이 불편할 때가 생각해 보니까 있었더라고요. 그분들은 감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나 인사의 의미로 물으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불편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외출하는 이유와 만나는 사람까지 보고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상대에게는 가벼운 관심이지만 나에게는 내 생활 안으로 들어오는 질문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프랑스에서 카풀을 하며 대화를 할때 상대방의 종교를 묻는 것도 굉장히 프라이버시적인 질문으로 받아들인다고 들었어요. 우리에게는 가벼운 질문이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집에 숟가락과 젓가락이 몇개 있는지 묻는 것처럼 이상하고 불편할 수도 있는 거죠. 프라이버시의 범주는 나라마다도 다르고 사람마다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의 의도를 나쁘게 단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불편한 질문에 모두 자세히 대답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정색하거나 큰 선을 긋기보다는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은 만큼만 짧게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거죠. 모든 질문에 자세히 대답하지 않아도 충분히 친절하게 대화를 지금처럼 이어갈 수 있으시니까요. 그래도 같은 질문이 반복된다면 그때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 편이라고 조금 더 분명하게 알려주면 될것 같아요. 오늘의 미션은 개인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말하고 싶은 만큼만 짧게 답한 뒤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애로 서로 깊이 아끼고 서로 존경하는 일에 먼저 나서십시오. 사람을 깊이 아낀다는 것은 그 사람에 관해 많은 것을 알아내는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상대가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묻지 않고 그 사람이 정한 거리를 지켜주는 것도 그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10cm의 너에게 닿기를 듣고 올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 안된 사연들은 내일이나 모레 혹은 그 이후에도 소개될 수 있으니 매일매일 이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써니 힐의 Goodbye to Romance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방송 선교 후원금으로 제작되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어느덧 8월도 6일이 되었네요. 제가 분당했을 때는 한참 아이들 캠프 가고 정신없었던 시간인데 요즘에는 그래도 8월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기쁨도 있고 잘 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정말 몸 건강하게, 마음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 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8번, 주의 영광.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돌고래는 약 3분마다 한 번씩 수면으로 올라와서 호흡하는데요. 그래서 지느러미를 다친 돌고래는 숨을 쉬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야생돌고래 무리는 그런 동료를 내버려 두지 않고 양 옆에서 수면 위로 들어 올려서 호흡하도록 도와준다고 해요. 우와, 돌고래 같은 친구가 있으면 참 든든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를 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0: 팍스의 친구로 그대에게 평화를 8월 6일 목요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진짜 이 돌고래 같은 친구가 있으면 참 든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가 힘들 때, 어디 다쳤을 때, 몸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났을 때 옆에서 들어올려주는 친구 있으신가요? 저도 생각나는 친구가 있긴 한데요. 제가 힘들 때 얘기를 하면 아니야 너 잘하고 있어. 제가 가끔 자책할 때 있거든요. 아, 난 이것도 못해 막 이러면 이제 친구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렇게 옆에서 단호하게 말해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우리 그대평화에게는 제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요. 힘든 일 또 마음에 상처받은 일 나눠주시면 제가 옆에서 들어올려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문자메시지 보내시는 번호 알고 계시죠? 우물정 누르시고 1053이에요.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이쪽으로 보내실 수 있고 CPBC방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신곡을 가져왔어요. 새로 나온 노래인데 저는 사실 전에도 이 곡을 어쩌다 알게 된 곡이에요. 박상철 작곡가의 어느 단장님의 노래인데 이제 보컬은 강인석 씨와 또 최홍엽 씨랑 함께 불렀습니다. 37.2MHz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래 가사 들으시면 아마 전국에 계신 어떤 단체를 맡고 있는 단체장님들 다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사에 유의해서 들어보세요. 어느 단장님의 노래 37.2MHz고요. 김연기가 부르는 고백까지 이어드리겠습니다.
1: 아, 오늘은 몇 명이나 나오려나. 톡은 다 읽었는데 다들 답도 없고. 바쁘다, 힘들다. 다 이해는 하지. 근데 같이 노래 부르는 그 시간을 나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오겠지, 우리 친구들?

꽃들에게 희망을. 미국의 니콜스 부부는요, 둘 다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부부는 입양을 하길 바랐지만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죠. 그러던 중 복지단체에서 부모 교육을 받고 1976년 한국에서 첫 아이를 입양한 것을 시작으로 4명의 시각장애인을 입양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만난 소중한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본 끝에 첫째와 둘째는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시력을 회복했다고 해요. 태어날 때부터 신경계 이상이 있어서 시력을 회복할 수 없었던 셋째 엘렌과 자폐증마저 갖고 있는 넷째 세라는요, 여전히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때론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어렵고 절망스러울 때도 있지만요, 누구나 사랑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부부는 믿었습니다. 어머니 메리 니콜스 씨는 내 아이가 모두 버려졌다는 게 가슴 아프다고 말했는데요. 친생 부모에게는 버림받았지만 그 덕분에 헌신적인 부모를 만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 가정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라게 됩니다.

최현수 가가다의 곡이죠.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 류선영의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오늘 꽃들에게 희망을 따뜻한 가족 이야기였어요. 니콜스 부부는 시각장애인인데 똑같은 시각장애인 아이들을 입양했죠. 진짜 따뜻한 얘기라서 좀 뭉클함이 밀려왔어요. 누구보다 아이들을 잘 이해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바오로님이 오늘 아침 눈 뜨고 하루를 시작함을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인사 나눠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자주자주 와주세요. 류채첼리아님은 슬디 그리고 가족들도 안녕하세요.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폭염에 파이팅 보내요 하시면서 한덕훈 스테판 오신 분님 그 너머를 바라보라 신청하셨는데요. 와, 정말 너무 덥죠, 요즘.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 가만히 있는데 밖에 나가서 몇 발자국만 걸어도 막 땀이 줄줄 나더라고요. 이게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참 웃긴 얘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덥죠, 요즘. 노코 아빠 승현님은 모레가 입추이기도 한데요. 벌써요? 에? 이렇게 더운데? 원래 이랬던 것 같아요, 항상. 입추라고? 이렇게 더운데? 맨날 매년 이 얘기하는 것 같아. 오늘 많이 덥다는데 물 자주 마시세요, 슬디님 하시면서 저는 김태진 신부님 나는 천주교인이요 신청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요, 물 자주 마실게요. 안 그래도 저 물을 진짜 잘안 먹어서 약간 TMI이기는 한데 제가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 전에 요로결석이 생겨가지고 고생한 적도 있거든요. 그만큼 물을 안 먹는데 요즘에는 안 먹을 수가 없죠. 땀이 너무 많이 나니까. 네, 물 자주 마시겠습니다. 건강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곡으로 두곡 보내드릴게요. 류채첼리아님 신청하신 한덕훈 스테파노 신부님 그 너머를 바라보라. 그리고 노코 아빠 승윤님 신청곡 김태진 신부님의 나는 천주교인이요 두곡 이어드립니다.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렸습니다. 다 신부님들 목소리였네요. 한옥훈 신부님의 그 너머를 바라보라, 그리고 김태진 신부님 나는 천주교인이오 였습니다. 네, 오늘 성인 중에는요, 형제인 성 유스토와 성 파스토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박해를 받던 때 초급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였어요. 이들은 총독 앞에서 신앙을 고백했고, 박해자들은 형구투를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겁을 줬습니다. 이 형제는 끝까지 하느님을 찬미하며 서로 용기를 북돋아줬고요. 결국 참수형을 받아서 순교했습니다. 네, 성 유스토 그리고 성 파스토르 성인의 축일이고요.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분들 성 스테파노로 포함해서 다섯 분입니다. 오늘 축일인 분들 계시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성인이 또 오늘 적기 때문에 몇 배로 특별한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축일 맞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주위에 생각나는 또 오늘 축일 맞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화살기도 보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피아트의 하나 되는 세상, 그리고 작은 꽃 중창단 로사리오 듣고 올게요.

피아트의 하나 되는 세상, 그리고 작은 꽃 중창단의 로사리오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 로사리오 부른 작은 꽃 중창단 오랜만에 들으니까 이 친구들 그때 중학생이었거든요. 지금 고등학생 됐으려나요? 궁금해지네요. 잘 지내고 있는지. 자,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거룩하신 변모를 전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변모 사건을 목격한 다음에 그곳에 영원히 머무르고 싶어 하죠. 그리고 제가 되게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싶기도 하고, 정말 여기 영원히 있고 싶어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주님을 뜨겁게 체험한 후에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 순간에 만났던 그 주님의 모습 잊지 않는다면 우리 일상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거룩한 주님과 함께 머무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진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우리가 만났던, 내가 만났던 주님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나정신 최윤영 프로젝트의 주님을 만나면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아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8월 7일 연중제 18주간 금요일 오늘 미사는 한국 순교복자 성직 수도회 정현우 스테파노 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8월 7일 연중제 18주간 금요일입니다.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저의 도움 저의 구원은 주님이시니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0: 주소서.
1: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0: 아멘.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종들에게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시니 주님을 창조주요 인도자로 모시는 이들과 함께 하시어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모든 것을 지켜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나훔 예언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3: 나훔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기쁜 소식을 전하느니 평화를 알리는 이의 발이 산을 넘어온다. 유다야, 주기를 지내고 서원을 지켜라. 불안당이 다시는 너를 넘나들지 못할 것이다. 그는 완전히 망하였다.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들을 망쳐버렸지만 정녕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예처럼 야곱의 영예를 되돌려 주시리라. 불행하여라, 피해 성읍, 온통 거짓뿐이고 노획물로 가득한데 노략질을 그치지 않는다. 채찍 소리, 요란하게 굴러가는 바퀴 소리, 달려오는 말, 튀어오르는 병거, 돌격하는 기병, 번뜩이는 칼, 번쩍이는 창, 수없이 살해된 자들, 시체 더미, 끝이 없는 죽음, 사람들이 죽음에 걸려 비틀거린다. 나는 너에게 오물을 던지고 너를 욕보이며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라. 너를 보는 자마다 너에게서 달아나며 니네베가 망하였다. 누가 그를 가엾이 여기겠느냐 하고 말하리니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해 줄 자들을 찾으랴. 주님의 말씀입니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3: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2: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3: 그들에게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 재난이 삽시간에 닥친다. 주님은 당신 백성의 권리를 감싸주시며 당신 종들을 가엾이 여기시리라.
2: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3: 이제 너희는 보아라. 나다, 내가 바로 그다. 나 말고는 하느님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나는 치기도 하고 고치기도 한다.
2: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3: 번뜩이는 칼을 갈아 나를 세우고 내 손으로 재판을 주관할 때 적대자들에게 복수하고 원수들에게 되갚으리라.
2: 나는 죽이기도 하고

0: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0: 주님 영광 받으소서.
1: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나라에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더러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1: 찬미 예수님.
0: 찬미 예수님.
1: 오늘 복음은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으로 시작합니다. 따라오려는 마음이 이미 있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말씀이지요. 그러니 이 영상으로 미사를 참례하시는 분들께도 여기 성전에 계신 분들께도 좋은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세례를 받았고 성실히 미사를 봉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예수님 뒤를 따르고자 했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병이 났던 신비스러운 순간일 수도 있고 무심코 외로워 방문한 성당에서 교우분들이 건네준 따스함일 수도 있습니다. 시련 한복판에 이유 없이 찾아온 고요한 평화의 순간일 수도 있고 성전의 장엄함에 압도되어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세무민하는 값싼 영적 사이비들의 넌더리가 나서 그래도 전통과 정통인 종교를 찾아서 천주교에 입교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것을 원체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신앙은 그 신기한 체험을 예수님께서 주입하셨다는 철석같은 믿음에 근거합니다. 그 체험의 저변에서 모든 상황을 준비하셨든 그 순간 위에서 지켜보셨든 타인의 얼굴에서든 내 안 가장 깊숙한 내면이든 간에 그곳에 주님께서 계셨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매일 성당에 나와 손을 모으는 것이지요. 그 체험은 우리가 무언가를 받은 자리였습니다. 따스함을 받고 평화를 받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복음의 군중도 우리와 같이 무언가를 받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마다의 원체험을 품고 이미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들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따라오고 있는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려면 이라며 새로운 요청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잃어라. 받아든 것을 들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네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라는 당황스러운 요청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목숨을 제일 소중히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고 직접 반문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이 얼마나 불가능한지 다 아시면서 바로 그 목숨을 당신과 그리고 내 십자가와 바꾸라고 하십니다. 다행인 것은 이 막막한 요구 바로 뒤에 약속이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주시리라는 약속, 내가 봉헌한 행실들이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고 그분 손에 헤아려진다는 뜻이니 이 요구는 이제 공허한 일이 아닌 것이지요. 그리고 마치 오늘 우리를 두고 하시는 것 같은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에는 오늘도 미사에 참례하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시는 이 말씀은 우리를 여기 서 있지 않은 이들, 이 미사에 참여하지 않는 냉담한 이들보다 훨씬 나은 사정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적어도 시간과 정성을 떼어 봉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서 있는 이들 가운데에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자기 나라에서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더러 있다. 더러 있다. 예수님을 대면하고 따르거나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함께 하던 제자들, 원체험으로는 오늘 평범한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영적 선물을 받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을 끝내 보지 못할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더러 있다는 이야기에는 체험의 크기가 보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 지금 서 있다는 사실도 보증을 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라는 말은 여전히 이 자리에서 우리를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지 않은 이들보다 나은 사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더러라는 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원체험을 선사한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라고 간곡히 요청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며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생명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청합니다. 오늘 예수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예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드니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0: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예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1: 사제

0: 주소서.
1: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적인 제물로 받아들이시어 저희의 온 삶이 주님께 바치는 영원한 제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마음을 드높이
0: 주님께 올립니다.
1: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0: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참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활기찬 믿음으로 그 부활을 고백하며 한결같은 희망으로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1: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0: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1: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0: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1: 평화를 빕니다.

0: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1: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2: 주님은 하늘에서 마련하신 빵을 저희에게 주셨나이다. 그 빵은 누구에게나 맛이 있어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 양식으로 새로운 힘을 주시니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보호하시어 저희가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1: 하느님.

0: 묵주 기도, 고통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 아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0: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0: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3: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0: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아멘.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 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7번, 주 천주의 권능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아멘.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인 입추입니다. 최근 몇 년 새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서 그런지 입추 매직이라는 말도 생겼는데요. 입추가 지나고 나면 더위가 한풀 꺾일 거라는 사람들의 기대가 담긴 표현이죠. 아직은 한창 8월이기 때문에 가을의 선선함 아직 느낄 수 없겠지만 그래도 오늘을 시작으로 계절의 변화가 조금씩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추 매직, 이 아름다운 가을 날씨를 가져다 주길 바라면서 마법 같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네, 핫단의 미라클로 8월 7일 금요일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입추 매직 너무 느끼고 싶네요. 너무 더웠죠. 어제 정말 덥지 않았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저도 밖에를 잠깐 걸을 일이 있는데 정말 몇 발자국 걷지도 않았는데 막 땀이 나더라고요. 정말 더웠어요. 횡단보도 기다리는 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요? 조금 그래도 입추 매직 오늘을 계기로 조금 꺾이길 바라면서 알고 계시죠? 또 이제 내일이랑 모레예요. 2016 가톨릭 문화박람회가 열립니다. 작은 서울 책예청년대회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축제 시간입니다. 8월 8일과 9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덕수궁 돌담길 일대랑 또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4층 호생동 광장에서 2026 가톨릭 문화박람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교회의 다채로운 영성 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꼭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날씨가 조금 시원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성경 같이 조금씩 읽는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여리고비다의 새로운 노래죠. 약속 듣고요. 이어서 최섭 요셉의 희망 띄워드립니다.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조금씩 성경 함께 읽는 시간이죠.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오늘은 집회서 46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용감하였고 예언자로서는 모세의 후계자였다. 그는 자기 이름이 뜻하는 대로 그분께서 뽑으신 이들 가운데 위대한 구원자가 되어 반역하는 원수들을 응징하고 이스라엘에게 상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해주었다. 그가 손을 쳐들었을 때, 성읍들을 거슬러 칼을 빼들었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웠던가. 여호수아 이전에 누가 그처럼 당당했던가. 참으로 그는 주님의 전쟁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의 손으로 태양이 멈추어 하루가 이틀이 되지 않았던가. 원수들이 그를 사방에서 에워싸 좁혀올 때 그는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신 분께 호소하였고 위대하신 주님께서는 그의 호소를 들으시어 엄청나게 세찬 우박을 보내셨다.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다른 민족을 쳐내려가 산비탈에서 적군들을 무찔렀다. 그리하여 이 민족들은 그의 무장을 보면서 자신들이 주님을 거슬러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참으로 그는 전능하신 분을 충실히 따랐던 것이다. 칼렙. 모세 시대에 여호수아는 충성을 다하였고 그와 여풋네 아들 칼렙은 회중 앞에서 백성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막았으며 그들의 사악한 불평을 가라앉혔다. 이 둘만이 60만 보병 가운데에서 살아남아 백성을 상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였다. 주님께서는 칼렙에게 힘을 주시어 그 힘이 노년까지 그에게 머무르게 하셨다. 칼렙은 산악지대까지 정복하여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상속으로 차지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을 따라 걷는 일이 얼마나 좋은가를 깨닫게 되었다. 판관들. 판관들도 각각 그 이름에 걸맞게 우상 숭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고 주님에게서 돌아서지도 않았다. 그러니 그들이 축복 속에서 기억되기를, 그들의 뼈가 그들의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고 그들의 이름이 그 후손들 가운데에서 영광스럽게 받아들여지기를. 사무엘. 사무엘은 주님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예언자로서 왕정을 수립하였으며 그분의 백성을 다스릴 통치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었다. 그는 주님의 법으로 회중에게 판결을 내렸고 주님께서는 야곱을 돌보셨다. 사무엘은 자신의 믿음으로서 참 예언자로 확인받았고 자신의 말로서 믿을 만한 환시가로 알려졌다. 원수들이 그를 사방에서 에워싸 좁혀올 때 전능하신 주님께 호소하였고 젖먹이 양을 제물로 바쳤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천둥을 내리시고 큰 소리로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셨다. 사무엘은 티로의 군주들과 필리스티아의 통치자들을 모조리 없애버렸다. 사무엘은 영원히 잠들 시간이 다가오자 주님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앞에서 이렇게 증언하였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재물은커녕 신발 한 켤레도 빼앗은 것이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사무엘은 잠든 다음에도 예언을 하였는데 임금에게 닥쳐올 죽음을 미리 알려주었고 예언으로 백성의 무도함을 없애려고 땅속에서조차 목소리를 높였다.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오늘은 집회서 46장 말씀을 함께 들었고요. 이어서 포도나무 찬미선교단의 난 주님만 따르리 띄워드렸습니다. 8838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가 꽃 들려주세요 하셨고요. 이미 대례사님은 요즘 아침마다 걷기 운동하면서 그대에게 평화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곡이 있거든요. 한덕훈 신부님의 힘을 내라 듣고 싶어요 하고 이렇게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네, 신청곡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모아서 꼭 들려드리니까요. 신청곡 보내실 곳 아시죠? 문자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53이에요. 유료 100원이고요. 우물정 1053으로 보내실 수 있고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사연과 함께 신청곡 기다릴게요. 신청곡 보내주셔서요. 두 곡 이어드립니다. 나혜선의 꽃 듣고요. 이어서 한덕훈 신부님의 힘을 내라까지 듣고 올게요.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렸어요. 나혜선의 꽃, 그리고 한덕훈 신부님 목소리였죠. 힘을 내라 였습니다. 오늘 성인 중에는 교황성 식스토 2세가 있습니다. 이단들과 갈등이 커지던 초대교회 시절에 교황이 됐지만 교회를 일치시키려 노력했는데요. 그래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려는 배교자들을 배척하지 않고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우호적이었던 황제가 갑자기 돌변해서 박해령을 내렸고요.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중에 체포돼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교황성 식스토 2세, 또 오늘 축일 맞으셨고요.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성인, 성 가야타노, 성 알베르토 등 28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그리고 폴리나 님이 천안 오룡동 성당의 안성준 도미니코 신부님 축일 축하드립니다. 신부님께서 늘 영육간에 평안하시길 기도드리면서 사명 신청하셨는데요. 네, 요곡 잠시 후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일 맞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주위에 또 축일 맞으신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우리 화살기도 바로바로 보내드립시다. 유선영이 부르는 사명 띄워드리겠습니다.

유선형의 사명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선물 대신 세상의 것들을 더 바라고 있는 건 아닌지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을 먼저 찾으면서 살아야겠다 하는 다짐도 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 한번더 되새겨 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돈보스코 탄생 200주년 음반에서 나를 구원하신 사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0: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2: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1: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2: 진짜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1: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3: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1: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8번, 영광의 왕께 찬미를.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18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장성성당 보좌 김창욱 신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나라에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더러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선종하신 우리 천주교 신자 소설가이신 최인호 베드로 작가는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한 글을 남기시기도 했습니다. 최인호 작가 글의 일부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내가 태어나서 맞이한 제일 큰 고통, 벼랑 끝의 이 병이야말로 주님께서 주신 제 십자가가 아닐 것인가? 지금까지 명색이 주님을 따른다는 가톨릭 신자로서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적이 있었던가? 지금껏 내가 따른 주님이야말로 십자가 없는 예수가 아니었던가? 최인호 작가의 표현을 조금 더 빌려 글빚을 지자면 십자가 없는 예수를 따르는 일은 얼마나 매혹적인 일입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따름이 새벽 달기 울기 전까지이면 곤란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따름이 십자가가 없는 때까지이면 곤란하겠습니다. 새벽닭이 울고 십자가가 다가온다고 해서 우리는 뒷걸음질 치며 제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쳐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인호 베드로 작가는 이렇게 자신의 암투병을 받아들인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병은 하느님이 주신 더 좋은 십자가일 것이다. 나는 너희를 은처럼 불 속에서 녹여내고 고생의 도가니 속에서 너희를 단련시켰다 라는 이사야서 48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느님이 주신 고난의 용광로일 것이다. 저 역시 지난달에 아버지를 암으로 여의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이 상실의 아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주님께 나아가면서 생이라는 단 한 번뿐인 이 유일회의 신비를 노래하고 싶습니다. 이 십자가 너머에 예수님께서 주실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니고 예수님을 따르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 십자가 너머에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영광을 함께 노래하고 싶습니다. 아멘.

연중제 18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장성성당 보좌 김창욱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창욱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0: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4: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아플 때 약을 먹으면 낫는 원리가 약이 아픈 곳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다가 자신과 맞는 세포를 딱 만나야 비로소 효과를 낸다는 사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라디오도 비슷한 것 같아요. 라디오가 누군가를 직접 찾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전파를 내보낼 뿐이죠. 그런데 그 전파가 어떤 사람의 마음과 딱 맞는 순간이 있죠. 그래서 그날 처음 라디오를 켠 사람이 어느새 매일 같은 시간 만나는 애청자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 어디쯤에 가 닿길 바라면서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복디 오수진 아가다입니다.

0: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첫 곡 방탄소년단 BTS의 친구라는 노래로 2026년 8월 7일 금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보내는 전파, 보내는 목소리가 여러분들 마음에 잘 가서 닿고 있나요? 뭐 누군가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주파수, 그냥 지나가는 전파일지 몰라도 또 누군가에게는 오늘 꼭 필요한 위로일 수도 있잖아요. 그 마음을 기대하면서 오늘 두 시간도 우리 같이 찐하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우님께서 모든 라디오 주파수보다 행여와가 딱 맞는 건 무슨 일일까요? 오늘도 땀 흘리며 잘 듣고 있어요. 힘나는 음악 주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7409님, 샬롬 입추네요. 저도 행여 왕 애청자인데 사연 자주 읽어주세요. 7409님, 서운합니다. 저 얼마나 많이 읽는, 전 7409님 번호도 기억할 정도로 얼마나 많이 읽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아우 서운해요 라고 하시면 안 되죠. 제 윤철님, 예전에 광주 시내버스 마을버스 땡땡번 운전 애청자 하면서 즐겁게 애청했던 기억이 가물가물 떠오릅니다. 정말 이렇게 우연이라도 여러분들 귀에 닿아서 아 반갑잖아 라는 마음이 좀 들게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복디가 더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7409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연도 자주 읽어드릴 테니까 사연 좀 많이 보내주세요.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립니다. 우연히 마주친 행여와 복디도 좋고요. 아니면 뭐 오늘 이 전파가 나에게 닿았다 라고 안부만 전해주셔도 복디는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이야. 금요일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1부에서는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은 좀 함께하고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게 된 결심 나만의 다짐을 외쳐보는 시간 다 힘내볼 지니 미리미리 여러분들의 다짐과 또 다짐송까지 다짐 노래까지 함께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2부에서는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그리고 보기들의 건강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건강중개소 복덕방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문자 보내주실 수 있는 번호 전해드렸죠. 한 통에 100원 되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돼요.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는요. 서울우유협동조합 환인제약 제공입니다.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0: 지니야, 오늘의 날씨가 궁금하구나. 오늘의 날씨를 알려줬으면 좋겠구나.
1: 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8월 7일 금요일,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올해는 입추 매직 따위는 없나 봅니다. 오늘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인데요. 이 절기가 무색하게 서쪽 지역의 더위는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먼저 아침 기온을 살펴봅니다. 서쪽 지역은 밤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졌습니다. 충북에도 열대야주의보가 확대됐고 서울에서는 16일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29도, 전주 29.1도, 청주 28.6도, 부산은 27.9도입니다. 수도권에 이어서 강원 영서와 전주에도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됐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오늘 39도까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전 37도, 광주 38도, 대구 37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겠지만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오키나와 해상에서 강한 세력으로 이동 중인 제13호 태풍 돌핀은 다음 주 월요일에 중국 상하이 남쪽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이상 CPBC 날씨캐스터 수진이었습니다.

분명 달력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날씨는 입추가 아니라 정말 한여름, 한여름입니다. 더위가 절정을 보이겠는데요. 이 입추에 서울의 낮 기온 39도까지 예상되면서 올해 들어 가장 더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수분 섭취, 충분한 휴식 잘 취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를 전해드리다 보면 가끔 헷갈리는 단어들이 있어요. 입으로는 익숙한데 막상 쓰려고 이렇게 필기를 하려고 하면 이게 맞나? 싶은 단어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맞춤법 실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어릴 때 받아쓰기 시험에서 엉뚱하게 적었던 단어도 좋고요. 아이들이라서 가능했던 귀엽고 기발한 말 실수도 좋습니다. 한 아이는 어릴 때 너무 졸려서 하품이 난다 이걸 엄마 졸려서 자꾸만 입에서 거품이 나요 라고 했대요. 너무 귀엽죠. 하품이 아니라 거품이라니. 우리 보기들 그리고 복린이들 어린이들 보기 어린이들의 웃음 나는 맞춤법 혹은 말실수 이야기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나눠주세요. 노래 But Funny Rock 듣고 올게요.

여러분들은 맞춤법 실수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릴 때 받아쓰기 시험에서 엉뚱하게 적었던 단어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아니 이런 맞춤법 실수를 한단 말이야? 웃었던 기억들. 귀엽고 기발한 실수 다 좋습니다.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세요. 지금 흐르고 있는 곡 김종국 사랑스러워.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초등학교 1학년이 주고받은 쪽지 내용입니다. 내 바람막이 있는데 줄까? 괜찮나? 놀랍게도 맞는 글자가 거의 없어요. 교실에 에어컨 바람이 세게 나오던 날, 한 아이가 친구가 추워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바람막이를 빌려주겠다고 쪽지를 보낸 거죠. 친구는 괜찮다고 답장을 보냈고, 두 아이가 주고받은 쪽지는 받침도, 띄어쓰기도, 철자도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배려만큼은 어른들도 쉽게 따라하기 힘든 것이었어요. 우리는 살면서 맞춤법은 점점 늘어갑니다. 하지만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나의 것을 내어주는 마음은 오히려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 이 마음은 맞춤법으로 읽는 게 아니라 배려로 읽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 완벽한 문장 하나보다 누군가를 위한 서툰 한마디가 더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나 바람막이 있는데 졸까? 괜찮아. 에어컨 바람에 추워하는 친구를 위해서 나의 바람막이를 주려는 아이와 친구는 추워할 것 같아 친구도 추워할 것 같아서 괜찮다고 하는 아이의 마음. 맞춤법은 너무 서툴지만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이미 만점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 보기 어린이들의 귀여운 맞춤법 실수 이야기 보내주고 계신가요? 자, 고칼로리 내 인생의 반려자 같은 이게 무슨 소린가 했죠? 귀신이 고칼로리 내 인생의 반려자 같은 진짜 신박한 맞춤법 이야기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 M4 널 위한 멜로디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신박하고 재미있는 맞춤법 말실수 한번 만나볼까 하는데요.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맞춤법 재미난 거 실수들 진짜 많더라고요. 노래 나가는 동안 그 SNS에 유행하는 맞춤법 실수 같은 거 찾아보다가 혼자 빵 터져서 깔깔깔깔 웃었는데 아, 제 거부터 풀어볼까? 우리 여러분들부터 거부터 한번 나눠볼까?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윤은진님, 우리 라파엘 5살 때 해바라기를 헤라박이라고 말해서 많이 웃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교사랍니다. 해바라기, 헤라박이. 아, 그치. 이게 완전히 실수가 공감이 가는 게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사진을 찍어서 읽는다거나 이렇게 단어를 해바라기.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뭐 해피 데이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퍼즐 맞듯이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읽는 거구나. 하지만 우리 한국말 같은 경우에 너무 익숙해 가지고 딱 단어를 딱 눈에 한 단어를 키워드를 찍고 그걸 읽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능하다고 봅니다. 헤라박이. 귀여워. 0980님, 우리 조카는요, 아침에 일어나! 이거를 있나노! 라고 합니다. 귀여워요. 3살이에요. 있나노! 아유, 귀여워. 2987님, 안녕하세요. 처음 문자 보내봐요. 우리 둘째 딸이 어린이집 다닐 때 낙엽이 마당에서 바람에 빙빙 도니까 엄마, 쟤 왜 이렇게 까불어? 라고 해서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덥지만 좋은 하루 되세요. 아, 어서 뭔가 표현 방법을 도무지 못 찾겠어가지고 낙엽이 마당에서 바람에 춤추는 모습을 보고 엄마, 쟤 왜 저렇게 까불어? 아, 귀엽다. 1214님, 저희 집 둘째는 그 먹는 시리얼 발음이 안 돼서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CGOL이라고 했어요. CGOL. 그리고 감동했지? 이거를 감동짝 받았지? 라고 하기도 해요. 아, 어떻게 이런 단어들을 만들어내는 걸까? 너무 귀엽다. CGOL. 시리얼을 CGOL. 근데 비슷하긴 하다. 그죠? 김정배님, 지금도 기억납니다. 중학교 1학년 영어 쪽지 시험 때 10개 다 잘 쓰고 잘난 척 하느라 마지막에 the end를 끝나다 end가 아니라 그리고 end로 자신 있게 써냈는데 선생님께서 빨간 펜으로 수정해 주셨더라고요. 아, 이게 10개 받아쓰기 해가지고 다 맞췄는데 마지막에 이제 좀 아, 나 영어 좀 해 이런 거 이렇게 보여주려고 the end 끝이라고 써야 되는데 더 엔드. 도윤진님, 아버지가 방에 아버지 가방으로 선생님은 선쌤이 하는 우리 친구들 선쌤이 아 근데 선생님은 좀 발음이 어려워. 나도 맨날 선생님 이거 선생님 저는 이거 선생님 발음이 되게 어려웠어요. 7409님, 딸이 7살인데 엄마를 부를 때 제 귀에는 악마! 아, 듣고 싶은 대로 들리는 거 아니에요? 악마라고 부르는 것 같이 들리거든요. 그럼 딸이 난 엄마라고 그랬지 악마라고 안 그랬어. 그렇게 저한테 알려줘요. 7409님, 그렇게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악마! 1032님, 저는 상대방 말 중에 틀렸다, 맞았다 이 단어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제가 꼭 수정을 해줘요. 제가 예민한 건가요? 복디도 더위 조심하세요. 아, 이 틀렸다와 다르다, 이 다르다의 단어에 민감하다는 거죠? 좀 국어를 좀 잘 아시는, 맞춤법을 잘 아시는 분이시구나. 틀렸다, 맞았다, 다르다, 틀렸다 이거에 되게 민감하시다고. 제가 찾은 맞춤법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이거는 어린이, 귀여운 건 아니야. 그냥 약간 한심한 것 같아. 남자친구가 이런 맞춤법 쓰면은 당장 헤어진다, 뭐 이런 시리즈였거든요. 자, 1, 먼저 아...
흔쾌히 수락해줘서 고마워. 흔쾌히 수락해줘서 흔쾌히 수락해줘서 고마워잖아요. 근데 흔쾌히 0K처럼 흔쾌히 흔쾌히 수락해줘서 고마워라고 해서 그리고 우리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되게 영어로 악화가 영어인 줄 알았나 봐요.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서.

0: 악화되고 있어서.
1: 아, 속상해. 나는 남자친구가 이런 말 쓰면 나 진짜 속상했을 것 같은데.
2: 꽃샘추위. 곱샘추위. 추위를 곱해 계속. 곱샘추위. 아, 얼마나 추웠으면 곱샘추위. 그리고 이거는 아 이거 같이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싶다. 모르는 게 상책이잖아요. 모르는 게 상책. 근데 모르는 게 산책 이러면서 옆에 강아지 사진이 같이 있어. 모르는 게 산책. 강아지가 엥? 산책? 아 나만 웃겨. 아. 자 그리고 우리 책임 회피라고 하잖아요. 책임 회피. 책임 해피. 해피. 너무 행복해. 해피. 아 나만 웃기냐고. 아, 나 너무 웃겨. 이거는 맞춤법은 아니었거든요. 나 격주로 와. 나 이제 주말마다 격주로 올 수 있어 라고 했더니 격주가 어디야 라고 얘기했네요. 격주가 어디야? 나 격주로 와. 그랬더니 격주가 어딘데? 아, 나만 웃긴가? 그만해야지. 자, 7409님께서는 우리 햇살 한 줌 들으면서 오늘 한 줌 햇살 혀가 짧아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고요. 정은미님, 엄마 그 꽃 있잖아. 헐쭉 헐쭉. 철쭉입니다. 작은아이는 CCTV를 띠띠TV. 띠띠. 띠띠TV. 아, 귀여워. 아, 자 이제 복디가 진정해야 될 것 같아서 얼른 장원 뽑고 노래 듣고 올게요.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요. 자, 둘째 딸이 어린이집 다닐 때 낙엽이 마당에서 바람에 빙빙 도니까 엄마 쟤 왜 저렇게 까불어? 라고 해서 또 웃었던 기억을 나눠주신 2987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류하느님. 두부 먹다가 뿜어져 나왔어요. 애청자분들 덕분에 웃어봅니다. 김정배님, 크크크, 복디 웃음에 더 빵 터졌습니다. 김갑중님, 너무 웃겨요. 근데 제 얘기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아,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해주셔서 감사해요. 아, 너무 재밌는 거 많은데. 아, 재밌는 거 많은데. 저만 참아, 나중에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다 힘내볼 진이로 넘어갈게요. 책임 해피 하지 마세요. 체리 필터 해피데이.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다 힘내볼 지니. 우리 부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어요? 혹시 안 하셨다면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부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니가 되어 나는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외쳐보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과 다짐송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2903님, 아 복디 덕에 실컷 웃으며 불금 시작해요. 힘! 이라고 하셨는데요. 딱 하나만 더 말해도 돼요? 유정애미를 유종애미라고 했네요. 그래서 친구가 야 어머야 엄마를 왜 걷어?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여러분 한 번만 더 웃어주세요. 제발요. 2373님 김밥 먹으며 출근 중 파이팅! 김밥 맛있겠다. 복지 또 공복인데 김밥 먹으면서 금요일입니다. 파이팅! 힘내요. 김정배님 휴가라 누워있어요. 저는 휴가 잘 보낼게요. 우리 꿀맛 같은 황금 같은 휴가 정말 알차게 아주 치열하게 쉬면서 잘 보내셔야 돼요. 자 휴가 잘 보내시라고 이 노래 텐션 올려봅니다. 이정현 Summer Dance.

보기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명동 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 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 부모 청소년 둘이 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뜨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잘하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랩CNC에서 언제나 풍미 가득한 커피 브루백,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에이에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시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드립니다.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준비한 선물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자비솔라 특별전 티켓인데요. 런던, 마이애미, 뉴욕을 사로잡은 화가 자비솔라가 한국 첫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이 개인전, 미술전이 열리고 있고요. 이 미술전 티켓 원하시는 분들 티켓이라고 말머리 다시고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티켓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 나누는 시간 다 힘내볼 지니,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다짐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방금 듣고 오신 곡은 이정현의 Summer Dance였거든요. 2903님께서 어머, 제 이름 불린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정현 모니카입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모니카 자매님 반갑습니다. 좀 이정현 Summer Dance 들으면서 몸 좀 흔드셨어요? 리듬 좀 타셨나요? 8894님, 오늘은 쉬는 날 꼭 피부과 가서 점 빼고 먹고 싶었던 쌀국수 딸이랑 먹으러 갈 거예요. 오늘이 입추라니 가을이 왔어요. 생각만 해도 저는 가을을 좋아해서 설렙니다. 라고. 어떡하지? 8894님, 나가시면 약간 이게 입추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도 너무 더운데 너무 무리하게 야외 활동하지 마시고 따님이랑 냉방기 잘 나오는 쌀국수집에서 맛있는 뜨끈한 쌀국수 드시고, 이게 또 묘미잖아요. 별미잖아요. 이렇게 아주 에어컨 바람 세게 나오는 식당에서 뜨거운 쌀국수 먹는 거, 속은 뜨겁게 먹는 것도 묘미잖아요. 8894님 잘 다녀오세요. 4229님, 복디 주파수에 완전 닿아서 애청하고 있어요. 힘차게 정성을 다해 전하는 목소리 늘 감사합니다. 더위에 힘내세요. 불금입니다. 저녁에 부산 다대포 불꽃축제 갈 생각에 신나요. 낭만이다. 낭만이야. 부산에서 불꽃축제를 본다고요? 와, 정말 진짜 신나게 노셔야 돼요. 진짜 다짐하신 대로, 오늘 아침 다짐하신 것처럼 아주 제대로 즐기셔야 됩니다. 불금입니다. 정은미님, 출근하기 싫어서 화사하게 입고 출근합니다. 오늘은 화사하게 보내보렵니다. 와, 은미님 진짜 긍정적이에요.

있다. 출근하기 싫으면 아 하기 싫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질질 끌려나가는 게 아니라 자 마음가짐이라도 화사하게 하고 나가야지 하면서 복디한테 문자도 보내주시고 화사한 옷차림도 하시고 너무 긍정적이다. 뭘 해도 잘 되실 분인 것 같아요. 1126님 오늘은 입추이자 사랑하는 아내 에스텔의 51번째 51번째 생일입니다. 경력 단절 끊고 오랜만에 일을 하고 있어서 힘들어할 에스텔의 생일을 힘차고 기쁘게 같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끓인 소고기 미역국이지만 흰쌀밥에 맛있게 먹고 힘차고 기쁜 하루 보냅니다. 생일 축하해요. 신청곡으로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우와 생신을 맞이해서 미역국을 끓이신 거예요? 126님 정말 사랑꾼이신데요. 비록 처음이지만 처음 성공하셨어요? 소고기 먼저 볶으셨나요? 미역 먼저 볶으셨나요? 성공하셨어요? 미역국 맛있게 먹고 출근하셨나요? 에스텔님이? 어쨌든 사랑꾼이다. 너무너무 사랑꾼이야. 일단은 미역국 끓인 것도 사랑꾼이고 이렇게 생일 축하해주세요 하고 아날로그로 라디오에 문자 써서 동네방네 우리 와이프 생일입니다 라고 소문내주신 것도 너무 사랑꾼이다. 1226님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을 나눠봤는데 어떤 분의 외침이 저 복디에게 와 닿았을지 오늘의 진이는요? 힘차게 정성을 다해 전하는 목소리 감사하다. 더위에 힘내세요. 불금입니다. 부산 다대포 불꽃축제 갈 생각에 신나요 라고 전해주신 4229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럽다. 뜨거운 여름밤이지만 불꽃축제 보면서 아주 그냥 이열치열 아주 신나게 땀 흠뻑 나게 노셨으면 좋겠어요. 4229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CPBC 라디오 오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진짜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지났는지 몰라. 맞춤법 얘기하다가 이렇게 훌쩍 지나가 버렸네. 그러면은 1부 끝곡은요. 1226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를 한번 띄워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사연도 보내셨죠. 미역국도 끓이셨죠. 이제 이 축하송까지 아주 달달한 로맨스 노래까지 띄워드리면 오늘 3종 세트 선물로 제대로 에스텔 자매님께 와 닿지 않을까 싶어요. 복디가 사랑꾼 오늘 칭찬 많이 받으시라고 3종 세트 완성해 드립니다. 126님이 신청해 주신 폴킴 모든 날 모든 순간 준비했어요. 0381님께서 우리 몸에 필요한 근육은 퇴근이래요. 모두 퇴근을 위해 힘내서 파이팅 하셨는데요. 이 다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서 1부 마지막 힘차게 외쳐드립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근육은 퇴근이다. 아 근육 퇴근 근육 아 맞네 맞아요. 출근 출 어떡하지? 우리 몸에 해로운 근육은 출근인가 그럼? 여러분들 일단 불금이니까 화이팅 하시고요.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들으면서 2부에서 만날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5: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합니다. 김영희님께서 행복을 여는 아침 2부에 출근합니다. 참 열매님은 입추가 이렇게 반갑기는 처음이네요. 조금만 참으면 곧 시원한 가을이 오겠죠? 가을이란 단어만 봐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쵸? 가을, 겨울. 전 어제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진짜 바깥이 뜨겁더라고요. 아, 정말 냉방기 없이 어떻게 살았나 몰라. 그죠? 예전에는 저 생각해보면 되게 어릴 때는 중학교?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에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그냥 선풍기 정도만 있었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어떻게 이 여름을 났을까? 아, 정말 이게 인내력이 좀 인내심이 부족해진 건지 아니면 정말로 지구온난화 때문에 여름이 더 뜨거워진 건지 어쨌든 너무 뜨겁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세요. 2171님 큰딸이 직장을 다니다가 수술을 하게 되어 퇴직을 하고 건강관리하며 재충전하고 있어요. 큰딸 안젤라와 데이트를 하고 싶네요. 꼭! 이라고 하셨는데요. 좋아요. 저희가 티켓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에서는요. 질려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함께하고요. 보기들을 위한 맞춤형 건강 전문가와 함께하는 건강중개소 복덕방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한바이오 서울우유협동조합 제공입니다.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나눠볼 노래는 트러블 메이커, 그러니까 현아와 장현승이 부른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트러블메이커, 네 곁에 서면 난 트러블메이커. 자, 트러블메이커. 문제야죠, 문제야. 주변에 한두 명쯤 꼭 있는 트러블메이커. 여러분들은 아니겠죠? 자, 여러분들 말고 내 주변에서 자꾸 문제를 만들어내는 트러블메이커. 과연 누가 있는지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있을까? 문제 아들. 뭐, 막, 문제가 진짜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막, 덜렁대고 손 많이 가는 친구들이 다 트러블메이커잖아요. 자, 귀여운, 여러분들 트러블메이커도 좋고요. 진짜, 아, 이 사람 너무 싫어. 하는 트러블메이커도 좋습니다.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트러블메이커 듣고 올게요.

CBBC 라디오 오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현아 장현승 트러블메이커 듣고 오셨습니다. 복작복작 우리 보기들 주변에 자꾸만 문제를 만들어내는 말썽꾼 그 트러블메이커는 과연 누구인지 같이 만나볼게요. 이사구 하나님 트러블메이커는 바로 저예요. 우리 집 꾸러기 딸과 아들이 저보고 말썽꾸러기라고 합니다. 우리 엄마 혹은 우리 아빠 손이 너무 많이 가. 아빠, 아 진짜 말썽 좀 부리지 마. 아빠, 사고 좀 치지 마. 7261님. 겉으로는 문제야 아닌 척 하는데요. 사실 제가 문제합니다. 다들 이렇게 겸손하시네. 아니면 갑자기 고백하시네. 제가 문제예요. 제가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김정배님께서는 우리 회사에 술만 마시면 사고치는 분이 있었어요. 싸우는 게 아니라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던 그래서 징계도 받고 그랬는데 이제 퇴직했어요. 오, 진지한 트러블메이커 진짜 트러블메이커네. 7703님 작은 문제도 크게 만드는 신비한 능력 그런 게 제게 있답니다. 그쵸. 내가 뭘 만지기만 해도 고장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 진짜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집에 있는 뭔가 만지기만 해도 계속 사고가 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망가져. 내가 뭘 만지면 다 망가져. 그래서 나한테 진짜 그런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내 손에 무슨 자기장이 흐르는 줄 알았어. 9631님, 트러블메이커 늘 있죠. 피해 다니는 것이 상책. 피해 다니는 것이 산책. 맞춤법 아까 상책이 나왔었는데 산책. 7745님 트러블메이커 주변에 많은 것 같은데 누군가는 저라고 생각하려나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 7745님께서 트러블메이커라는 게 아니라요. 내가 누군가에게 트러블메이커일 수도 있겠네요. 나를 돌아보면서 겸손해줘야 되겠어요. 자, 복작복작 오늘의 장원 한번 뽑아봅니다. 오늘의 장원은요 슬며시 자기 고백해주신 겉으로 문제 아닌 척하는데요 제가 문제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신 7261님께 드립니다. 오늘의 장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자우림의 하하하 쏭 들으면서 건강중개소 복덕방으로 넘어가 볼게요.

0: 믿고 찾는 건강중개소 복덕방.
1: 오늘도 알짜 건강 매물 함께합니다.
0: 복비는 없고요. 상담만 받고 가셔도 되는 건강중개소 복덕방. 건강중개소 복덕방. 바쁜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건강, 우리 몸의 균형과 흐름을 살피는 깨알 정보들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외과 전문의 염정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염정현입니다.
0: 선생님, 요즘 네.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1: 너무 덥습니다.
0: 선생님만의 여름 나는 비법 있으신가요?
1: 에어컨이죠. 아. 딱히 다른 건 없어요.
0: 아, 에어컨. 휴가는 안 다녀오세요?
1: 아직은 안 다녀왔어요.
0: 네. 원래는 여름 휴가를 잘 안 가시는 편이신가 봐요.
1: 병원에 아무래도 이제 방학 네. 때 환자분들이 조금 오시니까.
0: 그렇죠. 네. 휴가철을 맞이해서 이제 또 정비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이 계시니까. 네.
1: 그래서 이제 남들 쉴 때 모시고 네. 남들 안 쉴 때 조금 쉬는 그런 스케줄로 가고 있습니다.
0: 저는 방송을 하다 보니까 미용에 굉장히 관심이 네. 많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과나 성형외과 너무너무 관심이 많은데 요즘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시술은 무엇인지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1: 아무래도 여름철이다 보니까 네. 노출이 조금 그쵸, 그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이어트
0: 살
1: 네, 이런 것들
0: 선생님 이렇게 보면은 어머 나 또 개인 상담 들어가네. 이렇게 얼굴에는 리프팅을 많이 하는 게 네, 유행이잖아요. 네, 네, 안티에이징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이런 살에는 근육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네. 이 리프팅 팔뚝 네. 허벅지 이런 데는 리프팅 안 되나요?
1: 리프팅 됩니다.
0: 돼요?
1: 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비용이 아무래도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0: 맞아.
1: 얼굴에도 못하는데 몸에까지 할 그런 여력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네. 이거 뭐 여름 한철인데 굳이 해야 되나 하시는 분도 있고 팔에도 복부 다리 가능합니다.
0: 네. 많이 아픈가요?
1: 얼굴보다는 조금 덜 아픈
0: 얼굴보다는 더 나빠요?
1: 조금은 덜 아픈
0: 그러니까 더 솔깃하네요. 전 아픈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렇구나. 이런 리프팅이 되는구나.
1: 되긴 됩니다.
0: 언젠가 예. 찾아가 보도록 이제 곧 빠른 시일 내에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언제든지 오십시오.
0: 예. 자, 오늘은 우리 선생님과 어떤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할까요?
1: 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치질입니다. 치질은 이제 많은 분들이 겪지만 부끄러움 때문에 병원을 많이 미루는 병원 방문을 맞아. 많이 미루는 대표적인 질환이라 정확히 알고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맞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피부과에서 이제 시술도 해주시지만 네. 또 일단 전공이 외과시다 보니까
1: 네, 맞습니다.
0: 이 전공 분야여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특히 치질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부끄러움 때문에
1: 그렇죠.
0: 남성분이든 형제분이든 자매님이든 약간 병원에 가는 걸 꺼리고 그냥 소가리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오늘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선생님께 질문을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많은 분들이 이 방송 듣고 증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병을 키우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치질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100원 드는 유료문자 샵 1053 CPBC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쉬쉬하는 질환이죠. 치질. 근데 이게 사실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흔한 질환이라고 하는데
1: 맞아요.
0: 치질이라는 거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선생님?
1: 네, 치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항문 주변의 질환을 통칭해서 말합니다.
0: 네.
1: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치핵, 치열, 치루가 있습니다.
0: 네.
1: 그 중에서 치핵이 가장 흔한 질환이라서 일반적으로 치핵을 흔히 치질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0: 치질이라고 부르는 거 말고도 치핵, 치열, 치루가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각각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네. 그 치핵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항문 안쪽에서 발생하는 내치핵, 항문 바깥쪽에서 발생하는 외치핵이라고 외치핵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0: 네.
1: 내치핵은 항문 안쪽에서 병변이 시작해서 단계가 진행될수록 항문 조직 밖으로 이제 치핵이 밀려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외치핵은 항문 바깥쪽에 생기고
0: 네.
1: 그 치핵 안에 혈관이 터져서 이제 피딱지라 그러죠.
0: 오.
1: 예, 그런 게 굳으면 이제 혈전석 외치핵으로 딱딱하게 만져질 수가 있습니다.
0: 네네.
1: 이렇게 혈전이 생기게 되면 갑자기 통증이 심하게 되고 내치핵의 경우 이제 항문 안쪽에 있으면은 별로 통증이 없습니다.
0: 이게 모르지 않아요?
1: 있는데 모르는 거죠.
0: 네.
1: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점점점 발달을 하게 돼서 이제 항문 밖으로 내체액이 튀어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통증이 좀.
0: 아. 예.
1: 그리고 치열은 이제 변 배출이 힘들어요. 흔히 변비죠.
0: 네.
1: 그러면서 이제 항문이 변을 볼 때 이제 좀 늘어나는데 이제 항문이 늘어나는 범위를 초과해서 이제 변이 굵게 나오게 되면 이제 쉽게 말하면 항문 주위가 찢어지는 겁니다.
0: 오.
1: 그래서 이제 급성기에는 통증이 찢어지면서 심하고
0: 네.
1: 이제 출혈이 이제 동반이 되고 그리고 만성이 되면 이제 맨날 찢어지던 부위니까
0: 네.
1: 통증이 조금 둔해집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출혈도 이제 찔끔찔끔씩 나타나는 형태로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0: 어찌됐든 셋 다 출혈이나 통증이 동반되는 공통점이 있네요.
1: 치핵 같은 경우 초반에는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0: 이름이 너무 비슷해요, 선생님. 네. 뭐 치핵, 치열 다 비슷해가지고 헷갈리게 되는데 그 중에서 더 헷갈리는 게 치질과 치루입니다.
1: 네.
0: 치루는 어떤 질환이고 치질과는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1: 네, 그 치루는 이제 항문 주변에 고름 주머니가 이제 먼저 생깁니다. 예, 네, 고름 주머니가 생기면 우리가 여드름 나면은 그것도 고름이잖아요.
0: 그렇죠. 짜서 네. 이렇게.
1: 그러면 고름이
0: 뿅
1: 배출이 되잖아요.
0: 네.
1: 그 배출되는 길이 항문 주변 또는 항문 안쪽으로 이제 길이 나는 거예요.
0: 오.
1: 그래서 안에 있는 농이 이제 조금씩 배출이 되면서 이제 그 길이 막히지 않고 계속 유지하게 되면. 그 길로 고름이 조금씩 분비물이 나옵니다.
0: 오.
1: 그러면서 그 길이 아물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를 치루라고 해요.
0: 그럼 계속 주기적으로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1: 계속 나옵니다.
0: 오.
1: 예. 그래서 이제 누관이 형성된 후에는 이제 통증이 뚜렷하지 않은데 이제 누관이 형성되기 전에 고름이 차 있을 때는 통증이 되게 심하고요.
0: 네.
1: 항문 주위가 빨갛게 되고 부풀어 오르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소량의 분비물이 계속 나오거나 악취가 이제 동반이 되면 이제 치료를 의심하고 한번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 고름에서 악취가 동반될 수
1: 네네네네.
0: 있다. 이 악취가 있다는 점에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1: 네, 구분이 됩니다.
0: 항문 질환은 사실 부끄러운 병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참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어떤 증상 때문에 병원까지 오게 될까요?
1: 그 이제 셋 다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통증이고요. 그리고 출혈도 있고 그리고 항문 주변에 이제 덩어리가 튀어나와요. 탈항이라고 하는데요.
0: 네.
1: 그리고 분비물, 악취 이런 걸로 이제 병원을 찾게 되시고
0: 아무래도
1: 민감한 부위다 보니까 이제 좀 병을 키워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학병원이 아닌 1차 의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로컬 수술 중에 하나가 치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백내장.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0: 네.
1: 이제 백내장 수술을 이제 로컬에서 많이 하고 이제 치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을 키워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수술 케이스가 조금 있죠.
0: 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말 못한 고민 많이 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치질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애플리케이션 빵에는 익명글도 가능해요. 비밀글 기능 사용하시면 익명으로 사연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께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사연 남겨주세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소란 너를 공부해.

0: 여러분은 지금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건강중개소 복덕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외과 전문의 염종현 선생님 모시고 치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치질이 생겼을 때 우리 몸이 분명히 신호를 보낼 것 같거든요. 네, 대표적인 맞습니다. 증상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1: 네, 내치액 같은 경우에는 출혈과 아까 말씀드린 덩어리가 항문 밖으로 나오는 탈항 이런 증상이 있고요.
0: 네.
1: 외치액은 항문 주위의 덩어리 그리고 통증, 부종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0: 네.
1: 치열은 이제 배변 시에 이제 찢어지는 듯한 통증 그리고 여기는 좀 피 색깔이
0: 네.
1: 약간 선홍색으로
0: 아 정말 네. 갓 피
1: 네,
0: 난 것처럼
1: 갓 피 난 그런 출혈이 좀 날 수가 있고요. 치루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인 분비물 그리고 악취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증상들입니다.
0: 화장실에서 피가 보이면 진짜 놀라잖아요.
1: 네.
0: 또 뭐 안에 배 속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뭐
1: 그렇죠.
0: 이런 생각도 하고 항문 출혈은 모두 치질 때문이라고 봐도 될까요?
1: 양성 질환 중 악성 질환을 제외한 양성 질환 중에서는 이제 상당 부분 치액, 치열과 같은 이제 항문 관련 질환으로 인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모두 그런 건 아니고요.
0: 네.
1: 저번 주에 말씀드렸나? 개실,
0: 대장 개실. 맞아요, 맞아요. 네.
1: 아 저번 달이죠.
0: 네.
1: 대장 개실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 이제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롬병 같은 염증성 장질환, 이건 조금 희귀병이긴 합니다.
0: 네.
1: 그리고 대장암, 직장암 같은 질환에서도 출혈 또는 혈변이 나오기도 합니다. 화장실 피가 보이는 것 때문에 이제 한 일화가 생각나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 이제 겨울에 훈련소에 들어간 남성분들이라면 조금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요.
0: 네.
1: 대부분 이제 환경이 바뀌고 이제 긴장하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변비가 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여행만 가도 화장실 잘 못 가게
1: 짧으면
0: 되는데.
1: 짧으면 이제 3일에서
0: 네.
1: 한 일주일 정도. 대부분.
0: 일주일이나?
1: 뭐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0: 네.
1: 요즘 애들은 좀 편하다 그래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이제 한 일주일쯤 지나다 보면 이제 화장실에 가 보면은 정말 피 묻은.
0: 휴지들이 많구나.
1: 휴지들이 많아요. 이제 겨울 변비 이제 환경 변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케이스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이제 훈련소 들어가시는 이제 군 입대 예정하신 분들은 조금 참고해 주시면.
0: 그러니까 유산균 같은 거 못 먹겠죠? 나 너무 한심한 소리 하는 건가?
1: 모르겠어요. 저도 한 20년 된 얘기라서 요즘은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0: 그 전에 진짜 장 운동을 잘하고 가야겠다. 그렇구나. 진짜 겨울 또 환경도 바뀌고
1: 네.
0: 긴장하고 하니까 군대 화장실에서 그럼 증상에 따라 질환의 종류가 다르겠죠?
1: 조금 다릅니다.
0: 네. 네.
1: 출혈은 이제 치액이나 치열을 의심해 봐야 되고
0: 네.
1: 통증은 이제 배변 시 심한 통증은 치열 그리고 이제 딱딱하게 만져지면서 통증이 나오는 것은 이제 치핵 그리고 튀어나왔으면은 이건 거의 무조건 치핵입니다.
0: 치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에게 자주 생길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긴장하거나 뭐 환경이 많이 바뀌었거나 변비가
1: 이제
0: 있을 경우
1: 이제
0: 네.
1: 그리고 이제 변비에 이제 관련해서 한번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배변을 참지 않는 습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대변을 참는 습관이 반복되면 이제 직장형 변비가 될 수 있고
0: 네.
1: 직장 혈관의 압력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혈관의 압력을 높이면은 피가 이제 잘 순환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치핵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0: 네.
1: 이제 요즘 스마트폰 맨날 화장실 볼일 보면서
0: 맞아요.
1: 네.
0: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게 화장실에 있는 시간을 좋아한다. 화장실이 나의 방이다라는
1: 그렇죠.
0: 재미있는 SNS도 있잖아요.
1: 네, 그 유부남들의 유일한 도피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0: 네.
1: 하여튼 안 좋습니다.
0: 오래
1: 앉아 있으면
0: 오래 앉아 있는 거
1: 네, 배변 활동이 끝나면 바로
0: 일어나요.
1: 처리를 하고 일어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장시간 과도하게 앉아 있으면은 이제 이것도 아랫부분에 이제 피가 몰리면서 우렬이라고 하거든요.
0: 네.
1: 그러면 이제 치핵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요.
0: 네.
1: 죄송합니다.
0: 네.
1: 마찬가지로 이제 오래 앉아 있는 습관. 뭐 일하는 것 때문에 오래 앉아 있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0: 네.
1: 가능하면 이제 주기적으로 조금 일어나서 가볍게 이제 걸어주면서 엉덩이 쪽으로 이제 피가 모이는 현상을 조금 줄여주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 출산
0: 네.
1: 때 치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높습니다.
0: 오, 맞아, 맞아. 네. 주변에 임신한 친구들이 되게 뭐 변비로 고생하면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네. 그렇더라고요.
1: 네, 아기가 이제 뱃 속에 있으면서 이제 아기가 이제 부피를 차지할 거 아니에요. 네네. 배 안에 부피는 한계가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장을 조금 누르게 되죠. 그럼 소화도 잘 안 되고 변비도 좀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치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만삭 때, 죄송합니다. 만삭 때나 출산 시에 힘을 많이 주다 보니까
0: 그러니까
1: 더 그때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그때는 타랑이 되는 거겠죠?
1: 그렇죠. 네, 타랑이 되죠.
0: 배변 습관이 문제가 되겠네요. 확실히
1: 그렇죠.
0: 변비 같은. 네,
1: 설사는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요. 변비 아니 뭐 치질 관련 질환으로는 이제 변비는 확실히 악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0: 식습관은 어때요? 식습관도 영향을 줄까요?
1: 그렇죠.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 변이 물을 많이 마시면 변이 무르게 되잖아요.
0: 네.
1: 반대로 물을 적게 마신 변이 딱딱하게 되니까 변비로 이어질 수가 있고 식이섬유 섭취가 적으면은 식이섬유는 우리 몸 안에서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0: 아, 네, 그대로 나오는군요.
1: 네,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변의 부피를 늘려주는 역할을
0: 오.
1: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비가 완화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0: 네.
1: 그래서 식이섬유 섭취가 적은 사람들은 변의 양이 적고 딱딱해지고 그렇게 돼서 변비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0: 계속해서 궁금한 것들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여러분들께 청취자분들께 선물을 나눠드릴 복덕방 퀴즈 준비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퀴즈 내주시죠.
1: 네. 다음 중 치질에 걸리는 습관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0: 1번.
1: 오래 앉아있기
0: 2번
1: 변비
0: 3번
1: 규칙적 운동
0: 네 치질에 걸리는 습관이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1번
1: 오래 앉아있기
0: 2번
1: 변비
0: 3번
1: 규칙적 운동
0: 자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하나 들을까 하는데요 헬스장에서 이 노래 많이 나오죠. 아 웨이트 많이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선생님이랑 웨이트 해야 된다. 웨이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선생님이 노래 나가는 동안 계속 강조하셨는데 헬스장에서 이 노래 많이 들으면서 운동합시다. 블랙 아이드 피스 Let's get started.

0: running, running, and running, running, and running, running, and running, running, and running, running, and running, running, and running, running, and running.
1: CP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건강중개소 복덕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외과 전문의 염정현 선생님 모시고 치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박혜영님께서 변비를 해결하는 방법을 나눠주셨습니다. 자기 전에 콤부차를 마시는데 한 잔 마시고 자면 변비는 전혀 안 생기더라고요. 저렇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게 발효음료다 보니까 이렇게 그 화장실 습관에 도움이 되나 보다.
2: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유산균이나 식이섬유 이런 거는 도움이 됩니다.
1: 그렇죠. 네. 그러면 항문질환과 관련돼서 9963님께서 비대 사용도 도움이 될까요? 하셨는데요. 비대.
2: 별로 도움은 되지는 않습니다. 비대 사용보다는 좌욕이 훨씬 도움이 많습니다.
1: 아, 예. 오히려 자극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비대 네, 사용 네. 같은 경우에는. 신화숙님, 마그네슘을 먹으니까 변비에도 도움이 되고 좋던데 관계가 있겠죠? 내 치질은, 그러니까 내 치액 말씀하시는 거겠죠? 반응이 없이 잘 지내면 문제가 되진 않나요?
2: 네, 내 치액은 반응이 없이 잘 지내면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1: 네.
2: 앞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항상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악화되지 않게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악화가 네. 그러니까 당장은 괜찮을지 네, 몰라도 맞아요. 악화의 가능성이 남들보다 높기 때문에
2: 네,
1: 관리를 좀 더 하셔야 된다. 많은 분들이 치질이라고 하면 수술해야 될까 봐
2: 네네.
1: 너무 무서워하시잖아요.
2: 네.
1: 이 모든 치질이 수술 대상일까요?
2: 아닙니다.
1: 오,
2: 그렇지는
1: 다행이다.
2: 않고요.
1: 네.
2: 초기 치액이나 치열은 이제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것도 물론 관리를 잘 했을 때를 이제 가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 네.
2: 가장 좋은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좌욕입니다. 네. 좌욕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고요. 방법은 이제 좀 따뜻한 물, 38도, 40도 정도 되는 물을 엉덩이를 따뜻한 물에 엉덩이를 한 5분 길게는 10분. 이것도 너무 많이 앉아 있으면 안 좋으니까
1: 네.
2: 네, 5분 내외로 해가지고 잠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네,
2: 좌욕은 이제 초기 치액이나 치열에 아주 효과적이고 항문이나 항문 주위 수술 후에 필수적으로 해야 될 치료 방법입니다. 수술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거 다 하셨을 거예요. 네, 권장 횟수는 이제 하루에 3번
1: 네.
2: 플러스 알파인데 플러스 알파는 배변 활동 후.
1: 아.
2: 배변 활동 후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예.
2: 왜냐하면 배변 활동 후에 하면은 아무래도 그쪽에 데미지가 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자극을 해주면은 이제 효과가 좋고요.
1: 38도, 그러니까 체온 정도의 따뜻한 물에
2: 네네네.
1: 엉덩이를 5분 이상,
2: 네.
1: 5분 안팎으로 잠길 네네.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좌욕이고 효과적이다.
2: 네, 맞습니다.
1: 초기 치질이라면 이렇게 네. 말씀하신 좌욕이나 아니면 약국에서 받는 혹은 선생님께 처방받는 약 정도로 그러니까 수술을
2: 네.
1: 하지 않고도 좋아질 수 있어요.
2: 네, 좋았죠.
1: 저도
2: 그랬었고요.
1: 네. 자연 치유가 네. 가능하니까 신경만
2: 그렇습니다.
1: 쓰면 좋다.
2: 네.
1: 그러면 수술이 필요한 경우, 이거는 불가피하게 수술을 해야 됩니다. 하는
2: 네.
1: 경우는 어떨까요?
2: 치액의 단계를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 네.
2: 1단계는 출혈만 살짝 있고 탈항이 없는 경우, 덩어리가 바깥에서 만져지지 않는 경우.
1: 네.
2: 2단계는 이제 배변 시 나왔다가 이제 배변 활동이 끝나면 저절로 이제
1: 들어가는 경우.
2: 이제 3단계는 손으로 밀어 넣어야지만 들어가는 경우. 4단계는 항상 나와 있거나 손으로 밀어 넣어도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1, 2단계는 수술하지는 않고요.
1: 네.
2: 100%는 아니지만
1: 네.
2: 3단계 이상부터는 수술적 치료를 좀 고려를 하게 됩니다.
1: 3단계부터 손으로 밀어넣어야
2: 네.
1: 되거나 아니면 아예 넣어도 들어가지 않는 경우.
2: 네.
1: 이거를 이때 수술을 안 하면은
2: 네.
1: 문제가 되는 거예요?
2: 본인이 불편해서
1: 네,
2: 일상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3단계 이상 정도 되면은 병원을 보통은 오시죠.
1: 치질 수술 아프죠? 아프겠지?
2: 어마어마하게.
1: 어마어마하게 아파서 겁주시면 안 돼요. 그럼 안 가시면 어떡해요?
2: 근데
1: 네.
2: 저도 커밍아웃 하겠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1: 네, 근데
2: 근데
1: 아팠죠?
2: 아프죠.
1: 아팠죠.
2: 한 달 반 정도로 엄청 고생했어요.
1: 네.
2: 근데 그거 하고 나서는
1: 네.
2: 왜 진작 안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편합니다. 네.
1: 선생님은 공부 너무 많이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다. 너무 오랫동안
2: 아니에요.
1: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2: 네.
1: 원래 공부 열심히 하면은 너무 오래 앉아 있어가지고.
2: 아 그랬어야 됐는데 그렇게까지는 하고.
1: 아니 근데 그 요즘 네. 회복 같은 경우는 어때요? 회복은 아프기는 아픈데 회복 네. 같은 경우에는 오래 걸릴까요? 요즘 병원 홍보 문구 같은 거 보면은 당일 네. 퇴원 가능 뭐 이런 것도
2: 있어요. 당일 퇴원은 가능하죠.
1: 아 퇴원은
2: 네 당일 퇴원은 가능합니다. 네, 아픕니다. 네. 그리고 조금 불편한 게 일상생활에서 이제 통증은 이제 뭐 진통제 먹고 참으면 되는데

0: 가 봐요.
1: 네.
0: 치질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재발을 막기 위해 환자가 꼭 관리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으신지.
1: 네.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었는데 변비. 발생하지 않게 예,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고 변비를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식이섬유, 물 섭취 그리고 변을 참지 않기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 바로 일어나기
0: 바로
1: 앉아있는 생활 너무 오래 하지 않기 이런 것들 그리고 증상이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자육하기 요 정도만 해도 아마 재발하는 데는 요 정도를 잘 하셨는데 재발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근데 재발하기는 하죠.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하면.
1: 그렇죠. 관리 잘 안 하면은 이제 치질도 이제 재발률이 조금 있는.
0: 한 번
1: 생기면. 네.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이제 10수년 동안 살아왔던 생활 습관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쉽게 바뀌지는 않거든요.
0: 그렇죠. 예. 맞죠.
1: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재발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0: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항문 건강을 위해서 물 섭취, 운동, 식이섬유 섭취 등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라고 하셨고 또 하나 추천해 주시는 게 네. 있나요?
1: 아 그리고 이제 좀 케겔 운동 또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탈항이 조금 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뭐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0: 예.
1: 항문 힘으로 이제 탈항을 억지로 막는 거니까
0: 그렇죠.
1: 이게 이제 양날의 검인 게 이제 항문의 힘이 강해서 이제 탈항이 돼야 될 게 안 되면은
0: 네.
1: 오히려 초기 진단이 조금 늦어질
0: 어렵죠.
1: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항문 탈항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지만 그 병의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거를 조금 늦춰질 수도 있다.
0: 때문에.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0: 어렵네요.
1: 예.
0: 그러면은 이렇게 뭐 아까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1: 네네네.
0: 4단계 이런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 네네네.
0: 4단계까지 갔는데도
1: 네.
0: 아 너무 나는 못 가겠어. 난 너무 네. 무서워. 이래 수술이 너무 무서워 해가지고 집에서 끙끙 앓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1: 일단 일상생활이 굉장히 힘들죠. 피도 날 거고
0: 네.
1: 예, 뭐 치료 같은 경우에는 고름도 계속 나올 거고 그래서 분비물이 많아지면 일상생활이 일단은 힘들고요. 그 치료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병의 이제 악화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항문에는 우리가 이제 과략근이라고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 과략근을 침범할 정도로 이제 병변이 진행이 되면은
0: 네.
1: 근육이 손상되면은 근육은 한번 손상되면 이제 복구하기가
0: 어려워요.
1: 어렵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변실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부끄럽더라도 병원에 꼭 가시는 게 좋습니다.
0: 그렇네요. 그게 네. 진짜 제일 부끄러운
1: 그렇죠.
0: 거잖아요. 변실금이 오면 그거야말로 부끄러운 일이 생길
1: 네네네.
0: 수 있는데 내가 이제 근육이 없는 거니까
1: 네네.
0: 근육이 손상이 가는 거니까
1: 근데 이렇게까지 되기 전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불편해서 옵니다.
0: 아, 불편해서. 네,
1: 불편해서.
0: 다행입니다. 네네. 다행입니다. 이 정도면 병원에 가야 하나라고 오늘 들으시면서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해주고 싶은 말씀.
1: 네. 이제 배변 시 선원색 출혈이 반복되거나 피가 많이 묻어나는 경우 항문 밖에 덩어리나 혹이 만져지고 통증이 있는 경우 그리고 배변 후에도 통증이 오래 지속되거나 화장실 가는 것이 두려운 경우 항문 주위에서 고름이나 분비물이 계속 나오는 경우 치액이 밖으로 튀어나온 뒤 저절로 들어가기 어렵거나 손으로 밀어넣어도 들어가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병원을 꼭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0: 자 여러분들께 선물을 나눠드릴 퀴즈 다시 한번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1: 네. 다음 중 치질에 걸리는 습관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0: 1번
1: 오래 앉아있기
0: 2번
1: 변비
0: 3번
1: 규칙적 운동
0: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싸이 Right Now

0: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싸이 right now 듣고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께서 내주신 퀴즈의 정답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질에 걸리는 습관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요.
1: 네, 3번 규칙적 운동입니다.
0: 네, 규칙적 운동 맞춰주신 분들 저희가 선물 받으실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치질 이것 하나만 기억해라. 꼭 기억해라 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1: 네. 불편하고 힘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자, CBBC 라디오 오신의 행복을 위한 아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치질에 대한 이야기로 선생님께서 건강정보 알차게 챙겨주셨는데요. 9월에 만날 보기들에게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갔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곡 트레저 괜찮아질 거야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1: 두근두근. 두근두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6: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82번 주 찬미.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우리는 일찌감치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절대 헤어질 생각이 없다는 듯 짱짱하게 버티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치 우리가 오늘 입추를 대하는 마음이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여전히 절정으로 더운 이 시기에 불쑥 찾아온 입추라는 절기. 그런데요, 이 단어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살짝 시원해집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 아무리 이 불볕 더위가 짱짱하게 버티고 있어도 올 것은 결국 오고야 만다는 것.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일들도 결국은 다 끝이 있다는 것. 그 영구불변의 진리를 오늘 입추에 드는 생각입니다.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